0: 드르신 교지 충종 람파른 예투 강충야
1: 딤주 태제 레젠디 키기 귤미 람초인
0: 다르키기 센시마디니 편초 롱친 년천대쿵 표게 롱진키 딤주 태제 시비 레젠

0: 남바바.
1: 어, 나가 아마.
0: 단음시 초조친 자지신 대조 머시시 차용기.
1: 레샤 레샤.
0: 남바바는 이 지리나나 참자지체 잠녀샵도지 저카투게.
1: 딱다리. 소링이 못한놈질루.
0: 머저땅고마리 역자차로리. 팅사 머저만배가라 샤삭하고시도 퇴미놈촤라리. 아, 욕쇼. 틸레 낭바바멍이 지주랑고 대제죠.
1: 제자. 나가 아무랑 세야네. 용센도가. 미참에 개고 용지다.
0: 그러바.
1: 지주랑고 나라 망스 대비네. 슝릉디 양스시 참음의 승비.
0: 그러바.
1: 마세 고유에 박소수야 용시라 조사.
0: 그러바.
1: 나가 아마. 장보시에나 나의 모르다니시라 두민도
0: 야구 크지
1: 다시에나 아무니 지주랑고 대제조
0: 조조 지주랑고 대제조 알레고 안 나온 봐봐
1: 야 나 아마
0: 예 갱근 청부디 집체
1: 어어
0: 대니스
1: 니스메
0: 다조 다조
1: 다조조

0: 제상 추고네 다지 근데로 그래 랑고탄 백업을 간다 여군 된지기 튀기 여와 매바라 탕한지 랑고탄 야로 바차베 지리야 매바차베 지라 아니 가르치기 능준지 알레 주구리 샤지리야 지코 근데로 그래 추놈디야
1: 고르시
0: 겹주야 디 개침부를 도와
1: 나데
0: 레세레세
1: 티네 디르샤이킨랑 수탄데 다지 군게나로 이나야 딘디쇼리 답에선 단다야 차부스에 지킨랑 수탄루라
0: 그러가
1: 디체야만이나 놈 숙제 당부디
0: 레스레스
1: 당나주 말아지 말아나 로리안 칸이요라 나산다 디르와 드슈 감다 단데디 파동지 개개슈나 파동지 다 변수상
0: 저바르발
1: 어디니니 나로네 단당나 저 단다 드감디 나로네 단다지 야 트눔디
0: 레스
1: 다양 디크냐 레브나 아니 아직 단다 나나주 단데디 컨디션레 지 다 소재하다 되게 돌이야 케슈기 우리
0: 레스레스로
1: 다치 공가야 디틱 쇼페 렉스 잠구도 이나 이내래 독실샤 페샤스는 카지야 딘데시 까망아 사부스 제샤
0: 레스레스
1: 다디네 디르샤 길란조 탄데 권쇼야 탄데 나로리아 탄데 마라 나로리아 탄데 차코코야스메벨 어디 야 샤야 규링 탄의 고용도 이나
0: 레스
1: 다디 디르샤 길란조 탄데 감지 나로리아 다지탄 고 다지탄로 단단 주드드네 고라 디그 놈다는 데 차보다 교고마디 마담지 디그 컨디션을 뇽보시 저렉슬리션 아니 신에 다지 놈디 교고단 은낭담도 있긴
0: 레세
1: 로
0: 레세 레세 로
2: 주슈키 우르싱트 양타키 람니지
3: 샤차오의 튕규티 닝니웨 여무인
2: 다리키기 센신버디니 펜쇼롱친 인천리쿵 표게롱진키 짐주 테디시비 리센시

0: 멘베
1: 그거 말해
0: 멘베제
1: 오늘 가래
0: 똥바고 배우나
2: 가래나
0: 우리 자자 살도 지겠으니 사자 가사 가라 두두 똥바디 두부지 좋아이나
2: 아니
0: 아 너무 대하지 멘베 차범 내베 라와자 내베 가다나 똥바트 뭐 하나
2: 가서 와라
0: 고대시 고대시 내 세하게 똥바디 소소 똥 밀라 되니 봐 소소 기자도 밀라 쉬니 봐 소소 준다 밀라 되니 봐 로고당 똥바디 거리 쓰기다 타다데 두겁라 고프부다 제 나나젠 슈노 또로기 멤버도
3: 똥바 디제도 말해요
0: 어 그렇지
3: 네 남규 총지 총자동들 지신에디 핑제개그매야
0: 오지
3: 토도 총 당구디 겹사서는 니부드네 제가 제가 용역으로 요 말이
2: 알레 랑게 총격 잘라디 뷔제 제 저리 인기다
3: 말해 말해 말해 말해
0: 오나
3: 네 야구로 지매니
2: 오지
1: 다 랑딘데 제가 총샷이다 가바르래
3: 어
1: 미드윈의 총샷의 재미 잘라 공짜 잘라 뒤 지금이 누구니
2: 지미
3: 오지미 진짜 네 지금도 아니
2: 그래요
3: 네 남겨 한거 정도 있다 직년의 직디의
2: 유엔
1: 아 야 야 야
3: 예보년아 유마디셔
0: 달아서 사주대 네 로가치미 칠레 로글레비 로브라트지 나랑기 칠레일 때네 자샤드베 타이네 로숨 딱다 미밀아체제 칼레스 쩨비 퉁주에 쓰리 나 모차니 심견유 이네네 칼레토도 냠뇨라지 퉁주도도 그쇼라지네 페이지 첸덴튼제 로그레기 저여군에 제용고라 좀바이다 오 다다다스드 제용고라 불응알라 좀샤 찌짜도 쇼업도
2: 빌라 빌라 빌라 빌라
0: 로그레기 저여부드네 호존도도 장라제 장도도도 호라제 삼디드 좀중알
3: 대하래야 가로래니
0: 오
3: 자소신이디다 예이겨리
1: 그디스
3: 다 예지다 디나로 미마도 창나로 중지 제다
2: 오지
3: 돈도 벌겁질 뼈지 좀 같이 해봐 하지 딴 년에도 숨벌 숨벌
2: 숨벌
3: 다 전에 결혼도 내 뼈 년에도 있다
0: 깨라 뼈디 강당 강라 대지리 담
3: 하지 결혼 바 난다 간다 도와지 둥그리 뇨다
2: 깨라 결혼기 뼈디 고탁주 여와 근데스 채워리 담
3: 곰조의 여왕만주는 다 오는 끼이디네 빠쇼 뇨다
1: 깨라 결혼기 뼈디 상주 나라 빠나 디기 레탐
3: 하지 당아 꼽라 메자 마디 지지 총나 빠나 디기리 뇨다 다다다 계산 고르다 지레 메바 뇨도 가즈미도 초코로
0: 하지 계산 지부 충주네 사고도 니라 두그리 디네제 마조나데 자샤 사르데 중에 미누데 용사에 메벨
2: 지지 안자 라도 치모아 자샤 사르데 제비나 진타 유스다 미 치모도 미 삼모도 디제 체오레 디밍리야
1: 三队，查下队，满队三队起，大众创业，万众创新三。三队
2: 个路里达，大王人物有么多位呢？查下三队可万用个嘞。
1: 对对对对对对。
2: 我呢，他个哪儿的？罗豆达，大王人物，哎，这司令个里的这边开啥子？干啷个学的？哈，老不听别急了呀，你那些天灾加民，
1: 那些干啥子？
2: 听啥子听不起的？
1: 啊嘞，听不松，
2: 啊，听不起的。 룸타게마지마지룸타기테기마지치야마지오나가래제수치야아제수치나돌아가마쳐야마리제데라시다시그레베다초메베레그라리데드다랑가삼다니파메삼치부치냐리그레스니나리야제수치야고독시에다가니발라다아무라게허찌찌찌찌
3: 俺最该来接接上拉不着的，打拉不着的也错啥子的，碰到技术那是，技术经验呢，他们懂了其他。俺你看那你懂了技术开始学了，
0: 让兄弟们一再的来说呢，那你纯粹拿了我是要的，我对俺最没劲的技术钱了，开始从没几个几个几个，你咱们的家乡，鸡蛋啊，好么，估计的，俺们懂了这些。 드라미 벨레가치다 람봉지게 가르치우래다 아니 파마니 메즈셈제낭제니인데 꼬지보모 아시다
3: 더 잘라다 제모트엔제 총제기 있으나 워터그미두가 아 딜레 우두제제 슝샤비 이제디 똥시
2: 원두시제 예 파메 공부주 따와 닝부다 터즈치 로숨닥다 제스치약 락시자미 디네 시슈네 안즈라드 치모와 차샤사드

0: 年里啊，蒙古克什纳给每个破人打男子，你再说看输赢。但谈到创业时的月了，好个大西个子里啊，也拉从家走下月。
1: 中午呢，中午呢，中
0: 午。俺大丈夫婆母出去那是来修土街，但俺谈的旁边一起逃去了，今早个顶状元逃去啊。
2: 中午呢，中午呢。
3: 他搁哪里？在下三对七八，看你下不能行，给来了不？要嘛的，
4: 要嘛的。
3: 三不了，三不能行，给中途呀，要嘛的。
4: 有哪里？
3: 路里人的面人，这个呀有哪里？
4: 有哪里？
3: 一年俺错，哪怕你有哩？
4: 有哪里？
3: 哎，啥子？俺让老的都听不到个。你胸下边一旧灯面，恰恰三对七个人前面呢。怕嘛你给俺呀谢谢几对，多了呀全部小白说了去当哪去？
5: 何止错误？家国莫国甚至都谢谢东子多啊！三边给停车送不得，
2: 肯定
0: 肯定送不得。
5: 点到家国点吧。人大家有钱哇，看他说些多么送不来。
6: 那他无啥嘛是喂，三级本子打个提车的送药吧他。
0: 钱啥钱？
5: 你是要给三边的三级本子打嘛的？
6: 我呢？
5: 三级交兵吧，三边。哈哈
0: 哈哈哈！什
3: 么人？俺让老七给起来，老七说去。天天年老送打的，老爸干不当，他还开车，没咱忙不那钱不赢。
5: 啊嘞，他现在去让给恰恰三队的，没咱那都把米买对。国家家个赚的没多，
3: 可说嘞，让是那个姑妈的做的呗。
5: 现在让干部在拖起这瓜赚钱吧你。
3: 马达，你今早铁东忙归那亲戚，上去给冲住山，干了水，捞起水，我去提不当，老把你的店家拥抱啥不赢？他都没开始给俺呀，让捞个钱么偷不起个，没咱给上去我就得个月呗。三娘月，一年过过，三么久？没说当然的这俺做郎做他了百米切二百
0: 马里马里马里
3: 天天你在这边过过心就切切老年过了哈巴国家秋季小区公司做不赢
5: 国家小区谁呢
3: 喇叭上门综合服务公司
5: 啊嘞他的经验的呗
3: 你卡巴干了呀 APP 就随着没咱虽然了小区管呢俺做到交完拿手呢秋季期间呢是来吧，姐姐，上去给冲住上，干了水，看宝贝。
4: 阿毛喂，
3: 落来水，念的水，看汗水。
4: 阿毛喂，
3: 摸着住，杀得住，脏得起。
4: 阿毛喂，
3: 他吃了准了，阿毛喂，阿毛喂，慢点子。
0: 哎呦，
3: 他都按住老沙都，心中知道吧？没咱那个小酒单样疼，吐气气呀，第二个爹了，准备小酒煮锅的。
4: 阿毛，
3: 对，
4: 爸爸喂。
5: 他现在出货
3: 哦，
5: 让你拿了七多少个小时呢？用你的啊？
3: 我在用的用出货，再举报了过后呢，我都用钱了的。
5: 他用我那一，老爱退出拿了，我来恰恰中间嘛都要用钱的，但你心内心思，
0: 用钱还是？
5: 对，我变种大多呢，我多人没多，次种大多数呢，我三六人过的下，那种大多数呢，来个几个人上去，过来就多个没多。
0: 今天让你这么乐的。吞清楚吧，恩人过钱呗，让你呀心血的云呢，恰恰都吐吐吐。
6: 爷爷，我奶奶。
3: 大主播，让了刚爱都能按做老大，按做老板吃香吃个大主播。
6: 爷爷，我奶奶的。
5: 下去，下去。工人大兵着手，按做家表娘吧，托起钱学个人。
3: 今早给按做苦干的话，各地钱学个人。
0: 按做郎村大不赢，按做兄妹个人都有。
6: 按做一切难当，按做准备多少？
4: 那先做，立马接受。
7: 이스코정도요요냐람산래요아교수고아아아지저저저저저디스가다에저디스저리베번쏘리고미심주제고저나저아지축주제고저
8: 왜왜왜왜빠져져나라산래용거여도빠져져나라喂这这这把交警拿了三六零
7: 交
8: 喂
7: 대투다 추수 책임을 쇼민도 일로 저저 지게 꾸신 년쇼라 쇼 태고 응어 지게다 저
8: 아자랑 디스가 제 주다 미 육설 제 그래 아자
7: 지 뭐 당기드 내 디스가 제 대비 지금도 저저저저저 저 꾸치 나 쇼래 저 지게
8: 아자 나 도봉에 이 미 제나 용기 말해
7: 저 제나 저란 게 뭐 내가 먼저 제 도보지 오다
8: 어제야 아자 님지 뭐 피해를 쳐주셨는데 미는 먼저 이제 도보지세 개무만으로 아자 무슨 내가 아자랑 도보 근데 찍으러 봐 아자랑 찍으러 봐
7: 도보 근데 찍으래 저 얘들아 또 때는 범인 지금 되려도 와
8: 그랬어 그랬어
7: 야 나 도보 채워 줄게 아 저 도착했는 근데도
8: 아자
7: 저
8: 아자 아자 아자 아자 아자 자 아자랑 갈 셈 누가 니만 가간 거가 민사방에 민손제 그 셈을 다와 아유 저저저 네 아자 내 뒤시가 당해 돼
7: 여여여
8: 어찌야 민을 먼저 지 민 도보
7: 아 저저저 고다 저 지 아래 고다 지
8: 지 아자 그치 다른 모르도 살아 아무네 대점이 아지 다가라고 다자랑 지시다 쌍년도 영영 애를 아자랑 그래 아자 내 아자랑 쉬어대고 꾸지 나 도보가 저 아자랑 맞지
7: 아지 저 저 꾸지 꾸지 나한테 내 릴리법 좀더 지게 나 니 저랑 쉬어대고 저 아지 저
8: 아자 짱마장장이 뒤집 쏟아야
7: 아지 저 오지
8: 공부부터 하자.
7: 야, 나 저기가 미미즈냐자, 도보즈냐자, 릴리법주부터 마개비나, 나세우스네 박매.
8: 하지, 어디 들을 이놈아 두고도 나를 아직 면역도 다시 통송아. 또 다디 오래, 다 달라도 토지 과유스러면 갸지 갸죽으면서 그래. 아자, 다 오늘 달라 토지자 우리다.
7: 이대이 이대이 그저거 아 우리 제초
8: 진짜 대
7: 뒤에
8: 어
7: 어디죠 응 근데 뒤 통차수
8: 대하자 달라 토부 열어서다 달라져야 하면 다시 엄마다 하자 공부처럼 해서 온거 하자 럭바다 차 숨기 다 이내 내가랑 토부 오가 저기 하자 도서고름에 하자 하치 땀 이리베 라리베라 달라 도착하셨어 이거 누구야네
7: 스위스도
8: 아자랑
7: 저 일단
8: 어제 아자 어 레나 고문 이겨
7: 어? 저라고 이겨 보여서로
8: 아자 내 진짜 럽니다 내 럽이야라 대 니슈 쓰기 아자
7: 니슈?
8: 어
7: 지 저니 미 사태 없이 나를 고고 요새 닝제도 아여여저 제나 니슈이냐자 십주이냐자 저랑 아주 릴리법주 딱 스캔을 지봐 야인다
8: 저들이 아자 누구 시험지 두두와 내내 릴리법주 레나 고문 이제 됐지 두와 야 나 스마상나 사다 남양상 제 말배 야 아자 우리 두 신화 두와 아자라 다오나 야구전 두와
7: 야야 니가 니가 시어다
8: 저 대그리다 아자
7: 아요
8: 야구전 두와
7: 요
8: 통통이다 하자
7: 어이 아시죠

0: 得卡去了。别，铁爸，第一名了说话噻。第一天今天怎么我就给看到看嘛的？第铁看的，恰恰你没接不得的。我拉不清不团结，你也陪我去解锁设备，另外个将菜刀了。我连女婿都不断拖了前头三节，铁爸的作品。没些钱呢，别用过熊的签名度。一年，闽南人骗到子他呢，我都搞不起来多了。
1: 老子，两个谁打的？我让我娘在那台上学个少年，几路子跟着电话上中门，也不会天上学个就是。老子，我到天上晒他就不会晒不到了。呀，他怎么贴吧贴吧贴吧？不会牛了呗贴的，点点点那语句。喂，王某。
0: 阿姐，公干啥？
1: 我这公干啥？伯母，
0: 老，
1: 前两句的子弹啥就都给。
0: 我是哪句？
1: 那
0: 春节里的岁数牛的。
1: 啊，这伯母，你春节里的什么的？
0: 我呢？
1: 你是那不过拉家给一马辛苦就给一菜呀给我啥？西瓜子弹啥就都给。
0: 爹呀，新华字典啥？爹兄弟。
1: 啊，老老老，啊老，哎。
0: 爹，爹来了。
1: 啊，爹了呗。都一样是伯母，真的伯母，爹可在嘞。
0: 俺昨天中午又买的了。
1: 那？
0: 哦。
1: 俺那今天直接干着嘞。
0: 弟弟是呀的，今天爹休假是的。
1: 伯母，干嘛嘛了？俺哥，你干了，爹就是那么了，真的。
0: 但我那今天要工呢，爹不管不是当妈的呗了。
1: 我这也没错。没干两个月吧，天天在干着来呢。这伯母，你来听俺做当
0: 我。我来做呀，有嘛的。
1: 啊，这伯母过瘾些的。
0: 那看来我做点点工的，到难的。
1: 我推荐了，伯母，前头爹可在嘞。
0: 我们捐啊。
1: 我们捐了。
0: 哦。
1: 啊嘛喽，天不来这些了，连那我们捐啊，伯母。
0: 喽。
1: 人家让的有嘛的呗呢。
0: 是这，天不光在，你看车有的。
1: 啊，不会，我们捐啊。
0: 不是啦，就看他我说家长明白个动动了。
1: 应付着伯母，对对的，家给阿妈你，我们吃鸡，股东经理来，我们阿东给他花花公子，我们写东，红果鳄鱼，我们送东，都出来进来，我们送点的。
0: 哦，那请呢，我们捐几的。
1: 啊，这可了嘞，土老的天都是个娃嘞，没事我呢，天不能看了，脸了我们捐哎。
0: 啊，是就天不灵堂，其中你还恐怕的。
1: 其中，
0: 我，
1: 俺爹就话给俺们弄过呢。
0: 俺那个，啊，这当俺叫人可得
1: 死了
0: 不
1: 呢？
0: 有蓝圈的，有蓝圈的，有蓝圈的。公看啥？
1: 公看啥？
0: 公看啥？公看呀！他平地不过女儿啥贴地名的，嚯，一截，嗯，我好热。婆婆，老，看哪说贴地多哎？阿姐，我昨天贴点在签名度，爹，牛郎织女，阿姐，婆婆贴牛郎织女才是对。
2: 阿嘞，嘟嘟，爹爹的，爹，爹来了，
0: 给一码的，皮衣的，皮衣牛郎织女有码的，
2: 越过去，皮衣的家中气息，牛郎织女，
0: 皮衣的家中气息，
2: 嗯，阿嘞，爹呀，牛郎穿的啥？
0: 牛郎穿的啥啥啥？
1: 哈哈哈哈哈
0: 哈哈哈哈哈哈哈哈哈哈哈哈哈哈哈哈哈哈哈哈
1: 哈哈哈哈哈哈哈哈哈哈哈哈哈哈哈哈哈哈哈哈哈哈哈哈哈哈
0: 哈哈哈哈哈哈哈哈哈哈哈哈哈
1: 哈哈哈
0: 哈哈哈哈哈哈哈哈哈哈哈哈哈哈哈哈哈
1: 哈哈我呢吃过的味清清看面子全部都你呢吃过我个做的一个看最来清清的人了
0: 你你你你你你你你你你你你你你你
1: 你你你你你你你你你你你你你你
0: 你你
2: 你你你你你你你
1: 你你你你
2: 你你你
0: 你你你你你你你你你你你你你你
1: 你你你你你你你
2: 你听见呢？去哪儿过节水平？都是的对，去哪儿不过天明啊，撇不着。
1: 羡慕到俺爹干这个了。
2: 钱上去。 아다니 군개 군갈 초도 마음으로 쓰고야 카케빈도
1: 뭐네리샤 지다다 나랑도 로제데 강에 각수도 뽑을 셈데 마사야
2: 되리 리샤 티 기한게 치는 부고 야채 레라시 티 가르도
1: 오지 디도 메디야 부고 고만가 주 고스는 나주 디주리 자다도 고스는 야다도 디주리 와다이나 부고 나 체관하네 체뮤슬로 오지 나는 고 박사라지 템기 디나로 라니 템부 찍고 사제 권배 배제 찍고 다 차리샤
2: 뭐네 거라 나 처음에 교 슬라비나 아니야 님을 지샤유기 나이크 아디다 시디 시키 샹나르 와샤지 가르니 와주네 내 친구 거라 말이 템가 하나 템 여실럽네 아치 아니야 사라지로 우용기
1: 뭐네 딱깔에 각수다 뽀글 샘대 거라 마사야 드리
2: 뭐네 이르샤 오리 아치 마키라라 그치 쉬야지
3: 어제 쏜다
2: 기상 예비 쇼개 룩다고디
3: 어
4: 아마샤라 아마샤라
2: 뭐도 쏘기 아니야 개히 토르머르 미시 싱메 피날 디제스르 요르벨
1: 랑하 그미스음 주 셰츠스지 마다메
2: 아치 어머 콘하스메죠
5: 마리 마리 디록다 로거릴
2: 어머도 이해도디 토로요 저도 마샬로 봐 재미다
1: 어 되게 로다 로거럼 지나네
5: 지리 알레 쳇친다
1: 로로 아저 어머
5: 로
1: 추러 그제도
5: 어 근데 쓰이게 그래
1: 님뭐 주셔
5: 휜돔 교직할게
1: 가리 가리 교직할게
2: 빠빠 가게 아니다
1: 어디 가이나 가이나 아직 아직 보고 재미다 재미다 재미다 가이나 야 부모 로로 먹었다
5: 원 터지나 알레 쳇친다
1: 로 알레호 아짜짜짜 다이는 내들이
2: 키라라는 차례 재미도 남균의 청무 그러면 좋아라
1: 다이키라라 쉬는 가요 쓰이다다 얘 나와 냐 아저는 나로 독슬레부터가 람사대에서 같이지 한국의 대모대제 마사바대비 내 부모는 야 나로 독슬레부터가 람사대에서 같이지 리빙 고비대제 게임은 게임은 마사바대비 나는 아주 뭐 버리나 산지 마대는 아 같이지 대우래
2: 쉬당워
1: 버지베 그런 넘겨 가라스 난지 수고요
2: 가라
1: 어
2: 다 쉬니 가요 저도 너무 두바 내놔다 화지
1: 뭐지
2: 아다 보고 나네 튼차니 예조 시네 로용그리 권다네 아다 보고 나네 세드 예조 피사브리 보고 날려다가 수수 강변한테 주 고드 마짜 사시게 그리 아데 아 헤비 제가 무친 아 가봐 저거지 라
1: 그렇지 당원에 도스 되는다 초 계속 민도 가라
2: 기부 가게 민도
1: 다들 근데 가지 채나 유바 좀 마용을 유나
2: 시상
5: 예 채나 채나 니 대도 쓰는 가면 줘
1: 아지 보면 되네 미개는 대물 되려 맞아 봐지
5: 채나 니 됐다 사케 변주 타게 리부 남고 챙려 세디 케바 뭐 두야 개화 치마 제와이 너를 정이 렘부터 쓰여 달라
1: 왜게 뭐네 우수자 뭐네 우수도가 가르서 거네
5: 공개 선이 시규인에 다리 덩덩럽 좀 채워를 쓴 거리
1: 저 가려
2: 자 기분 좋다 공개 니 매진도 라
1: 제배하고
2: 아니야 쇼게 장안아 카타려가 저리 인구 방안아 제뜨고가 저리 권단이 하 호치가 저리 롭좀 채워 되들 다 가봐요래
1: 제배하고 사제 빈지 다 가봐 두스 기분 대해서 다 가봐요
2: 제배하고
1: 레스 피셔
2: 슬러
5: 기나니 덩덩 대해서이다 가알지게 베데니 미리야 등기 견서를 쏜거다
2: 견서를 키제 마주코 마사오래 마주코 오수년의 멤버 라
1: 원래대다라
2: 예
5: 나 오늘 키나니 대만쓴 차과도 쓰네 영어다
1: 아 대범어 차과대제 가르쳐오래네
5: 차과씨는 선교만고 하고 우리
1: 어 대범어 선교하고 거 주나 차과씨 다 운동아
5: 응
1: 광다 나로 로다 추추 듬부닥당
2: 장장장장장장장장장장장장장장장장장장장장장장장장장장장장장장장장장장장장장장장장장장장장장장장장장장장장장장장장장장장장장장장장장장장장장장장장장장장장장장장장장장장장장장장장장장장장장장장장장장장장장장장장장장장장장장장장장장장장장장장장장장장장장장장장장장장장장장장장장장장장장장장장장장장장장장장장장장장장장장장장장장장장장장장장장장장장장장장장장장장장장장장장장장장장장장장장장장장장장장장장장장장장장장장장장장장장장장장장장장장장장장장장장장장장장장장장장장장장장장장장장장장장장장장장장장장장장장장장장장장장장장장장장장장장장장장장장장장장장장장장장장장장장장장장장장장장장장장장장장장장장장장장장장장장장장장장장장장장장장장장장장장장장장장장장장장장장장장장장장장장장장장장장장장장장장장장장장장장장장장장장장장장장장장장장장장장장장장장장장장
5: 우리 작마강 선교 주고 맞다. 네 멤버 돈도 시제 연대 많고 요리. 변의 초회 시제.
1: 아니 초회 시제. 그유 보모. 들이 쏘서 소피그랬어. 쓰지 쏘마 쏘라 소녀였어.
2: 괜찮아.
1: 뭐가 변 아는 음주 사이다. 배 두두지.
5: 네 멤버 돈도 인내가 나.
2: 인내. 아치 보모 유유. 들이 셈지신인이고 창하스겜스리. 스니야 셈인이고 로하체블스리. 오뱅아래 김찬데 패드 초조지기
5: 대달러치아디 미리 던진소자 로다다와 시베 체니슈슴니 점링베 대달러치아 니모 땡켄체브달
1: 아마로 아니다 점링권나야 니모들로
2: 진짜워
1: 나라도 되나마 주베 떡이야
2: 떡이야
5: 디 미리 그 던진달
2: 아치 호모
5: 로
2: 아니야 창구슈네 디 디나 테베데 지그레다 홈주 白酒 피주 타마 饮料 方便面 딘제 지그이네 니가 갑치리라 오므라레 용보 참용구달라
1: 문에르다 보모
5: 아자 한테 용보 주고 삼던겨 맞다 한테 조디 카레스는 조디 미리게 링에 추세 털다야들이
1: 보모 조디 만니 사들이
5: 아니 뭐유나 창문 요토르에
1: 어디 이름보초
2: 뭐유나 꼭배치다 계시리
1: 뭐유나 강구매배 라마디 쭈쭈구리
2: 뭐유나 개고 슈르처리
1: 뭐유나 푸에 보모 소두리
2: 뭐유나 워마시바 빙자처리
1: 간다 유에버디 뭐유리 매버디 유엔데리
2: 不会呢不会讲这个就对了我的胆子我的胆子我的胆子我的胆子我的胆子我的胆子我的胆子我的胆子我的胆子我的胆子我的胆子我的胆子我的胆子我的胆子我的胆子我的胆子我的胆子我的胆子我的胆子我的胆子我的胆子我的胆子我的胆子我的胆子我的胆子我的胆子我的胆子我的胆子我的胆子我的胆子我的胆子我的胆子我的胆子我的胆子我的胆子我的胆子我的胆子我的胆子我的胆子我的胆子我的胆子我的胆子我的胆子我的胆子我的胆子我的胆子我的胆子我的胆子我的胆子我的胆子我的胆子我的胆子我的胆子我的胆子我的胆子我的胆子我的胆子我的胆子我的胆子我的胆子我的胆子我的胆子我的胆子我的胆子我的胆子我的胆子我的胆子我的胆子我的胆子我的胆子我的胆子我的胆子我的胆子我
1: 수바스다.
3: 어, 빨라. 내 인간은 부위가 GDP 가주 파브레라.
1: 가래? GDP? 오세! GDP는 자대 꼴수 원하래. 보모 보모 대배다 대배다 보모
5: 만나서
1: 너희 안주 차대 꼽사지 그저 세브레스기 꼬지 계란 가지 런나다 뭐
5: 차대 꼽라 왜 어 아래 너희 안주 배우기 GDP 겨지 중이다 차송랑스 파브리 어어 요요 네 아 레세
1: 我 도전하고
5: 걔는 많이 쉬우다
1: 너희 하소
3: 딸러 나디
5: 내 뷰르샤 푸, 너부 아메디 내 가려.
3: 엄마. 어. 나 내 부유 주시지 신금면도.
5: 가리? 주시? 아, 어. 진짜야? 뭐 나 줬어. 어, 근데 쓰리다.
3: 어, 엄마. 응, 담은 쇠냐 쓰려.
5: 랑 담아. 아, 랑 담은 쇠냐 정대가 저 정대리다. 어, 푸. 아치. 디디샤 공부체. 야 랑주나 랑코 타메강코라 세워키브리 아자 아자 제블랑 탐세니 할로베더리
3: 카리 할로베더에
5: 어
3: 부 아메디 어 할로베더스 니에게 셰브치리 사르토
5: 오자 아자 셰브 마다
3: 야 셰메나 랑세르베
1: 제상고
3: 우디
1: 다녀 보고 가르자 어 너무 양 가르쳐서 봐기
3: 빨라 나 뒤에 가주여래
1: 가리! 레드 좀내 이거 그대로 해.
3: 어.
1: 오, 진짜네. 레드 좀내 제발 이거 좀 좀 해 봐네.
5: 다음에 저기 럭비고. 레드 좀내 이거 사마다.
1: 어.
5: 라든 체크 이거 뒤여리.
1: 우리 부모 전에 라든 체크 이거 뒤여서 괜찮으네.
5: 라든 체크 이거 뒤. 사수 가바 차다도. 나도 남은 잘라 토스리.
1: 아, 내가 고소. 에, 너무 야구쟁이야. 아. 소소 가바 전에 줘. 나도 남은 릴을 줘서.
5: 아, 저 언제 말해?
1: 아저 말해서 안 해봐. 아저 보모 다 지나가 지금 나 당고.
5: 왜 보모? 어 소소 가봐 전에 줘. 나 당나. 아저 당 아예 별 출시야. 아저 보모 어 도스리 소소 가봐 차다도 나도 남을 잘 도스리. 어어 요요 어. 레세.
1: 와 도저 나 보모. 다이는 사용 전에 시민도 초라요 내 시민도. 보고 가발레 당간에 라라스기를 여기 보았다.
3: 딸러
1: 나디. 어디
3: 가지?
5: 내 뷰르샤.
3: 나디. 따따.
5: 보. 양간 제수 안 해.
3: 아, 엄마. 던지도 저 창문지샤. 하나기랑 그랬어.
5: 대박 나 여는 창문신기. 바이바이.
3: 아제 부모 용대패다 간단소 간제스레 부모 나는 강식도 꼬치 나에 질렀다고
1: 어제 부모 저랑 나는 계속 지세로 남사시 조절하고
3: 세상워
1: 진짜 근데이나
5: 디디기네 대단 차과다의 금시 유전 체험단 단단 아주 学习型社会 차치워리
1: 라
5: 높은 체배 지초 적중 체험을 쓰워다
1: 어제 부모 대비다 대비다 부모 예 저랑 그 대유에 체험대가 상물로 아주 안녀 탁진이나
3: 부모 대비다 부모 포모랑 대바디 나잖아. 예뉴.
1: 포모. 나 포모랑 초는 지마. 계속 포모랑 초미이나. 네 보고 장제다. 럭시리 살이잖아. 엄마.

0: 我那差不多啊，老舅妈亲，俺说记错的，真认不得，认不得。我那什么民族？老舅妈亲，俺说说说不会看点，瞧不得，瞧不得。我那差不多民族。茄子，俺在党中央的党政军呢，培育的培给了，同抗战前不能过的。
1: 东东，俺这票个重庆大城市开了铁矿嘛，我做阿弟，明日个人力去在头上的，天气不说咱钱不到了。
0: 我那是什么么？那个说，他明白个包装钱，不离乎拉呱呱唧的，老总提是嘛钱呢？不过是老总肯定是交不来。我那票个蛋白蛋，司机活动啦二十多万。
1: 我的节目，乎拉过去，其实投了乎拉团队姐姐代表呢，不打工头员们都啦。我那票个蛋白蛋。
2: 我不是碰过他的下，你们台里那种，看到你捏铁板那铁板更是凶的。不，用他劲呐！铁板那了结。什么来结？我干么事？那两团队出不来，来在那都先接冲呗，搞不起不穷。俺的年终吧，多接差不赢。
3: 俺的年终吧，是那么多钱？
2: 铁林林，这路你懂，咱们交不接了。到你别切，
3: 可惜，空格还我们多了。铁林林，平常穷你别那么干。
2: 这大娃米马不，啥个当中就也不有别说的许多，那么些成熟些，你们啥人呢？出来，啥人呢？没个米通。这些乱啥小的，他们这里，现在呢，带当了头南人就谈，抢了用咱们球球，啥把都抢了当呢？啷个没嘴巴谈？啷个出来呢？抢了米通，啷个当呢？抢了米啷个抢啷个？嗯。
3: 谈到现在呀，这些个当上球球员。
2: 표지구조담당첩된바도치차바당수남도진인의첩에담출야생계가니엽지라는 것도 다루코니리야 표지동바톡슈기미네 체년터바저시딜리슈조마세 마오베론데나 코니기초돌리야 파제메베저시민두슈조인 코니기교조담당기 니마치라 텐수미네나 구수세당탕 차시늄지투베 텐도아체보여 삭바르투 쇼게 텐지네나 톡셈조보충제 바고보시사투바탕
3: 人工天气年呢，卡拉萨没搞吧？吃饭家吧？广播马年可能天气年呢，年节呢，没最可能你苦土呗，你不要。听过卡巴那恐怖设备水的，他叫什么其他多？就到了给卡巴那个恐怖的年代日期送来一个月咋？特别去检查一下。我讲，大姐，是不是吃不住？就到了给卡巴的参加体重计了，大年下能够有吧的？接着，恐怖体重新的是。
2: 年前了，陆军老马的提名三百，江浙还是个忙不完。陆军写给年主的特区特别些多，各个党陆军人都江浙铁路局长，各个忙不写给人呢。光忙我咱们年特别些多，陆军啦江浙写到各个名头了。叫听众啦，他们听忙这边经济，说不得不买吧的。年前空给年轻团呢，他们听着呢，说不那都全部有被过去许多。地空也是没有全部贴着，年轻人送空给三大张姐给年轻人就接下。
3: 年前没上吗？卡巴了怎么这就是还长搞不远？拉巴都出个群众，看了嘛年巴了，卡巴了在那，不是没得个多。年前没干那多，阿家专门拉拉出个些这个，出个的拉巴起了对妈妈多，阿没靠背那呢，可让起了早年的团民多。没上嘛，俺们家亲不起对，俺们是来给看拉巴那卡巴是在巴达个新年嘛团下。年前的泡沫时期，面具建立卡票据前呢，下水工托不是年下，下水的动了就去，动恰长把咋恰有不得。
2: 泡沫的俺家吃不烂的，面看都做过，面具建立看呢，我偏激讲他买不的。人家了，俺老祖妈说的是，记得连过年赠送钱多，好了，去让给俺老祖妈说个呗，就没看了呗，先提拔大家。可俺俺老祖妈嘛说呢，我那所托给民都先连接不下了。
3: 听过几首托，贵州的那些当全面被现在忙不起来听的多，贵州的那些边呢，让了月呗，卡巴的，你们来了，听家对。
2: 康熙人家送我呢，下了车就点给你。却没被现在个下乡呢，去了这么几个信息月，俺那人忙么月，却给明年俺那南大爱人让了带个。
3: 我真认同俺人家，
2: 俺儿子动，去哪人么着，俺都拿不了铺那着。
3: 俺拿不了铺土个了，
2: 怕了没事带呗。除了明老带着，要去了军队们都要都是么难的，估计要拜拜。
3: 啥用呢？不，这些垃圾，小朋友们，根本两都撇不得。昨晚的住，现在他们家了，地基特别没那么卷下。 今天看南了帕罗杰团大春秋是个团都创办经济党家里可就做做吧都捐下别接着创办经济给没得做做啊领主给控诉去给买不着
0: 你家做那些没这当在做的领主来做全部是拉多铁军在呢控给没这脚步当在做的卡巴南的真正卡切切快走对吧人家得不可这么多个对云秀地方了啊这哪里地方去耶我主播又到我到脚落送个拉下拉下拉下我来送个车上的呀家姐没这东西卡了我那么阿姐插手机啊这大脚步大自不开过嘛的这下我拿了那么大个的我的不会拿了古的也大
1: 这就没有
3: 就跟上来给没这单车被拉给马拉过年没这是女拿下我跟讲空气一切罗松丹阳一切马乱场他路空无土的去年忽然给某这地一切当间干了的做那下
0: 我跟你拉萨派的女主兄弟小东突击人主哈将打不得不差远可是前两天罗给配置公安是一段罗给前面公安东西切不打个哈萨那天罗给配置罗给前面公安过来是当我打个合同就这公安说吧恰恰给怎么做做女儿的
3: 什么天气天国今天头点票票是给哈家忙不读但听你运气党超过我先忙虑了大家让他下今天肯一来马代把点票票票结束特地我就忘记了马前开枪了党退中华党马前阿家准备了新书开枪了党退中华新书我就努不了面具开枪借了党退南都他把图案最近突变了拿选举波罗开枪了党退南都
0: 陈杰说天个接受头都培养艺术讲究他说请不起个多对俺最近说到那家推着恐怕有人心都培养艺术讲那个多啊
3: 这这
0: 俺还上空上给拿了不对空上给提备培养艺术咱们这请不起吃干个的家下多啊
3: 难得他提对了
0: 要进坑中当米吃
3: 太说了呗什么天杰你查了行不局吗就多几拉拉明白说过替你说这种你把地切了没把的多大了这就弄下那那妹妹就算铁牙俺就铁柜党落不住结束一趟结束就赢见到这了
0: 好了好了
3: 既然给司机电费来的那女呗
0: 啊是当然对了我也没有听这女妹
3: 好了
0: 你那到我来了没来这边我这个娘不懂呢非这提升就是失败的了
3: 我那司机电费来个人的
0: 那是那是都见了都见了
3: 他真的既然给到我这里我也没有听这苏见的鬼吧
0: 你阿姐
3: 哎姐我那男男的呀，我是不认得。
0: 那是那是，
3: 我打车认识。
0: 俺做内工的，帮当做这些垃圾，到我这打打，这些一个妹的，老板娘帮着过来收下。到我这起码大家过来再更新嘛，对吧？本地呢再做介绍。陈杰说，听听这座破旧的对接，加些新装满座机，坐当三楼，军刀还想什么情愿？其他天天这样做，过这些电车需要呗，其他做你不能去点开的，有你控诉了呗，是哪？陈杰呢？
4: 听不到的
5: 听那公吧我得来的耶
0: 听到同样我查说
5: 我是等我是查的吧听
0: 来来来来来来来来来来来来来
3: 来来来来来来来
0: 来来来来
5: 来来来来来来来来来来来来来来来来来来来来来来来来来来来来来来来来来来来来来来来
3: 来其他地数就很难了
5: 但其他人也都送给他的
0: 对我认为了我这喜欢的
3: 是的
5: 但其他人我这干那个其他人没干过我心给他的
0: 那是那是那是了
5: 东东杭州爸大概其他人都有那个对不是断了的
0: 好嘞
3: 对吧
0: 对吧对吧
5: 哎呀没过背书了应该当着要是对不起谁送给
3: 他的东西的人呢
5: 对吧爸爸过背书了这么多过把是先别把的
3: 他现在就到这了
0: 老
3: 但你给他你给李在那里修南街是不是那里搞不修不出门的
0: 了先生搞不了
3: 哦嘞
0: 搞不穷是不是
5: 搞不穷是我介绍
3: 就到这了
0: 老
3: 口对里啊你们给他爬不出来的我是个毒底下爬不出来
5: 底下没吧
0: 박박에서 다진이 티랑 게 버주 속업에 김제 가르벨
5: 알레 다 디두스 보고 다 디샤 종기낭 미도스 속업에 디당갈 또나 십능이가 제장 이 버주 게 워머스 도스다 마스 도서 코나 즈갑 때 아프지능기
0: 제 다진아 티랑 게 워마 멍뇽다 삐제르 데 케데
5: 니 엄마 보고 니 버주 게 워마 다 키나는 게 깨치고로 야브라지 쇼고 도무노라
0: 디티라네
3: 저 도치라 너 다친 키랑기 버주기 워마다 말이야 총다 여러분
5: 알레 유발 유발 루스 바월 응 로바 다쟁기 버주기 워마 로바 도지 천유 공스네스
0: 원네
5: 저저저저저저 다 딩상 안주 심부이네 의빈네네 줘봐 원로 삼부 의빈네 줘봐
0: 제제제제제 다진아 줘
5: 라
0: 키랑주 공스이 나라 버주 내가 진예 그제 여러분
5: 라 다 버주가 렉지 토바니다 Pachu suengi leishu mina asa
0: Hore, leishu mina kase yorbala
5: Ta leishu mina cha shani Kyun tombe chumi sunju lhazi yuba
0: Lase, lase, lase, lase
5: Ta yine kina nyinge pyoge kor yagraji shio kor tuung muno la Kina nying pyoge da nipabe gyage le duga da
3: Simo lhenge, hunan tsu chung tsu chumi mangbo shik So su nangi gongja ne leishu tupje Yongbo panyo chumba tini Nipi uyorgi chadob yaku shik resha
0: Tarangre 다시는 저라 계란게 니지 두개 만조 신조 만조가 초벌행제라 가면지 소로나
5: 로로로로 다 딩상 안조 심부이니 초부 남도 껴봐 톱시 구바거
0: 제제제
5: 미가 지기상에 딜랜드 지도메
0: 제제제
5: 비차샤니 모트스데 아르 뉴보 야고 도산제 아 미강고 뉴 아 슈데 랭 마랍제 미고스데 아르스 차두고
0: 제세
5: 시즈지 대관제 카데 아르 조조야기 아스데 아르사
3: 네 잡았어
0: 잡았어 영화 다전에 지난 게 닌디두게 총제나 슈베 초벌 현재라 까메지 순한다
5: 라라라 다 총기당 미초 역 대표지 보고 이네 디기기 자원이 대다접 제자 니 버주게 엄스에 또 만지 신이하고 이봐
0: 제제제제제제제제
3: 나라샤샤넬에 튜주 버주게 엄 동열 가보 싶어요 달
5: 알레
3: 화바도 년다 리스 차디 공아레레 사가지다
5: 하고 싶어지 봐 년다 리스 차디 공아신 내비버고
0: 대내버
3: 가려면
5: 잠깔에 대부지 가봐디네 다 사야 두에 봐샤 돈도 키나즈 고메 녜제 남마 녜차네 가봤다에 마전 너 대부지 유바
0: 할래 내가 가려래
5: 가봐로 남산 줘봐디네
0: 그러네 제서 살기데 도잖아 다들은 아저 렌데는도 저 도잖아 폐제가 저게 제디 당내나 봐 닝타바네 도잖아 쇼이 도잖아 아니 나도 제 제요
3: 도잖아
5: 야 따차노
3: 어
0: 아지
5: 단데레레 자파룩시시제 저저 닝송지 셴다바디니
0: 라
3: 아지 난주 대야 두주 된게 요르다
0: 젠
5: 아지 안 도스나시 키나 닝웨 로데시
0: 라
5: 어 옌드루 콘스타냠도 진지멘지스 튜스데
0: 오늘 이거 말해
3: 용말이
5: 땡 아셈 나 게지망 대부지 코나서 쉐 예체
0: 오늘 용말아 다 죽어이다 죽어
5: 다쟁아 홈네 대뇽적 달디 캐셔
0: 라자 비셔
3: 스모한테 팅디 통대 초빙기 리젠 상마 슈신 계실 해제네 언니기 리젠이야 저와당 삼자 유식 말이
0: 따라래 계실 현재는 언니가 레전라 저와당 삼자 엔터연나 테카르 쿠스메 쇼로나
3: 통도 초블링 초외 멜롱인
0: 가가조조 미체닝보인
5: 가튼 좀다 남량 개발쇼

0: 벨라 심장 가루 요면 수팅에 요라
1: 볼라 내 요마리 볼라
2: 제 두강의 심지 미 깨져 마티나네 마라주 푸그 링네드 좀 다가스 동스 육샤비나 용지리비 아
1: 할래 볼라
2: 다체나 티낭드디 좀 언니 내가 직수나다
0: 레레
2: 직수나다 튜버 부이시 소리
0: 튜버
2: 부이시 튜버 부이시스나 갱군 순지다 피주 자두 순지 김장 참두 요에 저식이 문딘 최고 열었다.
1: 네, 보라. 대신에 청은이게 보라 기라랴.
2: 굳이십니다.
0: 보라, 수박분신 오마신의 소요래라.
2: 시 여러분,
3: 천이 안 얌전해가 지금. 다 용아, 다 오늘 내 지유다.
0: 하얀 보라, 내 지금 동영상 주고.
3: 내 시기마, 다 내 쇼다.
1: 호 보라.
3: 다 나나, 셉도 내가 그 리무도 주니 수 레이자자.
1: 보라, 팀 아니다, 아니다.
3: 하지냐?
0: 야미디 히스.
2: 다 뒤 유조데 제부시.
0: 不是啊，
3: 哦，他的男徒弟，这，对是的，他的这两个谁呢？人家，人家，严重我呢，记不起他是谁？你读书的，你那波拉的电话这个情况，别说说，电话这个情况，不是嘛？的，这里男主学过的，这里男主，他干什么？ 체리남주스나 차체리 추체리 싱체리 미체리 샤와체리
0: 니야독스타디자네 미보라 레모디 류서파잔 人与自然和谐共生是给这村给류서파잔
3: 가대 류서파잔 훨씬세고 꽈로파잔
0: 자세대 보라
3: 디종의 규매 이네 류서파잔 자세대 디종규이다야
1: 보라 딜레 체리 남주사디 낭드시메베 정은질이야 직소
3: 영화 영화 체리 남주스나 체다 쓰남 공내 공도 배외 저식이 문디 최고 열었다
0: 보라 언니가 더기 공내 보라 기라는 꽃의 쉬움이다
1: 쉬자고 제 보라
0: 요사 치마 벽에는 집을 쏘야 되냐 김장 약구 용에 문디 약구 열어 뭐니
3: 다가르 뭐니 쉬서 해봐
1: 너도 배추 첩두다 체리 내매 요에 땜대 최고 열이
3: 체다
4: 好的，好的。大姐，现在来。波拉，看来给俺采访过一遍。
3: 这里他都不到，看垃圾吧，波拉。不腻个，这不着过，有啥多讲不讲？波拉，波拉，波拉，俺这不女的，你呢？波拉，你这鸡鸭皮儿，啥么就波拉？波拉，帮俺偷偷点点钱，你给米子姨。
4: 这里钱啊，这不怎么来借我用不到我，听到那几个干老了。波拉，波拉，波拉，波拉，波拉，波拉，波拉，波拉，波拉，波拉，波拉，波拉，波拉，波拉，波拉，波拉，波拉，波拉，波拉，波拉，波拉，波拉，波拉，波拉，波拉，波拉，波拉，波拉，波拉，波拉，波拉，波拉，波拉，波拉，波拉，波拉，波拉，波拉，波拉，波拉，波拉，波拉，波拉，波拉，波拉，波拉，波拉，波拉，波拉，波拉，波拉，波拉，波拉，波拉，波拉，波拉，波拉，波拉，波拉，波拉，波拉，波拉，波拉，波拉，波拉，波拉，波拉，波拉，波拉，波拉，波拉，波拉，波拉，波拉，波拉，波拉，波拉，波拉，波拉，波拉，波拉，波拉，波拉，波拉，波拉，波拉，波拉，波
2: 제나 보라데 간답데디 지고 있는면도 군이기 레베날 부구 오리룩 배소래 지나가
5: 왔다 봐라 봐라 저군이 어 피게 쓰나다 피게 개니로는 시심 누구에 디나 가리요고 미키가 아예
1: 그렇지 다들레 라버다 보모
0: 디다 팅상 공림네 제자 시부시 너도
1: 봐봐
4: 하드 보모 다들 랑자 같이 지자 저부 주고 그지 미미
5: 레스폴라 이게 진짜 저군이 피게 개니로는 뭐 보시면 누구에 디나 가리요르베
1: 다 뒤나랴 수 두주여배 괜히
4: 다 깨물로 나오고 괜히 나라 주두야 진짜 갈라오라 니 파유불로
0: 진짜 몰라 배차샤나 저리다 슈부리 시그리 기그리 소스다
1: 몰라
5: 다 전나 내 정군나 가르요르베
1: 내 정군나랴 탑탄나 그 세로
4: 다 전나 내 마음을 배대나라 가들룩다
0: 내 여배 괜히
1: 그치죠 내 여배 괜히 쓰나
4: 아지 제라라 쿠파라리
2: 도메오마 유베 괜히스나 동지 틴데다 지그 할루시다 그러지 미동 바자
5: 수레스
1: 보라 빌로 고유기 말해 보라
5: 이제스 고 마르타
4: 아니
5: 네베 유베 괜히스나 페메기 록제다 규주 유차베 미소스 고다
1: 아메사 보라
4: 네
5: 다체나 테도나 가리오르베
1: 테도나랴 데미 킵자나 그 괜히
0: 타가라
1: 와
5: 보라 저군이게 빼야 무슨 수가
1: 다다다 잽두디
4: 어제 보모 잽두 내 캐시다
5: 잽두디
4: 아 보라
0: 어제
4: 어제
0: 보라
4: 어제 어제 왜
1: 어
4: 클라라 잽두 뉴 차오르 와
1: 아니 보라
4: 아시 원래 클라라 다우네 대다 비비 구쇼 고요스레제 로사단도 하고 지나냐 알레 클라라
1: 보라 타케 잽두 세크베 쇼쿠디 자비 먹게 세제 매바는 아
4: 샤비 모다 삭디 모도 몽디 보다 규메 칸다 게라레 차색베 쇼퍼 시비 당겨줘 와

0: 탄다니 비진키 추즈종니 딱다지
1: 까망에 생구르
2: 생겐 남초 샴라다오니 까망에 생규년 주 쇼인 표현정 사르베 마주아 암도 투룸이 저와 야신비 외제 천유 로간 남자니 잠린 토하기 서바 토쉐탄 랑정기 남니 토조안 남비 외제 로돈 남자 시세 예드윈진 레시 조준바 최 퇴제 탐진기 정제 로아딘 아잠니 샤동 투브치 베더 치신 엽시 어제 제발 신나 지체 망치와 지조 체스마타 어진 쳔바타 님슈 쳔비앙 예수 퇴제 뢰동 체디 로강 아잠 쿠르교 투브치 베더 치신 엽시 항저이 구지 총가 제제 총서 쓰바 총세 규도 님문에 퇴비 제감 쳔다 카세 인비 님의 표제 공아타 총좀토 체직부로 된여바타 제제 루규기 제제비 레와라 동기 최비 편종서 괴마거바라 사디 유소기 조안용기 총여바타 사공기 친결리에 최와타 정지 톰라라 공아 총톱제 다르 진도 숨바라 님은 총사장 퇴리 마조 아사르비 체유 공시 비진기 표제 락레 퉁공라 제니 실규기 톰라라 제도 중위에 님의 표공 정치 참라라 총구초 예비 님의 표공기 총다 개자 주쇼 제로 진디 님의 사상 튼리의 시균 진도 정치 참라라 교육타 총다기 작바 피교로 멍시 띵부시 띵엽시 니디 로가 총계를 성리 종기 철도 자위의 성리 시비 유고로 시작교의 랑구로 인미도 최다 쿨교 제비의 튼잠소 내부타 니지 디디 제니 뷰리기 니지 유고로 되티 유고로 위의 성리 진종라 유교로 덥디 준바마시 정공기 인내 유고로 기 변조로 양피와라 체규 예둔기 년수인 유고로 치규 럼디기 주기 랑고르 테르 되게 유고르와 망부 유바타 유고르 샤르규 랑고르 규디 치베 미유니 유고르 위에 주슈라 덥디 준치타 생리 징네 살라 냠네 투브교르 튕기 준치인라 대단 체업지 총셉기 망수니 창타 신적비 켄디엔 튕제 진종 살라 괴디 다디 생리 징네 다 유고르 냠제라 띠네 망자기 융버 판류 용교르 괴디 동치니므시 嘉姐你不走了对不对准确培养中免干给进的主编切准年国的免干给从亲囊参加忙别免别为给免确结果比较不是他电给为给免确的华西免干给院长选拔培养中免干给院长胡建坤给你这些别主机切去参加他七年参加算参加忙别起来开往列出比不是 你些对马拉七节个芒果塔业绩增速所加对让业绩胸责康塔碰见创别业顶给内林冲突错不少业绩和别的中国三十八五年的老顶就顶顶扩了顶这是不是你们这节作业人类为团聚出塔随时提名业绩增速所加对中国提名创别内林冲突塔 公正在中国路也停了不见组织切别冲着了没对钱不切不谈中国充满人路了松江谈老林大我了切对定价这个也不是给人的阶段也随你阿不得也不谈让给给脱脚所西云切月定价给那么些几句你对图组织年也用给撒着忙切我了那么些也不定句也不是光给你南点别克隆长门修金话 华南及萨加芒博罗垂直马雪地地雷罗面及圣多马雪地有些福州堂广州南宁界数垂直马雪亭唐博罗垂直你修列差有些中央能西列古年恩巴七八的行呢接近你县南给能西进呢切里雨国拉仓不月江阿公给垂直黑巴七月雨国罗罗村能西恩的堂中区给各部大多罗托南七个别陈居许居银 也门胡塞长这边接近苏宁电信边出去你是能也门阿公说说的传呢卡贵丹真的这个听出住了铺路写不谈所以的这个破巴的联络器长这天真的当明明能住的电呢说的给啥里亚的月边说的阿米多农公司这个到了也不是
3: 两点，陆军所那边说的阿米多农公司这个啦，就在苏宁美军琼玉荣说的师兄党说的阿米公司团队的联络没不是，先给他们错，听的，咱们也是有年的续查。
4: 你看着你，
5: 看你。
2: 台中龙青年轻联共台建龙青营
3: Team Z 美龙三把拿让新年纪开往送让让送家到你呢美龙提了四把子
4: 忙着忙不了今天我一个人就借用去公司办的那你说是你恰动动你得第一场的春天希望送动点不全的
3: 青色美容
0: 新的连接公开上他的连接给三个出版列成的青色美容列成日我列成作用修改的建议新的连接听的青路写的这边能是列成哪推荐一点美边也醉了一托看见就要给美国了趁嘴巴他们来给特别他送这些的设计就能是
5: 在这里啊趁嘴巴他们一他听上按住不忙不就落着钱没团结那公司的样的理工这里来个起个主播这是吧他比他把配备给那按住杨新洲忙做社会呢没忙不及样等这开了所到了清洁来个起啊等这个口罩然后边呢来个起是主要的提了电费来个起年提的你等着来个起预期公司提爬去你最开你最你的忙碌忙主动提另一个球备提他卡里的时候呢等这节的时候提拿路了他确实提拿路了等着做起你许多健康是啊，滴答等等，噶吧，果然公司听了那个姐姐，那老酒也给差不多啊。果然去做，等等公司听了，果然他这三八节给那过节节做，果然健康啊，滴开始是从那公司听了老给秘书通公司啊，滴那个健康年些，他滴这单开始的时候呢，他公司听了老了，那没呀，对呀的。

미리 듄지 꾀비제팀 롭중탕 락달체디 미리 카키 레지 망조기 개컵기 두시타 지망기 두시 팀중기 두시제 서부당에 지소용러 레듄주발 팀러디마탕 퇴다체디 팀러듄바 내듄 탁주치디 팀주바 겐더시규 팀러디마제기 쿠류 상부시 중급

Kulubi Zhejipim, Chida Chigu Nyambi Simniki, Matsubar, Bungmi Gemu Sigubatila, Sawa Nam Sieti, Tani, Chida Chena Gawi, Trujitin, Gemu Nashi, Zumuki, Halifa Jingming, Chilu Pigurina, Kiki, Sinsu Silangani, Sinki, Mizusi, Sua Judi, Pojanang, Tortupi, Tini, Pojanang, Kumbusi Ziti, Tinang Tu, Marmi Chibusu, Pojanang, Mitanji, Nyanginki, Kuyo. Halifa Pimnin, Tengu Nam Pojangki Parkyam Tamjila Nyangyengki Pumudortu Jugubamasi, Gudukulubi Nesi De Chungsungatang, Zumi Jinju Gyaji Zeju Nam Shudju, Nesu Nimbati Tuijin, Halifa Tukje Chimbuyong Sibi, Kongki Tutu Chubi Chigutang, Bursungni Shusi, Jidi Halifa Tuzu, Zumuki Chadoki Nyamye Dangwar Toni, Burdungu Sungyang, Dundju, Zumuki Chagwe Tunmin, Lozi Denburshu, Kedi Halifi, Burkushuni, Pungbu Mola Dagui Sungsi, Zumuki Tang, Koryo Namki, Tidar Machobi, Gumsensini Gagui, Tidar China, Gibu Gudgulubi, Nengi Chiwashangle Yishikini, Narsin Tutu Bi Sibamasi, Zumuki Yang, Tiensunangi Yin Jichu, Gemu Damti Ninji, Zumu Zubuyudi Lumur, Gemu Chesiti Dingi Yambi, Mola Kumbachazanji Chimbeto, Lakchun Kanobuguni, Chawati Jubanga.天内节目题让了列团亲不喜运动期牛豆皮新素和催的送你新期米素喜随把破张的苦你最母作为有大的脾气新期米素提了不可有你土土别土贼团土清点定心满面去不想最母让期娘年期亏了不谈亏有那么样娘妾追思出别古都古路别跌冲送别那去破张难的 Halifa Chuni Chilo PBC, Pojangki, Chingyo Namki, Nyangchi Jacob CB, Hang Sangli, Gobu Zumu Simjung Tu Pipdu, Zumu Yang, Nyanku Lumne Yubi, Nesui Chijung Chibana, Zumu Zubu Yudi, Gudgulubi, De Chung Song Tsui Jibi, Gibuni, Tu Jeb Chuni, Chemituki, Halifa Gewale CBC, Gudgulubi, Yi Pumbu, Kang Tu Bi Yuba, Gentanangwe, Zumu Zubu Yudi Nashi, Daki Zawa Samutunchi, Kongki Turganti, Kome Pojangang Sui Yu Jichu. Halifi Choche Yama Pibar, Tukang Tu Sibarpi, Tukang Ki Dun Tu, Qingbi Sadin Dingxing, Marmi Chiba Ye Barpi Ni Yubi, Gebi Tula, Zumu Zubu Yudi, Jinju Ki Chigo Le Bar Jukdu Nyambatang, Yang Lo Xian Si Le, Yi Yu Tu Mi Xiongbi, Lupur Ki Chawa Dinji, Yong Si Tam Nyambi Namdo Ki, Tok Sum Chiji Songxing, Chengguo Nam Le, Turu Mo Ni, Pongbu Ru Si Gui Bi Gadang, Tini Burkui Ki Dunbi, Pongbu Turi Dunji, Burkui Si Di, Xinbi Ngo Le, Xibu Yin Yang, Jinni, Sumni Nesu Kawiga, Tere Gemu, Kuzu Linje, Kesuki, Chawa Tinje, Chimi Rungwe, Pumbu Nurtu, Tudu Beji Jiju. Tene Halifi, Jinju Chibatang, Rengi Yang, Dahor Jizam Jing, Gudgulu Beki, Tur Sundi Shubatang, Tene Pojang Tu Pipdi, Yesiki, Chawa Shu. Ninsi, Halifa Nele Sebi Gusu, Gebu Simchu Gunju Susur, Long Yu Yokim, Bamuji Guba Tini Bu Simsu, Gebu Netu Yushaki, Damling Didarchi, Mengui Bamunashi. ཁྱི ཕྱད མམ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ཁྱི་ཁྱི་ཁྱི་ཁྱི་ཁྱི་ཁྱི་ཁྱི་ཁྱི་ཁྱི་ཁྱི་ཁྱི་ཁྱི་ཁྱི་ཁྱི་ཁྱི་ཁྱི་ཁྱི་ཁྱི་ཁྱི་ཁྱི་ཁྱི་ཁྱི་ཁྱི་ཁྱི་ཁྱི་ཁྱི་ཁྱི་ཁྱི་ཁྱི་ཁྱི་ཁྱི་ཁྱི་ཁྱི་ཁྱི་ཁྱི་ཁྱི་ཁྱི་ཁྱི་ཁྱི་ཁྱི་ཁྱི་ཁྱི་ཁྱི་ཁྱི་ཁྱི་ཁྱི་ཁྱི་ཁྱི་ཁྱི་ཁྱི་ཁྱི་ཁྱི་ཁྱི་ཁྱི་
心。隔壁那村我们听马金白突然短途碰不怎么提送去，突然那个月不行进去。哈利飞帮我听一部奇妙的孤独孤独别的成为那村男差不多。破张南去土尔康天灵遵守切不起一么堂。孤独孤独别人我的母一边阿有理念的爹人到我西藏送我送给那村都不能。吐了空军没及人都白围每年心里牛儿能被凑能共托干年才被了丁虽然张二凡心图照白口碑被门两个色了做的高古哈利菲从暗堂接的面板张二凡却牛吐阿尼姆一边阿尤里听不得松林和松了
다기 구두글룹에 칠쇼 코웨 오니몰라 니발라르동부주유긴 시송 장안반기 하르베가신 지겹탕 봉조치디 오니무에 되네스규 급티 오니무에 첨네 샤주 데마강유바팅 구두글룹에 당념투 살라키도 유바나 루포르투 실륜탕 지겹 홀교 봉조제비 미시 락도 예지시토니 캉비 타시골 구두글룹에게 일어 하니 내주 탐지 할비 킨싱비 차고 신부용 왕예수 년비진 난히 모동니 태워추 매 올무라 키급부 최송 시취비 그 다경외부 남 딜샹니 강도 최주함 시취 야매 타니 강고치는 미규님이 체교시 지취 오늘매 타니 강부 탐지 고스팅비 강도 최 시취 구두골비기 최자미구 시취모루 그주 시제니 콜효 샤탕 파리남 셉드루니 쿄디타 코디 최송 달 심제 치미괴 할리베살 코몰 터뷰 지취 오니미 쿄슈 켄싱 시고니 요르 쥐디 김디 칠트 구드골베기 뉴와 체괴남 레마룹토 생외 겐자탕 키덥디위 자치 응외지남 감들루 거틸 세륜 장아반 달리퍼디 김낭 쥐원어 구드골베니 서싱 탕딩 그거니 티카 리피부통 每 sinun tomata, bimu salasuni, gongiki, dimingwale, zimbu toyin, siichu, sinun nashi, jumuki, dani, gibu gashi, onimu sonu yongin, siichu bana, gudugulu begi, kong damasi, tonu songbi, tapar nesu kotemachung, gandhi kila jiguin, pojandu lipji, dalan nawashu, siichu, janvanki, zimu gashi shuho, siichu bata, gandhi, yoshi le kutuju. 티니쿠이 코리오남르 오니모 대강 워시 지급이 가담하다 워시 신참 쿠이셰 당딩 고니 구두고루비 포장 토디엔차 할피 주모 구두고루비 포장 히 성웨 칸시 도샤토 바모 게마시 요르나 바탄 체치 유다마시 지급 우주년의 오니모 진장기 게살 최종급이 가게당 가게 주문하 지급히 쿠이베 추기 가쇼르 오르자신 지월디 티니 민아디 오니모 송월당와타 튀소 총계난 미수르시 인양 참아 오니모의 김토 차결을 쏘는 집에 치자 뷰리타 여화남기 광기가신 오니모의 김토 모세치발 규번은 오니모의 김토 주문이 김토 토르게 된토 심토기 오신도치 티니 오니모 머싱이 체지 유신 로미베칼 대상기 내최양 향잠 코드미시 머싱이 뷰 롱으로 오니모 대충 송월 니수 년비 김토 오니모의 불칸 시주니 년시 천배 동인기 년생군토 미타 미주미셰월 양인 치부인 티닌 유기 빼마초 오니모의 김토 오시 치지 괴마탕 생문인 지켜블리 강토 치니 추십 체무 원양 마매니부 내로 강양마도 지켜기 마매니러 오니모 강도 송민 치발 콩니뷰 코킴네 튼디 다발 로직 삼송양 내추 항상 미버 급서팀 투송비 강도 유미 니니뷰 칼레싱 시닝의 주비 콩마메니 르주당 원양 타지 콩니부 로비 킴탕 대비 내체디 상대 모두 외 내수롱 오야 총신준서 티딩키 좀 시삼 타시행 지메리세난 모트위치 오니모탕 구두글루베기 등규 세균비 청춘준수의 생각해주아 샘리야 남아리주지비 낭생디 세로나 남아리주

0: 当个三队人选考的进级别人，平常每日看个密码机，机关执行路给送不去。 평정 미리 가게 미마기 지균 직진 체비에게 지진로기 수균 상부 체비에 좀이 체비에 엽진 좀이랑 중화 미리 김자 친밀랑게 축제 개진 시인비에 평정 미리 가게 미마기 나가문에 미게 다 이도 냠용 다 레왕 지균 탄에 김신 개지게 저와 장부타 개지게 삼례 랑단 딘수 체시 제게게 진주타 냐는 과과타 예급 겸내 토바 김시 경화제게 루규게 람부토 미랍네 미랍하르도 타르와타 유리 냠세 태비게 지진루게 수균 상부로 쉰다르 템네 표현정님의 예게 카체도 미르외 차시에 시긴바 순냠 대비 라주 제유라 표현정 미리 가게 미마게 로가 메예라 초비에 수미게 땅메 섬듄은 바라 제유 제크이부타 제주낭 니럽수 젠제링루기 젠주 고규듄도 평정 미리카게 망마기 방아라 칠게다 쏴빈주토니 예급 송교체부타 차주연단 채소라디니 예급 송교체비 예제 도린주부타 마장 뒤비기 인과 예송 모두 평이기부타 예급 염규다 미리 진인라 토비에 뒤디레 평정 미리카게 부주최 예급라 제심장디 人规기 미리 용기 이거 먹도 나슈부타 자정의 기타네 계지기 겐심응바라 체규 변정 미리 각 미마기 려왕티 탄다바르숨도 럽지미게 단 당보로 제와 루규리 라주 제유비 양람사비 토안주 계지기 수균 상보 균진 단 타르비 단디 중화 미리 지균 초비 도시 电부 주부타 계지기 지와타 계거 돕체로 동외 듄바 매개개 지련 제외 삼조로지 지조링로 등급진계 편종 사바조준 체비 순냠 대비 락린 난냠제 투바 체가라 예급계 사자 야구송화타 김시송과 등지비덕제 제니 예지링로계 타자 남양 강종 사도를 럽루도 요투바 체교시 거엽시
1: 편종 사비 마조 암도 통로기 저와 갸신비 외추 천류로칸 남찬이 점린토기 서법토슈타 랑종기 난에 토조 남베 외출 록도 남자 시시 개둔지 리시 죽준부츠 투주 틈진키 중주 로디 아점네 샤동투치 베덥치시 유지 샴라 대국어키 선교쇼인 니와자네 대급 암도 종콩기 미니겔하신비 저두 토조티 알외 지념치 티니 편조 사비 마조 암도 통롬기 자와 갸신비 위주 천유로카 남창기 디웨 소고티지 니디 시리 망타지 저뒤 토조기 타고네 조유부타 니외규 뉴바 토조기 제미 뒤지 조다 미비 천유타 뉴규 튕규 중국 로쇼 주준 초괴 산동 로쇼 주준 공시 당부 지니 최종 링키 디니 니디 시리비 실립지기 갸균이 민우 중업주차 니숨스기 유타 티구이토 디자웨 실립 치정아동 구변이 접든 유바티다 니마메도 다라 니메 조조단 듄네 카규규 타자 실립 병배 괴동 최다 리주 충유 지숨지 진더 주부 샤와타 레지야 죽지라니 게드리 레시 죽준바 게게하기 레네 딘소 체디 표기 中坠落下东突起吞金交心预备。祖准把扶树会给俺贵州内用不赢。年两个年落个提个提赢。人人两个卡一个主角人心送不赢。祖准把东营云起俺第二角内到俺你怎么住不动。同马的 대르 주급 러도 도점 개부초 다다 용수 콤도 디게 윤중 하장 제부도 지솜지 디게 레드바 망치원이 사지 시엔의 용어 샤다 인비 콘츠 강에 타다 키에도 세티 푀 창단라 시수부타 탄다 록쇼게 멍지 지구연 남차 지지 니드기 랑조소 라다 제부티 갸지 싱조 망조츠 라제 시마마세 용법게 망도 치유지 주준바 제시갸츠
2: 나 파이 참동 호로킹이 제가 드납잡니 다 뜻다스 저 야르를 라차 눈통이 작스
1: 주준바 수남 벤조키
3: 나는 파이 암도니 뱅에마 파 라드 파이를 록 공부시 들려지시기다 대산 비지카 포레티 손데 록 야포 들려지자
1: 창매 가제 배준오 로간디 진나 리줍 총유부타 진도 주바 남잔디 주준바 용기 무퇴티 차와 초디 체네 namcha kyun li zhu yong qi bai zun qi xin yu bzi. Pen jiu sabi ma jiu qiu luo cai yu gen zhu gong si ne xi bi zhu rin xun ba, wang yu peng ki, jik jie mang qi wa jik jiu qi xin. Ngan zu zhuk zhun cian ba ta, niam shu cian bi, nye sui tu zui lue dong qi di, luo ka nga zam kul kyu tup qi bai tup qi xin yu ji sun bzi.
0: Niu le cun tu, Ni mo zong ge sa de qian dian xing zhuo le ge tun gong sang jia de dian ni, ren yu ge pue jie tun le pie ye dan ni, pue jia qian dian jian du su bi qi bie tun le dui bu tan, qian dian jian ge tun ge tan chang da du ju, chong la jia ji de dong ju suo le gun de dan de, zong gong bian zhuo le pie ge dong ju tan, chong se ta ge dong ju le tun qin jia yu shi, xiang la de guo ge sheng ju shu yin. 杭州以国际从刚在这从刷碎吧从些居多你们年天别接港村大卡些银别你们别接广阿塔从中途车直播的电影不谈这句路据也在这边来我的东西却别平中所有马贵巴的杀掉于所给传用的重要不是杭州以重面记来以 别接广阿塔能跟杀业广阿瓦的开发的卡的云南三年用的用的银鞋送不是 特定浙江余都陈个九新边你们陪伴你可如想亚那日行状边你们来看给陪着前点所别定系年团边广个隐形这届查了仓位定系地里车站的这边车站越了但他查的七只阿东哈咱们也不是可如想行状边陪着所别定系厂长干嘛是上去
4: Tengwe nian shazan naga jikla yo ma, tini shuka shazan di shukchar tangze da yungbawe yagwa yo ba, mii ta uyugyo lani shukchambu chiye yo ba, chadi gongan di pijay shukchambu yo ba. Susu shen nanggui da chonggin nanggui li pijay tangwe ma zi, ta gyana nga li chetun shiye di shukchambu shabu yo ba.
0: Nyamo zong karu shang tengwe ki wo yun, shang zhang shun ba zhou ying chong ki, ngan zui susu chong da togwe chi bu tang, gongye rik min zha wara dian ni tum zhi min zha wara yang chu zam jag yo bi, yungbab nye jian par to gu du chi sung ba shi. 但你们总统陪着所谓娘们看出月不了全家的我的松动家当军的团员他来群都你们总撒张团员马卓撒的被参与公司总的用给陪着所谓娘们看给团员进度队呢所谓团员进度队群众建堂团结党从业给这话前天监督党也不行 你们总撒张团员马卓撒的被参与公司经过了反正容器 Tangdiya para, gongsi nyeme bule pyo gong chikyaji kyesum ca ni nyue bie, xingzhuak para bapara koro chik ngabchun nyanga ca jikchung yue chi sumbashi. Sa gongki chingyali chwewa tang, zhongchi chumbara gonga chongtubchi. Talyo jinda sumbara nyemo zong sa zang tenle ma zhuwa sarbi ca yue gongsi, bi jingi pyo gyoro rogle tiongola dini, shirgyu ki chumbara jidu chungwe. Nyamen pyo gong jiong chi chumrara chonggu chu yubi. Nyamen pyo gong ge chongda geja ju shu chero chindi. Nyamen sa zang tunle xi yun jindu jiong chi chumrara gyu yu tan chongda ge chakwa pi gyu ro meng xi dianbu xi ding yubi si. Bijin, Feng Shengping, Nyo zong ce yu gong si zhe jiang kyu gong gi gen gu rwa li fen ki. Tun gong kuru yu da ru ju suwa chua kang san ni di chi. Nyamen pyo gong ti ngan zi chum kya tuwa dun gyu ro cha kin yong su zom du. Chum kya tuwa dun cha chi. Cheng ge yu zi ngan zi cui ba li lak ba ma si. Gong an mu du nyo wa yong gen chong zhuwa ning ba yang mang bu yu bi. Nyamen pyo gong ki chum ra sung zi yun du che ru zho xin du chi sung shi.
1: Di ge le ku ne ne zu bi si. Ni tu lo gu chong gi seng zhi zong ki cer du zha wei seng zhi xie bie yu guo xia ge lang guo jin mi tu cui de ku ju qi bie tun zhen zu le bu ta ne ci ji du qi ne bu li ki nin ji yu guo du ti 如果为生日前中了如果的得到准备马赛总控给人类如果给变装样批划签约给定给年轻人如果七个人体给这个浪过天的对看如果我忙不有事测度这位生日时别七个人体给这个浪过天的我就去给他切个哈斯内听个月如果我去给国的东美国了人体给切过切过没办 七月冷天，耐做他砸汤出钱，三对兄弟姐弟对七月不谈，追给狼哥难去，如果我忙起我呢，三对对别人民七月冷天切都用钱下大银子，如果我两球明去，趁着今天呢切过天还好穷喂，挨顿拉老汉用不赢，这个如果那样，如果请不起心，有几数目日。 下句浪过昂唐伯角色呢，他的给电话前中去时间拉出去。有他让我为从没听呢，时间拉出也不谈。时间拉出了这个听呢，如果我去当个年纪听也不是。如果我去从咱们土枪枪去跟土，又去我家日尾去给三对天幕门一边，人群这边鸟流起行月。如果我黄来给，听听时间拉出立腿。
5: 塞瓦婆婆松了，那么我不养点松。他的羊看婆婆多，那么些军队吃不多了，腿毛没人别开去吃多。你过了特多，只要他，双脚现在忙不多，吃松不些。塞进拉住那团结，两把土，滚地里扎汤举不些。如果为，日出出去，阳性加起为，三腿帮中托，真就拉到咱们店去，木腿，拉过来店去，龙我东去，路口店边。 为个人群出征了，给不他，抗日元素高兴，参战用兵人群出征的，如果为念往谁话签约？如果我过来给，他是那用兵，两把去云中接了，为给人群出征的出征现场，没这话些多几数不？如果我从两把去云中了，鸟肉吃不他吃不？人群出征给我说切记，实际他们提教育，帮助观众。
1: 立足电线呢？他电继续给设计他们的一部分。如果去电线呢？观众托所切的，生日新立他人呢？如果在两边旁边给南边两边签约不？如果我家来给电线呢？观众托我签不赢，南边去运作一年还将这不多呗？结束人家用这月结束不是？甚至从人呢？如果去给局长宣布解散单位。 俺去，如果下个月啷个规定七百米元呢？如果为继续拉得的准确他，生日人呢说了，俺们能吃够了，团结春节赢了，替他吃不起。朝西给忙说，南山他新装备肯定团结，陈总说了规定单的，生日人呢他如果俺们进了店呢，忙做给拥抱潘瑞勇够了，规定东西赢是什么事？
0: 本就三九两章，在确实句，句章级别怕难落坑。龙口芒草，落过级别，三级的命。下面了三九多句卡就收音，因为人能。 咱们的中间的街街干部局长级别，配县局级街干部级别六十八多年，让他总谈定金总年，一个级街干部级别总多多一些。这一总的年，如你给拉林三队定下来对吧？咱们没吃泥鳅菜，住两脚汤，吃瓜吃酒，没吃到俺们家去吧？十四级内子俺管俺们长，甚至说过老大的去吧？ 让三年级看见业主吃股票股就扩住六百三千年，今年级那么任性吃幺年送给七一不是？家用的推个汤被再去菜店创建一百个年，那是创建的给给个给过了同居的年级七九门外了点年，便就是小区麻辣推餐摊，那么今年小区再去六百三千年，那么长西就拉咱们安吉苏拉达的七一不是？ 你对现在中，前门空没窗子，看门口了，吃松节是不是过当别？落着穷人，南站连住几不谈，南站天天。 龙尾车所西极间起中至洛顿马拉基一不是南站的撇绝切记满座的错当行着列天给了口味洛年间隙给您突击一不是 牛人郎常常总给东东古须天天天列撇解大不谈东东古须日出给地主电视机家云了母七的东面你给他地主家云母街东你给拉咱们生个月经早用给北端给那么些零东不是你别杀的余不当参别不列古须东不能真切别三年提给古须天列撇解书经情也不是 你家的这一种让面创点给天天吞在这坎街从大西街街边吞这么了不谈他定西街前给了切了西街面的电视前年让面创点给这坎地主电视塔两年七月算了西街前也不是你对创面总给决定作为艺术监督的切不谈监督的贴 给一堂培育艺术作中你的一月经，人都是去年清江其他堂人年军人，每日团体前我们把它切的清江给南端我们堂，每日给做我十多单也不是。嘉靖年不错了，得不得准确？培养江江民间给进的主编在九年，各地民间给从今能参加忙别民别为给民主切过比军不是。 他定义为给免去的华西民间给院长选拔培养江江民间给院长胡建坤给那这级别逐级七区参加他七年参加所参加忙别七年开往列出一不是先给那么错听给培养江三九年年长来进给总这间国话哪个群众拉他写不写的签过不当一个都学到哪间哪个吃人了这不这次学间跌进了 年终修建，步步这么拉谈，到我接应。今天培养江三九年年长来见年终续查。

0: 탄더니 비징키 추즈족게 딱다지
1: 디카르니
2: 헤니
1: 대종 룽치 년치 예궁 대게 룽치이
3: 팀제 멜롱 셈바나 랑신이기 쿄왕송 랑랑 송차토니나 멜론 딜라 시파르츠
4: 망정 망법이 준비 어디가 이제 지혜 유지 방법이 아니 소수의 차동기 유리 이기 정도에서 충분히 쾌왕 성경대
3: 팀세 멜롱
0: 생글링계 공감사 단달행계기의 생구초배 레전디니 팀세 멜롱 레전리 말레전 조경 쇼겐 디기니 생글링계 팅디 팀로 셰티 지배 낭세 레전나 퇴제에 대해 매배 애절라 이토 켄게 조그 미고라 침주벌 함락이 캐비타송제체디 세디규능

0: 在这里我从这边那么一，但听上俺就不忙不急，落不着钱么团结，你公司的样子，连工这里来个去个，这个是吧？他别把配备给，俺们俺就养心中忙做啥困难，没忙不急养，等这开了说到了春节来个去啊，等这个过个日子呢，来个去就都有有的，对了，垫背。
1: 那个企业的，你谈到那个企业去，公司的派去，业主去，你这里的忙碌忙碌诸多。天天去上班的，他家里的事呢，天天就是些，电脑落来是学习电脑落来，谈的。做去，你学徒讲课，是啊，对的，谈的，干吧，可能公司电脑那个姐姐，你落就业给差不多。可能去做，谈的公司电脑，可能他去， 三百几个，你过去去做，可能更贵啊！的开始是从公司电脑去，秘书通通公司啊，的那个更便宜些。他的这单开始的时候呢，他公司电脑了，你没呀？对呀的，呀那公司拿那个企业，就是那几，六种这样，十种去增加这样的，公司拿了去每天做那个切别去，你。 学过给他职务要多，当年的他能新去，你公司拿了给没长没给，你拉的，你公司的当给他没听说他职务，你做给职务听说过了那个几年，可能更几年听这些的多，那可能听了那个姐姐，你落去也检查不起，但落去检查对，你就是如果想查查不是吧？你听这个，但秘书，但学过开始就是那公司可能你怕做你。 公司这个电话了，但落脚的什么差不学过，公司给那可能就要的，但落脚也检查不学过，那体育电器那边业主去更加是提供到多的，但更加想嘛些开要买的也是，但下午买的也是，你嘛，你公司现有的更加的现有的，但到了第一天，那公司给，他更加没芝麻这些就是吧，对的，你想嘛些是啊，等于老家的是，老爸就经常我们写别那是，经常谈的。 天气啊，个那个天，那天气下嘛下天的早去天，天天去天气参拜进来的，因为天气下过来是，我可能去想没下有啥嘛的，那学过他公司给他可能你他天气见嘛下子，那公司给那，可能他另外的嘛全部是不得天气，可能把偏就把了天气没被空到了下子，那时候他就接受啥的，他就接受啥的，那人家给他城管的许多接受吧。 城管了许多节目的，俺当不城管了许多节目的，俺当不等等俺做，等等，东区看了俺做东区看是第二许多节目的吧？第一节不接，俺那学过他提了摩托车没呗？那城管了去，可能他不明白，俺就有啥的，他上学就俺学过，但得学习的可话来都是那，俺那驾驶车接，突然没嘛城管了来多，但驾驶车不可能难多，俺那等等他就当前边那可能。 他驾驶起步可能难度，那等他他就当前面那可能，业主动手看过住就可能他们可能你把刚刚咱的那个把可能修一下是吧？就是得修一下的，但修修差不修过，那可能给他也许多接不起，可能修了是的呀，驾驶车接那可能你平时把了更加use，落去什么差不修过，等到更加use更加下use，他可能真的修一下的，那些账单等到更加没多少钱，更加下没下个没多少钱，那可能的公司的这话钱呢，那成的通个mess，那到底可能做些的是，等你可能做现在现在就开始是那他更加的落去也检查不修过，那更加的就当前面那对于电器没被更加的清不修过，那可能我们些那公司的这话电器检查不来，那公司给他的可能的这话没事啊，成的通个mess。 他驾驶车可能难度，那城管给他，城管业主他等他城管送不来，我说吧，第一年业主对不住，看这钱差不来，他这当确实得是不讲差不来。第二对，那等他搞把地给他，城管了，看这些也更加开始这多少，那可能去帮他开这多少，那可能去，你，你都你是自己了，他会不会再进人家的？那体育电器没被业主更加是啊，这个一多给更加这也城管了这多少。 在这样的，那公司给他提给更加的帮他做没事，蛮多啊，就在开始是呢。公司我们这边，那可能的更加的像有没事，那的更加的可能去，那叔叔给，那可能等到三百几个物质了吧？那提给往家的来陪住当家开始是呢，公司提给贴子的可能老板的有着。
0: 코랑키 슈구 은 주소 시샤 저 튼제지 레스 은 케랭 메르샤 마제바 근데 공스 팅오는 시에베 나타 공스 데베 텐사레 다 내가 제로 제단 좀 좀베 보여서 코랑 주기 현재 잡이 코랑 나도 직촌 체제야다 아니 야슈 말레 만 만난치 하던 좀 간가 야 보여서레 등주 간가 신도 요 유사레 但 이내 까바디기 디슨도디 미대한 요사 말아봐 디인도 아니 견자 지보 지키용제 아니 아 등제 제베나 따디 견자기 틈틈해 봐. 딱 고나서 캐는 게 매스 공식 이제 세우 있어래. 딱 때를 때는 애네 중간 오는 시에비나 딱 괜찮은 거 내려 주말에 야나 괜찮지 두주 가두 시합이 딱 때를 때 땡기 제고 뒤 애네 단대 가봐라. 딱 저랑 애네 뒤에라 제돔 지에서 제돔선 가서 벌써 나다 지단 괜찮게 그 티셔츠 난다 해서 말이가 봐 공식 이 가봐 코로나 내가 제유 그 공식 이래서 딱 이나 디 괜찮게 딱 미 티셔츠 갑이 두주당 신다든 저 근데 두주간에 딱세지야요래 뜻당세지지 아니까 두두 갑도 모두 뜻다야요래 대샤다 된주 걸었음지에 고 마땅하란서다 지조제치 천리제치장 뜻당제치토래 이게 이일럽도 아니 코슨 뜻이메스 제오 마레스 카라스나 아니 코란츠 공식 테제 유스 아니 코란츠 공식 갑션 저 레스 리시에사데 다 공식이 아니 정관라 지 반다스도 카리아 제도 선나 지티 에네 단다 테즈데 가바 코란라고 베는 유바르바 에네 코란고니 시에베나 다지 테즈 갸 투야케 에네 차젠테도 주후이 바텐데 반다 지티 서레 니바데 카제도 선나 딩고나 콘스티케 에네 니 단다 듀르 슈비 바 콘스티 아시나 콘스 만다바데 가 카르치나 지 툼툼농 주 지니 콘스 인지 지 사르바 니야라 가바데 게세 친유도 콘주 신토 유사레 신토 디 나로라 아니 가비 카르시에도 선 아 다 굉장히 샤마세 초스 케어 마레 샤우 마레 에네 로준 심 차버 와세 하르다 아니 슈고 다 저랑 좀 nga de ni ni nga de pa le ge jawa de sam sha ge yin se le bin na en chin zu ke ta ji tu ma ri gang ni ni ta ji wu ri se ya da da tin ji ge ja xie bi sin do tin ji ya zhe sa de da che zang ti ji yong du ani gong si ti ge da dang che bi na ani dan de ga ba ko rang ki ya chung guang de zhe bi ge bang da da ken zai jiao ba de da ko rang ding wu xie bi ge ge ja dun zu bei ken da xin bu ri xia si 텐제징 과랭 유사르바 디테한테 다 충칸 고런 담보하는 자 고런이 바는 자 관계 가는 건지 제도 쓰는 공식이 단다 코나 주기다 충칸을 쉬비게 됐던 저 로드 튠바 아니 다가능시 반다 그 잡죠 제 두두 제장 될 때네 네 까바다 공습파 다 로주 개차비시고 아니 텐제 괜찮샤 문도스 괜찮샤 매우 컨트롤 세게 인스 뜻된 게 제샤 다 니바디 카레선 다 굉장히 샤 메비나 아니 카르시르스나 다 응아주 단다 녜주 굉장히 샤저레 녜주 굉장히 제참 샤저레 다 응아주 제겁라 디나로 카르시르스나 로추야 게차부시고 다 공스티나 내가 제 로추야 게차부시고 아니 다 뒤딩기 제빙이 주 굉장히 된데 제라 뭔지 지금 유스 뭔지 지금 유스 시어레 다 뭔지 지금 유스도 이내 굉장히 샤고 말이 스메스 다 내가 진행하는 시에비나 다티 조인다 코나나 벌써 야고 센로치 아 당한주 공식이나 내가 제비 쉬고 다 공식 간자지 이로 소소디나 공식이 내가 뒤주주로 간자지 치유메 다 등주 등주로 저 제메 봐 내가 제비 쉬고 인지 민지 아니 이도 그 괜찮다 샤고고레스 디 아니 초닝게 에든 챔게 컨트롤 제베게 왕자다 원게레스 학파트 은 나라서 되니 조시티 나로이나 아니 내가 진년께 단다 까바 코랑 뜰 잡죠 치고레스 다 코랑 들어 받단다 견자 생년 견자 샤도 문도 수도 견자 샤도 들 라카지 제도 견자 뒤 틈도 틈도 문도 단이 그 디셈바티 그 우치르 봐 다 디키 우치지기 아니 견자 마샤바 이토게 견자 마샤베케 아니 수술라 침간게 아니 니가 가지 요미 디 메신다다 만자바게 아니 하고르바 아니 공식이 코로나 팀 망보 다 견자 샤도 뒤주 로주 유차브리 이내랑 견자 아주 발라 안도 견자 샤나 야요 샤고르스 디 코란 샤고 말바 코란 마세바 마샤브시지 아니 디라 아니 코란 수수키 아니 노바 디 견치드 수수키 고거레스 디라 데네 다 공식이 팀망 견자 샤고르라 코란 게 마샤브치 르바 슈고 아니야 견자 코란 다지 띵기 주마레스 시게 심도 다 이내 견자 주마스 다지 키운데 디 중간 기잡 좀 메바 디 코람 탐포 님자게 아니

다 굉장히 샤면 뭐 군도 샤제 아니 군스게 다 코랑다 군이 밖에 예수게 저와테 메바스 바타티 참샤바티 참도 마티고 겜도스 제자 아니 코랑 문투티다 저시 다 참티 코랑 쇼데제 다 이네 굉장히 참샤 차부시고다 코랑나 벤조 관계 아니 카섭 디스트릭트야리 티다 제샤르바 참그 때변난다 제지 코랑로 중이데 코랑티데다 로망벌레가 제차브르바티 인도 아니 로중이 기찬용 글라자들 대지 코 로중이 찬용 라자티 치직다 숨통 등장합 중가조다 모즈고르도 아니 코랑티데 콘스티나 로추숨 아 당아리가 제도 들었대네 고랑기 벤조가 가섭디 추접지다 나동 뒤자 접지다 뭐 지시가 망가든 뜻이야 당고다 뜻이야 내가 내가 쇼브리 제가 트린다 조슈아데 카린스나 당아 조지 단지를 남주 지 수수랑나 칸샤치아디 가부시오르바 당 벤센테린티나 까바티 아니 코란산바타 케어마리 촌로나 템베요리 로주 야케 잡슈고 투 투딩기 메베킹 예조 켄자레 스제네 마샤브르바 데인도 다텐제 준지 제주문도 서바 벤센나 당 아주 디나라 조 쉬아데 카린슨 투 나주기 켄자티 나가 니어르 지트 투딩기 제베기 켄자 变成了工作的公司就跑了，然后公司就把马达带现在，然后才把水源咯工作了添加下去，哦，对对，那个逻辑经营司机添加几项，啊，你把这样逻辑经营司机添加几项，这对于电器设备给添加是好的吧？但对添加电器没就下过的。 但第八票被给成罗岗了，土油电器没被给业主给添加下去了。第开始说是呢，具体谜底，但公司听到了，没土油油电器给那个检查吧。但罗局也给他们提出了重复的那个结果了吧？但第土油电器没被添加工作了之后，那他这样嘛的？但你把的开始说呢，啊，你公司的单，然后承包的单，你听你土油电器没被添加下吧？变成了，罗局原来下修罗泥下，但罗苏把的开始说是呢，但土油电器没被添加。 工作中的，但是把的考虑是多呢？俺的公司呢，公司呢，伊那只承包伊那只真的两个车间，两个车内逻辑拿落了，第承包伊那只公司呢，这第个更加下面边呢，对于电器没被给业主添加给工作了，这个意思就是的。但第对于电器没被给业主添加的，对于电器也被给业主添加的，你们这把考虑而是呢？但呢，听到了，但起初是哪吒伊那俺做的，俺做把俺做把给我的写边呢？ 即，那，他第是考虑偏头不考虑，而是对于电器没别的业主更加是啊的，那公司的哒，他的那个今年过年办了，那你推出全部，他过年给那个企业给参加呀，给推出的电器没吧，那你可能给就拉家那这先给。 参拜的，可能这边的现代给他用把动作，这电器前把动作的，多边的，这是也有吧，是吧？那把的，那按照他，这中嘛，老二这里在说呢，你这给予许多，你，切就点吧，现在满这边的，他的对电器前把的多边呢，你切这个也有的。 接上这里的呢，俺做今年真正忙不通牛油的，罗忙不那个去变成了，那个啥的，已经没去修理看修的啊，那个什么的变成了，今年俺这通牛油的变成了，他开始今年，俺家了，俺这罗忙不罗接就是更加些的，俺那个车就修好多，但罗就是也是呀的，伢那的么着当年说的，伢那去罗个，俺做等的他过数年说的，等这罗忙不那个去的，俺那罗就这样有差不修，伢那。 去那个老几添加老添加这些强用棉吧，同志。然后添加天然一些，你马上有些就动作。其他我们那些棉呢，它对于电器没被业主添加工作，这样的加。但现在引进民进，怕做公司的清洁的，啊，添加销售其实是吧？啊，第叔叔写过的，第叔叔是吧？当过的。现在现在公司这个，但没添加效果的，因为等下承包忙不及的，马上那公司就修片都有被说不到，什么当机先我们多啊。 叔叔，这话对了吧？这话对不对？你帮他伢是吧？对不对？但你把这样，等下承包忙不及，可签不签？那，西家同志要不有吧？他把这单单按住给拉人家，啊，你长嘛，等他加车住的，这话有对，要出了，但老觉得有差些些的，伢那，俺俺就把那天你给他老几几三个老年年电器这边给看见，他检查下，他人他同看见听松吧，喜欢这些些的，伢那。 俺的老汤包的年轻人看见啥么多，俺单单没听呢，俺那俺就把了推荐给前辈给，俺做看见啥都是那。

미리 튠지 꾀비 제팀 롭중탕 라다르 체디 미리 카키 레지 망조기 개급기 두시타 지망기 두시 팀중기 두시제 서부당에 지소용러 레튠 주발 팀러 데마탕 튠다 체디 팀러 튠바 내뒤

0: 탄다니 비징키 추즈주구 닥다시
1: 까망에 생구르
2: 생나무소 샴라 도지츠게네 까망에 생주슈이 녀벨르나 참도 종결지 경금 주종 체대 표 협주지 경금 10배 조종 10배 류사부되네 저도 종다 띵생 종니 계급지 경금 10배 종도 되이버시 저협 종디니 저원인 계랑린 사도 된시 되바 자당 모치 니슈사 추리 주타 친구 지주 모 지동 앞지 체바 서시지 뉴증은 권남창 숨주 소고라더 체바 랑선의 기천대니 주 최고비 고주 고주로의 소재네 경외지 남아전신 초영내 송접 체바시 계용지 두가 당변 제주 최대 총재리 명위네 다섯 총재리 계급지 고통주로 니기 최주 망문의 대네 변조로 십시 말아 투상타 남아전신 십시 제주 대부 소재네 남자 십주 하점 아제 소라더 체바시 니도 시즈종 참문 고모 총재 최영문의 고로 치 송지 주시 시고 당위 롱지 중의 남자 렌주 지부타 남자 티니 롱유 잡소 시지 젠티 중조 롱테 말아지 임시 남자의 비주 체제 망조지 초와타 행조의 튕겨를 코베 롱의 진실 개념 두지 임시 니벨르나 전화 정기 동동 구시 天天 튕내 피게 동타 동동 구시 제주 김 대부 댄시 지자 전화

0: 老生给你接，人生明白你铁东学起，让哥打用下起铁东来经营。俺做来经营的原来，吃上去对我个所谓出来，偏把我特别细节看满，就连特别什么有，想不到铁东来经营能对我有个作用。老给咱看不上去了，
1: 老给了，看不上。
0: 满街有人，
1: 满街有人了，
0: 来经营了。但给咱给铁东俺做来经营了偏难些，他这让哥打用铁个细节看了去，这就需要呢。
1: 他这电影给了，这肯定了的。Kilanzunam Gigi Motor Page, Dame Gurim Naloya, Taji Dicts, Kandajore, Loyal Lee, Tat Peshanjik, Tatanje, Motorlex Ningbachadis and Numda, Jesi, Sachembuchas, Mavagila,
0: Raval,
1: Odi, Kukindi, Tichigigila, that Nalolia, Jigong, Mara Nalolia, Takandeshure, Tingmichini came and said, that Gurum with him, no Kun Nalolia, that G. Tunum de Novishoje, that Ticharulia, Kudushuna, Takwasuch, Kawas Charu, that the Gurum with him, Nagilang, the Tirishal, me, Subomon Shasham, Kemen, Nalolia, Jig, Topsosa, that Chipershek, that the Nalolia, Ticheruigla, Takwa, the Kaligaleche, Num to the Ticheru. Malana Lolia, Takyagashun, Chitan Singh, Tindiji, Regula. ラセラ。だてなろね、マンチェチタンダンのディリシャル。チダンシンチディ強な食チンバマチャギラ。ラセラ。なんだんと、うん、だセステンシュラル。ジョワル。ジョディナロね、ディリシュリ。チダンシンチチダ、でねディシュリギラ。あ、タンダンナズ、うん、キャゲシュムね、シドンディシュリギラ。ベンチャンセシ。ラセラ。だてディナロでシャモ、ナロ、マラナロ、タンダ、うん、ディリシリシャ。 그도쉬는 그런 마라 마라 카레즈나 타다 캬게슈는 거나 저 디르샬 공지 류신치스
0: 슈르바르발
1: 타디 디리기라 카레란치 텔가니치
0: 르바
1: 어 디는 디르샬 타 어느 저 근데 슈르 어 직 트눔 제외급수 양지 장세시 타 팀문이즈 치는 어 마제야스 메베 진짜 그냥 곰시 몽구도
0: 레세레
1: 타 디는 로레 디르샤기란 거나 저 어 카레디 베샤샤는 건 저 한다 밀 미게베악 카레스메베 디나로다 군이 직베스르시리기라
0: 네세
1: 아디 디샬 장마나 장수에는 코나로리아 텔레십시 멍부차지 카레타 오야 지비아시오 말에
0: 어
1: 짐모토베스 스카지 미란 데는 야 지 텔레시라 메베 서치 네세 어 딘제기 교현지도 있기라
0: 네세 네세
1: 다디야 인지미지 다나 그랑은조 단다 공 레젠나 로리에 단다 춘음 아 제디르 약속성은 디 제디 제야지 딘제지 디리 디싱게 어 직 랑가야 우 메브다 어 직다 텔망보 텔리십시 망보 인제 랑가이나 양지 어 나니 숨터라 딘제지 제디 제야 딘제지 곰시 제면이요 말라리아 직 겸에 개비하다 디싱 그랑은조 단다 눈 사진 붙여야 돼 어 딘데 마사야기 디스토기라
0: 레세레세 레세 다제네 디 투중 하나 좀 답경 세베 규림 나로리아 단다 추눔기 단다지 고래디 고래 자스르디 제바 간실 양 단동 하나 좀 투중기
1: 말라기
0: 말라기 단데 단당 아주 약간의 슈나 공기 류싱스로 발 데레 니냐차스 발
1: 라릴
0: 데즈 장세 제바 좀 많이 봐야 뒤도 뒤도로 제비나 랑고르기 눈도 총으로 줘야래 케요르로 발
1: 라릴
0: 레세 레세
1: 디 랑고르 단데 눈도 ke gyobu tsa mayinba tanda gilang anzu tanda loya Alex Lingyo tanda mwata jik shibshir chewe kapsu yang gilang anzu tanda tuwung tseshi lungum du sesh mewe gila ta odie yang dita jawa yori gila ta di gyurung buch jik ta zangsiri a zangsi che majiwi na di chigiri gilang anzu tanda tuwung tseshi malo ya di gyumzen karayosu na anzu uk ya jibya di kankalo ta zokbo che ani tuwung na lo la lakbar do ta chikta ko kande shure no chiri da ta mala de le che che ma thoe ya ji di shyo ma re phu chi
0: no ba
1: de le che ji ma lom ta che shi da ma lom ding ge che ti nen shi di ri gi la kur yu zo gu so ya ge dan da che shi to bu cha ding ge
0: no ba
1: o di gi on sha
0: le se le se
1: mo zu sa ben ne re ning ben ne re ti shin ge ge la no su tan nam gyu ji da gyon che be gu su yin ji min ji 양지 춘음 제베 쇼레 다 춘음 제베자 마이바 티싱지 즉 소베 버롤이야 길랑주단다 말라디 카레디 즉 양생스 제브네 양디 모제지 다근데 쇼레 말라 나로리아 촐라만드야 티싱기 즉 눔레 사총르도야 모제 데르드라시 이케 슈도긴
0: 레세레세
1: 어
0: 레세 터치지 어 Oh, single again. Tanda lingye ne sin xin bie li zin di ni pion zhong long chen yin chi li gong pio ge long chen ki jim zhui tie zhi ki sa guo zhi rin se ming mar nyi li ya char jing ki tie dong xue ya ki lang gor tak yong siya ki nang si li zin di shi. Li zin di chu gor tak yong tang chu gor nyam zui tie la nyam yong pusum cao gu yue bie gin top din la din xu chi ni kori tak yong so tie tie zhi ki xie jia ko di xin la wei ge jie to ni mo zhui tang cam jor xu gu yu. Ke di kirang ni kori tak yong tie ji xie jie go la gin la kong tang zhu li nang gui gong bu yi na nga zui li zin tie dong qi bie yurim na li zin ki tie zhi ang chang le gor jie gu jik tu jie song wa nye zhu zhu tang le gor jie gu jik tu jie jing a dun dun gu ju li zin na xiong na zhik zhi Temi kyu gin ki tie dong kang zang yu wei shi jia xie bie nang kirang ki tong ne tang sam jara bie li na na yang zhik zhi nga zui li zin di gu jie kirang ki tuen wun gu cho ya chui li ya pian bang ngui to bie xie jie kang mang yurim to bie zhu yu la

0: 모자이크 탄다 눈물 잡아도 눈단 좋단 계속 치요
1: 레세레세
0: 눈눈디
1: 레세레세
0: 아 뒤니니 다 잡아도 카레디 디르샤 이기란 좋단다 컨슈먼시 양포개베 망자제 고 탄다 이거 첨부 차면 텔레십시디 뭐나 좀 말아 탄다 야지비야 롱다 냠도 진짜 말아 나로 진짜 에 근데 쇼로 다 딕치 닥바서지
1: 레세레세
0: 디만 탄당은 좋단다 개개쉬면 포마톤 세디 상용 최화지 디나로리아 최신지 디가루리
1: 레세레세
0: 다디 이구디 디리기나 좋단다 근데 저 컵타즈 쇼리
1: 레세레세
0: 진지 망고 쇼리
1: 레세레세
0: 다디 이구지 가니가 아니 오도스 체체 뭐나 좋단데 개개쉬는 상용 최화지 세디 양지 토라두이
1: 레세레세로
0: 안티네 양 디르샤 놈디 야고 메면은 양지 체리 야고 마티브치
1: 로알
0: 아니 놈 단다 직다 인지 말아나로 내가 제베 귤음나로 다지 체리 야고 마티브나 먼저 단다 다 모데 단다 말아 디긴나로리아 체딩게 다디 직 슝마츠바 딘데 지체 놈 대야 망주리 놈 쳐야 이 망주도 전에 나서 단다 다지 체리 담베 나로는 나서 단다 딘디 쇼리기나 작바 다 공도 쉬어 지탄 좀 해봐
1: 이거 봐 봐
0: 다 지탄디 디리샬 야 나나스 단다 컬론지스 텔레지고 뭐 임체
1: 레슬레스
0: 말아나 로리아 디요리기
1: 레슬레스
0: 다티 디리샬 나나스 단다 넘규 단다 후다 하얀 티리아 매겹도 좀 작바 스코 메베 막고치 어디다 직버시아 네주
1: 레슬레스
0: 다디 그러 정치기 단 시리티 예진 시리티 예주 다디 계시 눈다 된데지 시리하고 팀만도 다 눈 제시 말롬지나 디디제루지나 고 시리 마티브체
1: 레스
0: 코다 교만서 차지 가부 차윤지 아니 자고 슉 첨부 차지
1: 레스
0: 안디 자고디 다지 토르토르토르치 아니 강 자고간 자고고지 다 간점지 자고디 고연도전 체리텐지 다 차게 되도전에 만나서던데 산연 제화치 있으시오
1: 레스 레스
0: 디나로마 리리
1: 레스
0: 디나로리는 자고디 양고 단데디 산연 제화치 있어 백가디리
1: 아
0: 다디 디디샤 디지 가차미는 아니 뭐다 슈밍교다 안디싱 만나서 단다 모제익 단다 말아 손다 단디 디시오리 로시브치
1: 레스 레스
0: 디바우리
1: 레스 레스
0: 다디 양지 딱다지 스타 당경 야고 마 정배 긴긴 양디 어디 단단은 저 사인 처와치 디토라 다야지 디지를 사기라
1: 레세 레세
0: 노
1: 더 단다 길라게 코니야다 치킨들로 그래 랑고르키 로코르키 다 십시 십제 집에 걸려야 도공기 다지 룡고면도 세제 된대기 내주 된대 퇴배 걸려야 대규다긴 단다 놈단데 오요르 세슈소 당나시 랑고르키 카레 단다 공지 류신 대해서 창마다 저 요리스 제주송 디가루야 당하라 근데 쉬어야지 여변이
0: 나세일라
1: 두경이 소에 나로로 미망 부지게 랑골이야 다지 참레 랑놈 안 고주 코니 벨로 테네 양 파치입다 로징이네 랑놈 안 고주 코가 버든데 룩 파즈 제베스로 제비네 랑골로 소 요리스 된데세 신년데 도가라기나 다디 간제 있네 디 계제 세단 디 템퍼레지가 진행을 왜 디 고 지 요르 왜 돼야
0: 디 딕스 케어리기라
1: 눈 봐주 제부 겸는 야가 요래 야면에 간제제 다디
0: 디 디리제기라 좀한테 배샤셔는 곱주 뚝듯이다 곱주 광을로 제 양은 아주 단대직다 눈 체리야 엄마테 다 갸게시는 燃烧 시통 고장 시리
1: 레슬레스
0: 디 단다 먼저 디리샤 말아 로세우디 바제 양 먼저 단다 제딩 딱제 시대전에 양디 나로리아 燃烧 디슈르 란샤우 시동고단 스타베샤나 체리 오마티브시
1: 레스레스
0: 다 디네 남규죽디 베샤샤나 기란스 근데 굽주 광글로이나 양안주 두스담 먼저 단다지다 다골이야 굽주 겁게지 베샤샤나 곰숨게 쉽게 치로체 직 매매 단다 근데 쇼르 춥셰다면서
1: 저바르발
0: 딘데 제미네 양케고리기라
1: 레스레스
0: 단데 눔그 단다디 디리기나 단다다 굽주 코니다 곱주 공에 버룰이야 곱주 공한디 딕스 제시 놈에 맞세
1: 근데 야가 열어
0: 주고 이제 장식 놈이 주라 장식 놈이 부다가 열어
1: 그래서
0: 다 곱주 공한다 곱주 곱게 챘나 곱주 곱게 돼 단다 콘슈야 결혼도 단다 지탄 사실 매베 디마고야 캐시 교리
1: 아
0: 다디 놈 디디스

0: 당초 넘겨 모두 세배 규름난 롤 쪽디시다 눈 염겨하다 디신기 아 체시딕시다 게르키다나 눈난에 로비나 쪽도로디니나 자고망도기라 아 근데 믹스기 단다 말하나 롤이야 지탄세 망리디기
1: 레즈레즈
0: 근데 첸딩 롱겨다 배차네 곱죽 곱게스 롱이나 자고 할렘도 장무 쉬우스디기
1: 레즈레즈
0: 디케 쉬우교기기나
1: 레즈레즈 로
0: 장시 너베디 약고이네야 기나즈 듀스데 다 배샤나 쪽디시다 곱주 권이 로이나 양직 삼삼 곱주 관광 곱게스 고문이 기숨 기슬로제 듀스 장세 제베스르체
1: 레세레세
0: 아니 디신 더 배샤샤나 남규 양직 모터카셀이야 아주 탄데 눔 체시 말론 베스르체 다지 모터 타겐데 있는 눔 직 타겐데 눔다네 눔루체 눔 부다고 매다 디신 기나즈 탄데 직다 타른 보친 다지 numdandene ta shanda indi shin khane lo ne modalam sa teo me cha ya da tinje lam sa mi thon to bya ne chu mangbo yori ga
1: les les
0: ta di kelan chu li che khare sen sa dine che shi lon be num chi kup chu kop ge yam ne kup chu khong ga chi che ge chi lo che zang si ji ge
1: les les
0: di yam pe nu shuk chen bu do ge
1: les les lo
0: zang si nu be yang do ge
1: les les lo ta di nga zu num di je bu lo be ka lu ya ta da num ki su su mo de num da na lo li ya num
0: 做着去的接不接不下来的话了

0: 남바바.
1: 오, 나가 아마.
0: 담음시 초조친 자지신대조 머시시 차용기.
1: 레샤 레샤.
0: 남바바니 지리나나 참자지체. 잠녜샵도지 토카투게.
1: 딱다리. 소린이 모타눔질루.
0: 머저당고 마리 역저처러리. 팅사 머저만배가라 샤삭하고시도 퇴미눔촌라리. 아, 유쇼. 틸레 남바바니 지주랑고 대제죠.
1: 제자. 나가 아무랑 세야네. 용천도가. 미창매 개고 용지다.
0: 그러봐.
1: 지주랑고나라 망스 대비는 슝릉대 양스시 참문의 승비.
0: 그러봐.
1: 마세 고유에 박소수야 용시라 조사.
0: 그러봐.
1: 나가 아마 창부시에나 나의 모르다니시라 두민도.
0: 야구 크지.
1: 다시는 아무니 지주 랑고 대제 줘.
0: 줘줘 지주 랑고 대제 줘. 알레고 안 봐봐.
1: 야, 나 아마.
0: 계속. 갱근 전부 뒤지 채.
1: 어.
0: 데니스.
1: 니스메.
0: 다줘 다줘.
1: 다줘 줘.
2: 几杯苦油苦养不烫苦油了把做千不米为切场面几过了忙长熊的也不远。

0: 지다 변수 상
1: 저바르발
0: 어디니니 나로네 단당 나조 단다 저감디 나로네 단다 지야 춘음지
1: 레세
0: 다양 디크냐 레브 아니 아직 단다 나나조 단데 디 컨디션레 지 다 소제야다 되게 돌이야 케슈기 우리
1: 레세 레세로
0: 다치 공가야 디 딕스 쇼크에 렉스 잠구도 이나 이내래 독서자 페샤스나 카지 야 딘데시 까망아 差不多就是像，那是那是。他第一呢，第二些吉兰族，他的广西话，他的马拉南罗里亚，他的查克克呀什么呗。我的像下一个月龄，他的高用度去了。那是。他第二些吉兰族，他的甘基南罗里亚，他几单，他几单路单单组队的呢？过来第一次，弄大的这差不多，叫我妈的，妈他们去，第一次肯定说的。 Nyumbush, Joe Lexley, and Ishine, Tajik Num, the Gogodan, and Nandam Dugila.
1: Lesse.
0: No.
1: Lesse, lesse, lo.
2: Drishuki, Ursintu, Yang Taki, Lam Niti.
3: Shatsawe, Tinguti, Ning Yue, Yamuin.
2: Tadiki, Sensimbatini. 평정농진 인천리콩 표계농진기 짐주 태진시비 리센시

0: 你去丢的啥？太保守看到啊！阿姆拉，你给水不嘛多，给米水没吧？
1: 呀，婆婆丢的。啥呢？阿姆拉，可是谢的吧？那给咱唱过唱的鱼皮呀？
0: 还得唱过唱的？你龙白给的用子给三毛呗？要嘛？阿姆拉，阿姆拉，阿姆拉，阿姆拉，别皮的，别修的。
1: 太人可是俺们俩都不谈过算账，天天俺们这拿啥钱？俺们这拿的，俺们俱顶这钱要嘛的是吧？
2: 拿的。
1: 可那打算买是大嘛？打算要的，军大的要的，西军云大的要的，王是，屯屯写了下是开不交的，俺们俩就先拿。饭店，俺们俩写了干不交的，让给俺家的人看路写是当的过。
2: 俺的。
1: 打算的打的，去吧去吧。
2: 阿妈，谁呢？你不是等个哩？他去吧。阿妈啦，既然他把手表嘞，谁？谁？这个是什么？ Ati tik tik tik tik
1: yo. Ati yo. Tu sa sa bisi lo. Xia nam da la ni de su do su wa de.
2: Sa su.
1: An de ran ni. Ho mo. Zha su shu da. A me. Lu wa po fe ti yo ma da. Da yin ji mi ji. Mi ju la de de ji ka de se shu ju do a. Zha mo la ni. Ni le tong chu ni de ma na wo. Ka da. Ka da ma mu de me. A mo la ke ra mu tu yu na me na. Kan je. Ma ni ni ka che do mi do.
2: Ka de.
1: 婆婆，俺们爹说的。什么呢？婆婆，我去，俺们爹说的。那丢到我看的妹妹们有事，那他啥来俺们？让送给铁头你去搞是吧？对对对，让菜妹妹的多的就丢了的，你去不老婆给不送着这。对对对，送姐的也是的，干部的人是多，带外的人是多。
2: 我看这咋的，哪个这里，啥么这里？他个啥不？让爸爸有事的事情嘛，让你对你们都去老转女的，俺去老多对你们都。
1: 阿妈，
2: 哎，让东家看去，你这都明白吧？错了，抢啥东家去了？跑巧个嘛的，要啊！
1: 你动手，
2: 来啥给？你也给不起个。没动，这快就来哒。阿妈啦，我做么啷个搞的？接送个你金山祖上了，你没事情，做么啷个弄的就没个谈子下去？做么啷个？我下了就说了，你弄不着你什么哟？
1: 悄悄。
2: 马三，接受阿妈拉家人监管能对，那你给吃了大刀，俺心切着。
1: 也就，俺也让不大用，吃么子去？
2: 阿妈，反正都没动，当起上，阿就。阿弟的，阿弟的，阿弟的。阿妈拉，阿妈拉家人给俺通讯接不起，你还哭个？
1: 年三吧，民警员呢？能就窗外拿了，有了春节比你之前的别的几个人上去。他完了，
2: 阿们拉起来了，你连个军大没吧？莫个军都抢来了，看钱么都不钱，阿个拿了最简单就过了呗了。
1: 班姐。
2: 俺肯定看上去了的，没动大钱。看到我就多，那啥才不进了，索性做什么也没有。俺们啦，他这里，明俺跟这几人民，俺们啦，既然弄我这三不济学位，现在嘛呢，我这啥说呢，俺弄啥清楚？
1: 我不办的了，就当我们，一年啊。
2: 记录起东国家国主国家了，中央明日拉不得钱么？团呢？不是想给明托别老么子？他在来啥？祖军抢过别来个钱鱼，我们团拉这个明年抢个芒果鲢鱼。我呀，他按我这学他，俺们拉起来母队马上能这个，有点加工。
0: 饭店，
3: 怎么？
1: 饭店，公爸么子，公爸么子，我要搞哪去？小薇啊，你可知道我爱你？阿妈，阿妈，你让我去看妈的，给我回来干点什么？给我住。
4: 来，给我来，给我来，来，别别撒下，饭店有点乱，你没出去，破饭店啦，破！
5: 这里叫做，把这里拿出去，拿出去木头就弄下去的，弄着还行，做咩去的？当俺做的该在拿出去木头是全部在啊，上不落，恰恰三对青年讲价的，可对了，控制起到，哦，这钱儿是多了。 大雷子一，
4: 我记得，记住吗？记住，记住，记住，记住，记住，记住，记住，记住，记住，记住，记住，记住，记住，记住，记住，记住，记住，记住，记住，记住，记住，记住，记住，记住，记住，记住，记住，记住，记住，记住，记住，记住，记住，记住，记住，记住，记住，记住，记住，记住，记住，记住，记住，记住，记住，记住，记住，记住，记住，记住，记住，记住，记住，记住，记住，记住，记住，记住，记住，记住，记住，记住，记住，记住，记住，记住，记住，记住，记住，记住，记住，记住，记住，记住，记住，记住，记住，记住，记住，记住，记住，记住，记住，记住，记住，记住，记住，记住，记住，记住，记住，记住，记住，记住，记住，记住，记住，记住，记住，记住，记住，记住，记住，记住，记住，记住，记住，记住，记住，记住，记住，记住，记住，记住，记住，记住，记住，记住，记住，记住，记住，记
0: 他提了两家的车子，刚不洗不久了。耶，俺从下下山头了，中间多少嘛？俺来扶他。他进我车，车上我。开了坐到下下山头了，中间车不通，中间的车。耶，你给你，俺他的老人家呢？
1: 老子呢？
0: 你弄个大的，干来接，俺他的开开子没得。
1: 我子啦，让你顶这些大木龙我。
0: 天下米干部老的，让你呀，通宗的通宗是多啊！通宗是干什么的呢？
3: 通宗是干什么的？
0: 通宗是
3: 干什么的？
0: 他那开的总是那些，他前头俺们俺做困难中俺做偏做我最熟的。
1: 哎，对对对，
0: 光给钱了，别叫了啥，吃完多了，创业，现在给咱俩做孽的。
1: 光给钱了，吃了不拉稀我的，这是这所干给金大金白多的。
0: 光给钱了呀，他不拉稀我的，国家是不是公司金大的？光给钱了呀。
3: 你这，大家都在笑着呢。
1: 通总，
0: 通总，
1: 阿来我
0: 的，光给天了呀，跟咱俩学的，光他的恰恰三儿都给冷被多，但是那些没干的。
3: 日日，俺他的白嘴切大，七十没干的。他前头中天那座说是开的几个没，几个的。我的，日日日日，
1: 他前头我了数学的，
0: 这咱俩数学的，
1: 这咱俩数学的。
3: 我知，我了才中人大了。
1: 我知，我了变中人大了。
3: 我知，我想。
1: 我是东巴，
3: 我来长沙三队去看了，差距同不的看上吧？马子过来，缅北，
1: 哪个过来？
3: 缅北，哪个过来？
1: 缅北去，我来看的。东巴这边呢？
3: 可以呢。我来长沙三队去看是你的，啥家卡萨？到了这头，东巴的东部就坐一呢。
1: 哎，你，
3: 啊，东天就缅北，差不多缅北，哪个叫缅北？他当个东巴，怎么了？你还是我那个过去。
0: 俺是要给东巴的，说是东米拉队女吧，说是给咱都是米拉选的吧，说是军党米拉队女呗。罗哥当东巴的哥的是有的，他当爹丢个不啦，哥婆婆当这哪哪钱的手呢，多少几万把多。东巴的这等俺来哟。
3: 哦，可是，
0: 俺能够从这从家东头，这些年的贫贱这个面呀。
3: 我知，
0: 他从厂库的检查时呢，你不得来讲俺这个用年份要买的。
3: 我知，
1: 俺来。
0: 让给中央家那的补贴，再找好人给带。
3: 没得，没得，没得。
1: 我哪？
3: 你也养活几个人？我知道。到让听的才能从下是那可怕的嘞。
0: 哦，
3: 没做人那从下的前面，咱俩公家，咱俩爹几个没做人呢？
1: 几个没？我这没。听见你几个大呢？
3: 肯定是有。你能叫很高中队打几个月的几个月的？
1: 哎呀，我那有。
3: 也不牛呢，要么得些。
1: 到了是啥局的？
3: 俺老家前面起来，老个那边。
0: lobda tenji ngarang chele dine chasha de bai ta yine losum takta mimela che che kale che bai thungju sri nga ngo chan sem jo nyu yine nge kale thung nyam nyu la ji thungju do do gyu ju la ji ne phe ji chen den tenze logle gi chawe bu ne je yo gora chung bai da o ta ta da si de je yo gora bu la ngala chung sha chi ja zo jo do
1: bela bela bela bela
0: logle gi chawe bu de ne
3: 호존도도
4: 키랑바난다 간다 토지 퉁그리 뇨다
1: 겐라 키랑게 뻬디 고타주 예와 컨데스 체워리타
4: 곰조의 야와만주나 타원의 끼디네 빠쇼 뇨다
3: 겐라 키랑게 뻬디 상주나라 바나 디기 레탐
4: 하지 땅아 곰라 메자 마디지지 총나 바나 디기리 뇨다 따다다 셰상 고르자지레 메바 뇨조 가즈미도 초코로지
0: 계산 지부 충주네 싸거든. 응. 니라 두그리 딘데제 마저나데 자샤사드데 중에 민우데 용사에 메벨.
1: 지지. 안즈라부 치모아 자샤사드 제비나. 진다 유브다. 미 치모도 미 삼모도 딘데 쳬오레.
5: 지지.
1: 이 민리야.
5: 사람의 자샤드 망의 사드 제 다중 초예 완중 초신사.
1: 사드그 루리다. 따와닝고 유모도 비나. 자샤사드 커와 용그레.
3: 레레레레.
4: 원에 다가 알다. 로도다 따와님바 아이 지 실링글리 집엔 칼사디 딸 안 가셔 다
1: 라브투 메틸리아 니 락시 켄자 샤미
3: 락시 켄자
1: 켄자 티부치다
5: 알레 티마소
1: 아 티부치다
0: 룸타게
1: 마지
3: 마지
1: 마지
4: 룸타기 되기 마지시야
1: 마지
0: 오나 가래
1: 제스치야
4: 아 제수스나 돌아 까마르셔야 말해.
1: 제
4: 대라시다 시그르베다 초메벨 야그라리.
1: 대드다. 장가 삼다 녜 파메 삼 찌부찌냐리.
0: 근데
1: 녜 나리아 제수치야 고르도 시에다가 녜 빠라다. 아무라게.
4: 찌찌찌찌. 나 주 갈래게 살랍다다. 달랍도 되다 야 초사지 되게. 돈돈 제수이 나다. 제수치냐이나 파메 돌아치다.
1: 아니 캐나니 돈을 제소 가르쳐 오래.
4: 라숑셰베 이제들어서는 너니 종주 나라 어서요리. 어디 난지 믿기를 제소 체리. 가리죠. 뭐지 굳이 지가지다. 네 잡아도 자셔. 하지 땅아.
0: 어머. 굳이 다. 아메 돈을 대제. 돌아미 벨레가 지다. 라부모 지게 가르쳐 오래다. 너니 파마니 메즈셈제 나게니인데. 굳이 어머. 하지
4: 또 잘라서 제모 퇴제 총격이 있으나 어떻게 믿을까 아 딜레 우주 제제 숑셰비 이제디 도시
1: 원도 제제 네 파메 공부주 다와 님보다 터즈체 로숨닥다 제스치야 락시 장비 딜레 시슈네 나즈라도 치모와 차샤사도 치네리아 멍을 커섬나 게미게 폴르다나자 네 제스칸 수비 다탄다 초안 야오시다 예라 허가다 시그즈리아 예라 총가 주샤유
3: 중원에
0: 중원에
1: 나다 자외 포모 축출하지 레슈 투제 땅아 탄다 파메 이치 터주라 지저 땡조양 터주가
0: 공부지 원에 중원에
3: 다가라리 자샤 사드 제바 칸의 세번의 신기 레라보 요마리
5: 요마리
3: 셈라 삼번의 신기 중토야 요마리
5: 요마리
3: 루리 닝더 메네 지야 요마리
5: 요마리
3: 이는 안토 라빠니 요리
5: 요마리
3: 에사치 나랑로도 두테마다가 니 슝샤베 이규 땡메 차샤사르디 지기 세베니 파마니게 나야 셰셰스디 돌이야 초고 슈베 소라지 따나
4: 허지 초고 자고 먹어 신데도 셰셰 동주도
3: 아
4: 사벤기 딘데 송부르다
3: 근데
1: 근데 송부레
4: 된다 자고 된바 진다 가유 체와 가다 소스 너무 송부레
0: 아 다 우라마 쇼에 사제번드다 디데다 송여바다
3: 예사제
4: 예스야기 사벤디 사제번드다 마다
0: 오나
4: 사제 쪼뻬바 사제
1: 사제
3: 나라 롭치기 칠레 녹제 소지 Tinenye losum dagda la ba kambata towa kiche miza mangbe na chimbi
4: ale ta chene kirang ki chasha sar tu di miza na do ba mi me tu ko cha cha ga tu di me to
3: ka so re ran sana ga kumar su gore be
4: chene ran kambata towa kiche ko atro ne ba ni
3: marta ne kim za ti do mangbe na chije san ju ki chundu sa ka la su lo che su ngui chu ti pa ta la ba ni il tien je yong bo sa ba yi ta do mi ka shi ge nga ya rang lo ge che mo te ba chi ge mi zan ki san ju ngo ji de ge yu be senyo ye ye ne go go sem ju mi chu dang ye ti de nga zo lang zo ta la ba be mi che a re be
1: ma ri ma ri ma ri
3: ti ne ye de ju be go go xin ju che je lo ni go la ha ba go ja chu ju xiao xu gong si zu bu yi
4: go ja xiao xu si la
3: la ba shang men zong he fu gong si
4: a le ka ri chi ne re be
3: ne ka ba kan ya a p p 지 수제 mi zang su na la xiao xu gui ne nga zu da jiao na su na chuo zui xi ge na ta si le ba che che san ju ge chun ru sa ga la su kang ba bu
6: a mo wei
3: lo le su nian di su ka gam su
6: a mo wei
3: mo de ju sa de ju zang de che
6: a mo wei
3: ta qi ra zu ne a mo wei ma la za ta du ngang zu lo sa tu sim zhe zu ba mi zang na ge xiao ju dan ya ta tu ji qi ya der ge di ya la su bei xiao xu du guo da
4: 爸爸喂他才能出国哦让你拿了七多少个小时呢有年点不再用的用出国再去把了国会呢我都用家的他能我那一龙爱推出拿了那里恰恰中间嘛都要中间的但也洗内心中间还是对那边做大多呢那独立没多次中大多数呢那三路宁国的下那种大多数呢那个机关上去该来全土个没多
3: 建建，让你这么乐的，团亲主吧，硬硬过去的，让你也心里晓得有呢。恰恰多多多多，热热，我那里。大主播，然后刚才都能按错了的，按错萝卜切羊切的大主播。热热，我那里的。压住，压住，工人们打兵着手，按错加兵了吧？突击接收个人。接收给按错苦干的话，各级接收个人。按错狼车打不赢，按错兄弟个人都不约。按错一见难的，按错中间对错。那就走，立马接收。
7: 哟哟哟！这，我衣服扔过，哟哟，你俺们三连哟，啊，就是过啊，啊，啊，这，这，这，这，这，这，这，这，这，这，这，这，这，这，这，这，这，这，这，这，这，这，这，这，这，这，这，这，这，这，这，这，这，这，这，这，这，这，这，这，这，这，这，这，这，这，这，这，这，这，这，这，这，这，这，这，这，这，这，这，这，这，这，这，这，这，这，这，这，这，这，这，这，这，这，这，这，这，这，这，这，这，这，这，这，这，这，这，这，这，这，这，这，这，这，这，这，这，这，这，这，这，这，这，这，这，这，这，这，这，这，这，这，这，这，这，这，这，这，这，这，这，这，这，这，这，这，这，这，这，这，这，这，这，这，这，这，这，这，这，这，这，这，这，这，这，这，这，这，这，这，这，这，这，这，这，这，这，这，这，这，这，这，这，这，这，
8: 喂喂喂喂喂喂喂喂喂喂喂喂喂喂喂喂喂喂喂喂喂喂喂喂喂喂喂喂喂喂喂喂喂喂喂喂喂喂喂喂喂喂喂喂喂喂喂喂喂喂喂喂喂喂喂喂喂喂喂喂喂喂喂喂喂喂喂喂喂喂喂喂喂喂喂喂喂喂喂喂喂喂喂喂喂喂喂喂喂喂喂喂喂喂喂喂喂喂喂喂喂喂喂喂喂喂喂喂喂喂喂喂喂喂喂喂喂喂喂喂喂喂喂喂喂喂喂喂喂喂喂喂喂喂喂喂喂喂喂喂喂喂喂喂喂喂喂喂喂喂喂喂喂喂喂喂喂喂喂喂喂喂喂喂喂喂喂喂喂喂喂喂喂喂喂喂喂喂喂喂喂喂喂喂喂喂喂喂喂
9: 天我你给他就
7: 阿家人迪斯卡姐就到没有用的这个阿家
9: 姐我天给的那迪斯卡姐爹你这人们都就过去我说来着这个
7: 阿家那徒步我给你你见了用个马里
9: 就姐呢就让给我没有么子钱徒步子就饿的
7: 我这样阿家您怎么皮了瞧瞧顶着没那么多就徒步这些给我妈妈阿家没事呢阿家让徒步跟着走吧阿家让这个老大
9: 徒步跟着走嘞这给着的都是在那婆婆您怎么在这动啊
7: 认识认识
9: 娘的徒步车就对啊就都是钱的肯定的
7: 阿家
9: 就
7: 阿家阿家阿家阿家阿家这样阿家人还是这么多呀你们看看我民生帮给民众的卫生不知道哎呦呦呦呦对阿家你这是给他当有的
9: 有有有
7: 我这样没那么多钱没头部
9: 哎哎哎哎
7: 아자 어제 다른 모르도 살아 남원에 도점이 아지 다가라고 다자랑 지수다 쌍년도 영영 애를 아자랑이다 아자 내 아자랑 쇼팅 꾸치 나 도보가 줘요 아자랑 맞지
9: 아지 줘 저 꾸지 꾸지 나한테 내 릴리법 좀더 지게 다니 줘랑 쇼팅 꾸줘 아지 줘
7: 아자 장마장장이 뒤집 쏟아야
9: 아지 줘 오지 와와와 오지 오래 와줘 나 마음을 다지 줘
7: 공부를 좀 하자
10: 야다 저리인가 미미즈니아자 도보즈니아자 릴리법 좀더 마게리나 마세우스네 박매
7: 하치 왔다 들리 이놈아 두고도 나를 아직 몇 년도 다시 통송아 또 다디 오래 다 달라도 토지 과유스러면 갸짜짜 죽으면 해서 그래 아자 다 오늘 달라 토지자 오르다
9: 이대 이 이대 이 그새 거 아 나를 제쳐
7: 진짜 대
9: 뒤에 어 어디죠 응 근데 뒤 도착했어
7: 대하자 달라 토부 열어서다 달라져야 하면 다시 원마다 아자 공부처럼서 온 거 아자 럭바다 제 아슴기 다 이내 내가 한 토부 오가죠 아자 도서 걸음에 아자 아치 다 미리베 라리베라 달라 도착했어 이거 또 왜네
9: 수수도
7: 아자랑
9: 저 됐다
7: 어제 아자 레나 고문 니가
9: 어? 저라가 니가 보여 사로
7: 아자 내가 진짜 냅니다 내가 냅니다 대 니슈 쓰기 아자
9: 니슈?
7: 어
9: 지 저니 미 샤제 없이 나를 고고 요새 닌제도 아야야 저 쟤나 니슈 있냐자 십주 있냐자 저랑 아주 루퍼 좀 딱 스캔을 지봐 야 인다
7: 저 저리 아자 누구 시험지 두두와 내내 릴리 법주 내가 고문 이제 됐지 두와 야 나 쓴바상나 싸다 남양 상체 말베 야 아자 우주 신화 두와 아자라 다오나 야고전 두와
9: 야야 니가 니가 시화다
7: 저 대그리다 아자
9: 아요
7: 야고전 두와
9: 요
7: 다오나 퉁이다 아자
9: 어이 아시죠

0: 你们的书包上，你拍进，今天怎么不去给看头看嘛的？你看看吧，恰恰你不值得的。我那不全部看见，你拍个几首诗歌，你那个讲菜头了，我的女婿都不端头了，全都上街，铁巴的作品。没些钱呢，别用过去兄弟看名度，你呢，明当人拍到子头呢，我的搞不起来多了。来，儿子，两个谁打的？
1: 俺们我那现在他让小孩少年，给我去给这电话上中门，要不会贴不上去，我就是。我到顶上山，他就不会上不到了。呀，他真不贴吧贴吧贴吧，不会牛了呗贴的，点点点那有劲。喂，伯母。
0: 阿姐，公干啥？
1: 我这公干啥？伯母。
0: 老。
1: 现在最的子弹啥就都干。
0: 我是哪句？
1: 啦，春节人的岁数牛的。啊，这伯母，你春节里是什么的？
0: 我呢？
1: 你是那不过拉家，爷爷妈辛苦就爷爷菜呀给，我啥？西瓜子点啥就都干。爹呀，新华字典啥？爹兄弟。啊，老。
0: 爹，爹来了。
1: 啊，爹了呗。
0: 哦。
1: 爹，也是伯母。真的伯母，爹给这嘞。
0: 啊，俺那爹爹直接干着嘞，爹爹是呀的，看他爹休息是的。哈哈哈哈哈哈哈哈哈哈哈哈哈哈哈哈哈哈哈哈哈哈哈哈哈哈哈哈哈哈哈哈哈哈哈哈哈哈哈哈哈哈哈哈哈哈哈哈哈哈哈哈哈哈哈哈哈哈哈哈哈哈哈哈哈哈哈哈哈哈哈哈哈哈哈哈哈哈哈哈哈哈哈哈哈哈哈哈哈哈哈哈哈哈哈哈哈哈哈哈哈哈哈哈哈哈哈哈哈哈哈哈哈哈哈哈哈哈哈哈哈哈哈哈哈哈哈哈哈哈哈哈哈哈哈哈哈哈哈哈哈哈哈哈哈哈哈哈哈哈哈哈哈哈哈哈哈哈哈哈哈哈哈哈哈哈哈哈哈哈哈
1: 现在这个在嘞？
0: 国母捐啊！
1: 国母捐了。
0: 哦。
1: 啊嘛喽！这不来事情了，连那国母捐啊！伯母。
0: 喽。
1: 人家让的要嘛的呗呢？
0: 是就，他不管这，你看谁要的？
1: 啊，不会国母捐啊！
0: 不是啦，就看他，我说家长明白个懂不懂了？
1: 衣服就伯母，对对的。假的阿妈你我们吃鸡股东经理来我们阿东给了花花公子我们写东红果鳄鱼我们送东都出来几来我们送点的
0: 哦大钱呢我们捐几的
1: 啊这个了嘞土乐的天都是个吧嘞没事过呢天不能看了脸了我们捐嘞
0: 啊此就天不领他其中也还苦嘛的
1: 其中
0: 我
1: 那天主播给你弄过呢
0: 啊那个啊这一趟啊就让肯定死了过呢
2: 婆婆，贴牛郎织女才是对。
0: 阿雷，嘟嘟，别别的，别别的了，
2: 给一马的皮衣的
0: 皮衣牛郎织女要买单，
2: 越过去，皮衣的家中气息，牛郎织女，
0: 皮衣的家中气息。
2: 嗯，
0: 阿雷，别呀，牛郎穿的啥？
2: 牛郎穿的啥啥啥？
0: 你是过来？
1: 我这个。
2: 姐们哪说吧想不出是国内人不接困压没吧
1: 压呢都呢奥斯出了压然呢全掉的来呢我们解冻了喂
2: 阿宝想不出空气不扛面这里的话
1: 赢过去
2: 但一呢想没我们那么的空可真心哪我
1: 我的我呢吃过的胃清清扛面这全部都你那吃过我个猪的，你那卡嘴了，清醒的人了。
0: 去拿个帖子。哦，去拿你卡吃完了。
1: 伯母，俺家个接待是杨叔叔给说。
0: 那是。
2: 伯母，俺婆婆这些是个。
1: 婆婆这些。
2: 吃不着。
0: 啊哈嘞，婆儿吃，那是那是，肚子小啊。
1: 婆婆这些那就。
2: 天气呢？去哪儿过节去呗？都是的对，去哪儿不过天明啊，撇不着。
1: 羡慕到俺爹干这个了。
2: 姐，三姐， 아다니 군계 군갈 초도 마음으로 쓰고야 카케 민두
1: 문내리샤 지다다 가라주 로제데 강에 각수도 뽑을 셈데 마사야
2: 되리 문내리샤 지 기랑게 치나 부어 야채 레라시 디 가르도
1: 오지 디동물 디야도 부고 고망을 주 고스는 나주 디주리 자다도 고스는 야다도 디주리 와다이나 부고 나 체관하네 체뮤슬로 오지 나는 고 바샤라지 템기 디나로 나니 테브 찍고 사제 건배 배제 찍고 다 차리샤
2: 뭐 내거라 나 처음에 교 슬라비나 아니야 님을 지샤유기 나이크 아디다 CD CK 샹날 와샤지 가르니 와주네 내 친구 걸 말이 테브가 하나 테브 여실럽네 아치 아니야 사르지로 위용기
1: 뭐네 딱깔에 각시다 뽀글 샘대고로 마사야들이
2: 뭐네 이르샤 오리 아치 마키라라 그치 쉬야지
1: 어째 쏜다
2: 디산 예비 쇼게 룩다고디 어 아 마 샤 라 아 마 샤 라 뭐도 슬로기 아니야 그 힌 토르 머리 미시 싱메 피나 딘제스리 요리벨
1: 랑하 금이 숨 좀 쉐 쳐지지 마다메
2: 아치 어머 콘하 숨매죠
0: 마리 마리 디록다 로거리
2: 어머도 이해도디 토로요 다도 마샬로 봐 재밌다
1: 어디 디록다 로거라 치나네
0: 지리 알레 쳇친다
1: 로로 아저 어머 쇼로 그제도
0: 어 근데 쓰기 그래
1: 님 보셨어
0: 윈돔 교직할게
1: 가래 가래 교직할게
2: 봐봐 가게 예 아니 아니
1: 어떻게 가이나 가이나 아니 아니 그거 되는 거 재밌다 재밌다 가이나 야 보모 로로 먹어다
0: 원 터지나 알레 쳇친다
1: 로 알레호
2: 나는 차례 재미도 남균의 청무 그러면 좋아라
1: 다이키나라 쉬는 가요 쓰다다 년나라 그렇지 년 아저는 나로 독슬레부터가 람사대에서 같이지 한국의 데모대제 물마다바대리 년 부분은 년 나로 독슬레부터가 람사대에서 같이지 리빙 고비대제 게마다바대리 나는 아주 고 버리라 산재마대나 같이지 되어버려
0: 쉬당워
1: 어째베 그냥 넘겨 가라스 나한테 쓰고요
0: 알아
1: 어
2: 다 쉬니 가요 저것도 어머 두바 렌다 다 하지
1: 어째
2: 아다 보고 나네 퇴차니 예저 시네 로용그리 권다네 아다 보고 나네서도 예저 피사브리 보고 나래다가 수수 강변한테 주 꼬드 맞죠 사시게 그리 아데 아 헤비 제가 마친 아 가봤죠 그래 라
1: 어찌 당원의 도스 때문에다 저 계속 민두 가라
2: 기부 가게 민두
1: 다들에 근데 가지 채나 유발 좀 마용을 유나
0: 시상
2: 원
0: 예체는 키나 니 개도 쓰는 가메도
1: 아지 보면 되네 미개는 템으로 되려 맞아 봐지
0: 키나 니 됐다 사게 변주 타게 리부난 거 챙려 세디 개바 뭘 두야 개화 치만 제와이 너는 능이 렘부터 쓰여다
1: 왜게 뭐네요 소자 뭐네요 소도가 가르서 거네
0: 공개 선이 시규인의 다리 덩덩럽줄 채워를 쓴 거래
1: 저 가르
2: 자기 분주다 공개 님의 인도라
1: 제배하고
2: 아니야 쇼가 장안을 갖다 려가져오리 인구 방안을 제때고 가져오리 권단이 하 호치가져오리 럽줄 채워 되줄 다 가봐요래
1: 제하다고 사제 분주다 가봐 도스 기부대에서 다 가봐요래
2: 제하다고
1: 렛츠 비쇼
2: 렛츠
0: 기나니 덩도 됐습니다 강아지게 삐디니 미리야 등기 깨질이 쏜다
2: 깨질이 기제 아주 커봐 자우래 아주 허수년의 멤버라
1: 멤버다라
2: 예
0: 나 오늘 키나니 대만쓴 차과도 없으니 영어다
1: 아 대범어 차과대제 가르쳐 그래
0: 차과씨는 선교만 하고 그래
1: 어 대범어 선교하고 그 주나 차과에서 다 운동아 광다 나로 로다 추추 듬부 딱다 짱짱짱짱짱짱짱짱짱짱짱짱짱짱짱짱짱짱짱짱짱짱짱짱짱짱짱짱짱짱짱짱짱짱짱짱짱짱짱짱짱짱짱짱짱짱짱짱짱짱짱짱짱짱짱짱짱짱짱짱짱짱짱짱짱짱짱짱짱짱짱짱짱짱짱짱짱짱짱짱짱짱짱짱짱짱짱짱짱짱짱짱짱짱짱짱짱짱짱짱짱짱짱짱짱짱짱짱짱짱짱짱짱짱짱짱짱짱짱짱짱짱짱짱짱짱짱짱짱짱짱짱짱짱짱짱짱짱짱짱짱짱짱짱짱짱짱짱짱짱짱짱짱짱짱짱짱짱짱짱짱짱짱짱짱짱짱짱짱짱짱짱짱짱짱짱짱짱짱짱짱짱짱짱짱짱짱짱짱짱짱짱
2: 장주전에 카레 손에 창하구리 장마간 선교 주고 맞다 네 멤버 던도 시즌인데 많고요리 면은 초회 시즌
1: 아니 초회 시즌 에 그유 보모 그리 쏘소 소피 그랬어 쓰지 쏘마 쏘라 쏘니 그랬어
2: 괜찮아
1: 뭐가 배 나를 넘겨 사야돼 배 퉁퉁지
2: 네 멤버 던도 인내 그나
0: 인내 아치 보모 그유 그리 시엠지신인이고 창하스겜스리 승희야, 시엠니니고 뭐가 재밌으리? 오백아래 김찬디에 패드 초조지기
2: 대달러치아디 미리 던진소자 로다다와 시베 체니슈슴닝 점링비대달러치아님은 땡캔 재밌다
1: 아마로 아내도 점링광나야가님들로
0: 재밌다오
1: 나라도 디나마주베 더비야
0: 더비야
2: 디 미리 던진다
0: 아치, 호모
2: 로
0: 아내야 창구슈는 디? 디나 태민대지구래다 홍주, 白주, 啤酒
1: 他妈饮料放屁面顶着几回呢你也搞不起来了碰不着脸永不长命个大了我那个大伯母阿姐喊他永不去过三顿给我买的他的做的卡列斯呢做的米粒个人面出在套单呀对的伯母做的满意啥子的阿姨我有呢参观牛头软我的一定不错我有呢不背起来给谁的我有呢干过买别拉么的真就不理我有呢见过熏个车的我有呢不愿帮我扫毒的我有呢我妈是把
0: 看他
1: 越不得越没不得越点的我也不会讲这个就去我都等谁来去我放下地
0: 桌去你到了那里到了那里到了那里到了那里到了那里到了那里到了那里到了那里到了那里到了那里到了那里到了那里到了那里到了那里到了那里到了那里到了那里到了那里到了那里到了那里到了那里到了那里到了那里到了那里到了那里到了那里到了那里到了那里到了那里到了那里到了那里到了那里到了那里到了那里到了那里到了那里到了那里到了那里到了那里到了那里到了那里到了那里到了那里到了那里到了那里到了那里到了那里到了那里到了那里到了那里到了那里到了那里到了那里到了那里到了那里到了那里到了那里到了那里到了那里到了那里到了那里到了那里到了那里到了那里到了那里到了那里到了那里到了那里到了那里到了那里到了那里到了那里到了那里到了那里到了那里到了那里到了那里到了那里到了那里到了那里到了那里到了那里到了那里

0: 那里，那里，那里，那里，那里，那里，那里，那里，那里，那里，那里，那里，那里，那里，那里，那里，那里，那里，那里，那里，那里，那里，那里，那里，那里，那里，那里，那里，那里，那里，那里，那里，那里，那里，那里，那里，那里，那里，那里，那里，那里，那里，那里，那里，那里，那里，那里，那里，那里，那里，那里，那里，那里，那里，那里，那里，那里，那里，那里，那里，那里，那里，那里，那里，那里，那里，那里，那里，那里，那里，那里，那里，那里，那里，那里，那里，那里，那里，那里，那里，那里，那里，那里，那里，那里，那里，那里，那里，那里，那里，那里，那里，那里，那里，那里，那里，那里，那里，那里，那里，那里，那里，那里，那里，那里，那里，那里，那里，那里，那里，那里，那里，那里，那里，那里，那里，那里，那里，那里，那里，那里，那里，那里，那里，那里，那里， 지다야 뭐 나 줘. 어, 근데 쓰리다.
1: 어, 아무라. 너무 타마 세냐 수려러.
0: 너무 타마. 아. 너무 세냐 정대가 저 정대리다. 어, 후. 아치. 디디샤 공부체. 냐 란주나 랑코 타메 간코라. 세고 케브리.
2: 아자 아자. 제불랑 타마 세냐 할롱 베더리.
0: 가리. 랄루베도 에 아니 부 아메디 어 랄루베도 스 니에게 셰브 지리사르토
2: 오자자 셰브 마다
0: 야 셰메나 랑세르베
3: 제상고
4: 우디
3: 빨리 보고 가라샤 어 너무 양가르쳐서 봐기
1: 빨라 나 되게 이 카즈여데
3: 가래 레드 좀 내 이거 그대로래 아 어 지나네 레드 좀 내세요. 이게 지금 뭐다 매바네.
2: 다이니 저게 럭비고. 레드 좀 배 이게 삼아다.
3: 어.
2: 라든 체가 이게 듄여리.
3: 우리 부모 진짜 라든 체가 이게 듄사 괜찮으네.
2: 라든 체가 이게 듄. 사수 가바 차다도 나도 남은 잘라 토스리.
3: 아, 내가 고소. 에, 너무 야구쟁이야. 아. 소소 가바 전에 줘. 나도 남은 릴을 줘. 아,
2: 저 언제 말해.
3: 아저 말해 살아 봐. 아저 부모 다 지나가 지금 나타 안 와.
2: 왜 부모? 어, 소소 가봐 전에 줘. 나다 나.
0: 아저 땅 아이 별 초셔. 어.
2: 아저 부모. 어, 도스리. 소소 가봐 차다도 나도 남을 잘 도스리. 어, 어. 요요. 레세.
3: 와 도저 나 부모. 다이는 사용 전에 지금도 초로요 내 지금도 보고 가발레 당간에 라스기를 여기 보았다.
4: 나지.
3: 어디 야지?
0: 어디? 예, 그러자. 어디?
4: 나지. 따따.
0: 보. 양가 제수 안 해.
1: 아, 아무라. 던지도도 창무지 있어. 하나게 나 그랬어.
0: 이 바나 요는 창무신기. 바이바이. 어디 보모? 요 대패다.
2: 간난소.
0: 그랬어. 보면 나는 강식도 혹시 아예 질렀다. 어.
3: 어제 보모. 저랑 나는 계속 지세로 남사 시주저라고.
0: 세상워.
3: 진짜 굉장히나.
2: 티티기네 대단 사과다의 금시 예전 제단.
3: 아.
2: 단단아 좀 학습 신세 그 차치고리.
3: 나.
2: 높은 제배 지초 적든 체험이 스워다.
3: 아. 어제 부모 대배다 대배다. 부모. 예. 저랑 그 대에 요에 제비가 상물로 가져. 안 녀 탁진이나.
0: 부모 대배다. 부모. 부모랑 대바디 가져나. 예 녀.
3: 부모. 나 부모랑 죽는 지 마. 계속 부모랑 죽으면은 내 부고 장제다 럭시 사례잖아.
0: 엄마.
3: 아니.
2: 어. 난 님 대리네서 괜한이 대단 사과도도 수요도 수요민도.
3: 원내 다구도가.
2: 럽죠 마친. 난 수치소도 제심도 수요민도.
3: 원내 수요민도.
2: 럽죠 마친. 난 저 수수 부고 카티 처도 처민도.
3: 원내 처도민도.
2: 제자 한다 당 중앙다 랑정 조네. 비이다 별개려 통 가장 최분능 거리. 동동 안주 별거 정기다 정세칼의 대파만 구조야디. 미리기 링내 추세 털다디 괜치 무서워진 체르달라.
3: 원내 잡어모. 대개서 다 민박의 보장체 버리고라 고고제데 로종 디스마체나 보고서 로소 컨데스 겨브레 오네 벽에 담비다 시지 코도라 알도와
0: 왔다 제무 코라고코 치즈 통로 코라 탄드제제 데비인 보다 공투 유엠인도라 오네 벽 담비다 밥지 포구라 아르샤 님 다리네서 키나니 예 대반 앞에 봐 거스 쉬운다
3: 뭐뭐 요 탑진이나
5: 제게서 대반 아르제
6: 심만레게 고감사 라량 통도 초벌에 레제나도 현재 중배 가고 싶어 총 나는 년전 봐 도저 잡아 이
7: 나는 년전 봐 쓰나도 지니
6: 드린니 저로 니동 자매 접게래 다원이 배체 체체체
7: 가시
6: 공개 하고 믿을
7: 드린니 변다 총이 변남가 레사 다와 미마르 부 사가르단 중주 야보 여배 서르시도 넘시 정수체 니마 샤르나 트레 사룸나 미기 미통
6: 다시 러사샤와 참들이 현재는 대단한 도난은 주다 창락 용점 저주 락바도 창락 땅에 랑고르 미제 바타 랑고르 최네 창락 미또 랑고르 땅에 창락 미 랑고 창 랑고르
7: 강도 현재야 저식이 담산 수주유 표지 괴주 담된 첩된 바 도치 잡아 당 수남 도진인의 첩에 담출야 현재가 니엽지라는 것도 다로코니야 표지 동바 특수기 미네 천년 터바 저식 들리 수주 마세

0: 마음배 론데나 군인기 초돌이야 파제 매배 저시민도 수주인
1: 군인기 교체 담당기 이마치라 텐수면나 구수 세당탕 차시 뇽지 투배 텐도 체보예 학바르투 쇼게 텐지년나 톡셈 쪼보 중제 바고 보시 사투바탕 닝궁 텐지년나 칼라사 미거바 트바자바 공모 마녜 콩라 텐지년나 녜제나 모즈 코네 니쿠 투배 니바예
0: Kengko kabar na kumbha sokbe suyo di tarjab shimu shiradu. Cho dawa la ki kabar na ki kumbha di nyendar rish tisum le yege yu za chokbe tui geja cho sha. Wengyang, takche shibzha cheba yu. Cho dawa la ki kabar di chenka kichu ki gela da ne sha nangu yu bari. Che za kumbha tisum sihinda si.
1: Nyenjar, lupchung lo mara ti min sarbe jangzayang hachang mangu yu. Lupta shige ne zuyo de takche tube shedu, gegen dang lupchung nyamdu jangzayang tiru chukza, gegen mangu shige rengi, Gongmong nga zham nye tu bai che tu lup zhu la jang zhen shi zha gui gui min du la.
0: Jo dun zhu la tamah ten ya mang zha bai gengi subu debu mei ba di. Nye zhar kong ki nyen jin to ne tamah ten zha na subu nye zu chenpo yu bai guar chi si du. Di kong ya sim gui chenpo tep che nying ten ne sung kong ki sem da zang zhe ki nyen jin de gu jie sha.
1: Nye zhar mi chang ma kaba la zhe mo zhe gyur ha zhang ga bo yu. Lak bar du chu gu chung chung ka la ma nye bar kaba la dena gu se mer de gu du. Nye zhar mi ngang nang du a zha zho ma la la chu gu shi jie gab. 추구대 라빠치라 때마마도 아메 코베나네 코랑치라 자원이네 되면도 미상만 감자 첨부치도 엠지 라게 그 라빠나 카바지 때마다가 시네마 되샤
0: 니차르 포모시기 면주 겐린 카피주 전에 샤수이 공 토부시 묘샤 샤수이 두 동라 주지 동차자 바자 차요바디 포모디 앙자 치불라네 맹강도 주고 면주 겐린 카나 뇌 피지 장하 메바디
1: 니차르 뇌로르 주마 소게시 지데 랭구네 진송 체도 콜라 결항게 뉴로르 주마 소고베 줌제 카르베 시 지바다가 그 네 뉴로르 주마 마서나 원에 소토게 민두 셀엔 접샤
0: 팅고 지소토 고요토베 리셰당 초메베 시지 망고시다 팅두 고요토베 리셰베나 랑라 유베 카바티 니마레라 팅갸드 강식 닌자 소와나 샤라 쳐주 땡게리
1: 초메베 시지글라 샤샤나 켈라 제미 지가 시시유 나라 닌마무유 저기 미닝 알아 나당에 닝장라 대고
0: 호친닝도가 임자
1: 너니 제동 추나냐모자 냠도 남라 푸네죠
0: 냐 남라 부투그르벨
1: 팔라 미시 대베 출라 밀로 대주 요 켈라 김재민도 요 두스만한다 꾸지 요 바이바이 사요나라
0: 보저시라지 쇼팡아보네 군변낭도 펩디 조와리주 심제 탐제라 디지토베 멜람견샤 Tine kong nang la pa lo che tuan da chun chun shiki tuan du chongpa kimji dang gyakri kuzhu zog zog ba du kyun sha. Pe che re, chongpa kimji ki midi zo zhuwa rikzhu ki kong su chukum eb zha.
1: Nye zhar zho la shi mocha dang zhe dhudu jimzhu le zhe chenpo shi la du. Tie jumze ni kong ki mocha gyokpo dang zhe dhudu kaba nang ne tinzhe ka che che kuzhu do da langa deba kuzhu bu duga de. Yinshu jiba la atzi nga li jiba chi yey nga zhugu yudu nga tokyo lo songgo rasha nga le songgo Che zang e de ya kya che mota tongke ki kalwa nam ki aze chapshu je atzi ta gyokpo ta zikpo khe kwa ma re te cha nga nang la lemna taga re nga tang pugu nang la gu de yoda Chukyu yin
0: Cho ke san la ki mota tang chobe la ki mara kone mota shi nyue na cha
1: 文章空气一切罗松当阳一切马论场塔罗空无土的去年库然给摩托的一切当间干了的做那下罗个内哈萨帕基女主熊那么小东突击人主哈将打得不差月可是前那阵罗个配置公安司的那罗个前面公安东西切不打个哈萨内特那罗个配置罗个前面公安过来是当不打个可都叫这公安说吧吵架个怎么怎么怎么怎么怎么怎么怎么怎么怎么怎么怎么怎么怎么怎么怎么怎么怎么怎么怎么怎么怎么怎么怎么怎么怎么怎么怎么怎么怎么怎么怎么怎么怎么怎么怎么怎么怎么怎么怎么怎么怎么怎么怎么怎么怎么怎么怎么怎么怎么怎么怎么怎么怎么怎么怎么怎么怎么怎么怎么怎么怎么怎么怎么怎么怎么怎么怎么怎么怎么怎么怎么怎么怎么怎么怎么怎么怎么怎么
0: 패러 세계 하자마부도 다티니 윤치당 초보 원시망류라 다야라 하자 김제 강이라 마대바르 템쇼 편배 제부르 허리와 조완계라 마진 개장라 담퇴 중화다 마진 아자 좀마라 신수 개장라 담퇴 중화 신수와 조 누부라 매주 개장제라 담퇴 낭도 타바르도 안주 겐토데라 나신기 볼로 개장라 담퇴 낭도
1: 세제소 대가 지소 토도 부의 이수 정교를 다수 첨부 치기도 네 난저 개소도 라자 뒤저 컴바 여린신도 부의 이수 장는 것도가
0: 제제
1: 나카상 코랑은 나라도 코랑게 집에 부의

0: 이수 짬자 쳐보시 차감 거대 자샤도가
1: 난데 가르치도엘
0: 격진 근중 땅미 쳐
1: 그랬어 어르베 스마트한테 네차를 신부주의마 조도지라라 미만쇼고 치니슈 저주니바디 체라메바라 도달라 지주낭샤 라나메베 주산테야 난주 대규당 롭조 지수 이란체 수주인 겐도라라
0: 알로로
1: 키랑게 시지데베 렉트르 나뉴베
0: 아치 땅에 뎁지라 우이 먹고딘데 대뉴메
1: 원래
0: 이네 더워레레라 밀라테베 우이디게 냠보 돔나 페제 치숨주드 시베달라
1: 오늘 시지데베 렉르하르다
0: 나살라 도제나 도제나
1: 하잖아 키랑게 더워지리야 우이 먹고딘데 소제는 거요바
0: 네 아제
1: 헤이제 오늘 난난디 하고 싶으르다
0: 나살라세
1: 나다 차르샤
0: 난조 레군게 마탄초 테시라지 더워지 딱다 자제에게 메디 라베나 반제 고라 추샤 더워지 심바다가 고라 짜강지 마제바 번디나 짜조조제샤 진제조 딩디 지도 포조다 뒤제 자제 신조 만조지 초와당 삼로 준도 하장 침무치예 제다 드린 대양은 저 꾸저시 된제 슈예베 캐랑조 니번낭지 된게레 영니 콘스르베스나 현재네
2: 티바나다 디나 공바 나 델레데예
0: 캐랑 되게 나 차서
3: 나스데 나 사드바디
2: 来来来来来来来来来来来来来来来来来来来来来来来来来来来来来来来来来来来来来来来来来来来来来来来来来来来来来来来来来来来来来来来来来来来来来来来来来来来来来来来来来来来来来来来来来来来来来来来来来来来来来来来来来来来来来来来来来来来来来来来来来来来来来来来来来来来来来来来来来来来来来来来来来来来来来来来来来来来来来来来来来来来来来来来来来来来来来来来来来来来来来来来来来来来来来来来来来来来来来来来来来来来来来来来来来来来来来来来来来来来来来来来来来来来来来来来来来来来来来来来来来来来来来来来来来来来来来来来来来来来来来来来来来来来来来来来来来来来来来来来来来来来来来来来来来来来来来来来来来来来来来来来来来来来来来来来来来来来来来来来来来来来来来来来来来来来来来来来来来来来来来来来来来来来来来来来来来来来来来来来来来来来来来来来来来来来来来来来来来来来 kina nyil tuyo nga kor tepish doa nangi.
0: Hale,
1: tuyo nga kata
0: nangal.
2: Aige, mi kukbe sura yu nga tamju yakush tepish shivu sungi.
1: Tati tuyo nga shita rive, ne?
2: Tuyo nga bago. Kukbe sura raji mato kukba se shen heba di.
1: Hachina cho dochala.
0: Lo.
1: Teri kira nga nyiki li zainal shivu nanche, sim nal ya kapu shivu chuma dhula.
0: Chesa, kapu la?
1: Ole.
0: Gapu chung su shi.
2: Gapu chung li, si gwa jie shio.
1: Chio dochi la.
0: Lo.
1: Kodio li ya, ngima kerang pakpa su yinong war sikidu. Tisha, pakpa rwen.
2: Tisha mi ba. Pakpa ge senja kan su gono.
1: Gomo cho. Nye se na, tisha pakpa su yinong yuwe shu gui.
2: Ale, me. Tisha nga pa chung su gui.
0: Ale, ta si na kerang roba doche maare ba ane.
2: Kintre nga mitton nan dagarabi kide roba doji mansu nyong do na.
0: Gombo chori mansu, gombo mansu la.
2: Bajo do shen da ba di.
0: Yunga, jo doji la.
2: No.
0: Ta zine kirangi bajo sogobe yumze karabel.
2: Ale, ta di dusbogo. Ta di sha chongi nang mitosu sogobe ditangal do na shibin nangi gang.
1: Je
2: zang ni bajo ki womu suyub dosu ta ma suyub dosu kona zi kabu tepuji nangi.
0: Je. Ta zina kirang ge woma mengnyung da bui zhe de ke de er.
2: Ni woma ba go. Ni ba jo ge woma. Ta kina ni ge ke ji gor ya bra ji she gor tu mu no la.
0: Ti ti kirang ni.
1: Cho do chi la.
2: No.
1: Ta zina kirang ge ba jo ge woma da ma li ya chong da er be.
2: Ale yi ba yi ba. Dus ba wa. Ro ba ta zeng ge ba jo ge woma. Ro ba do ji chen yu gong si ne si.
0: Wo ne
1: chong chong chong chong chong chong.
2: Yin gua chong. Ta ding sang ngan zu xin bu yi ne. Ubu nene chweba, wano sambu ubu nene chweba.
0: Si. Ta zina cho.
2: La.
0: Kiranzu gongsi na la, pachu lega chingye kenze urbe.
2: La. Ta pachu ge lekche tuwa ni ta. Pachu suye ge leishu mina asa.
0: Hore, leishu mina kaze urbe la.
2: Ta leishu mina cha shani, kyun donbe chumi sunju lazi yuba.
0: La se.
2: Ta yine kina nyinge pege gor yagra jishu gor tuung muno la. Kina nying buge da, nipabe gyagele duga da.
1: Sima wa tenge, hunan tsu chung tsu chungmi mangbo shik, su su nangki gongcha ne le shu tupje, yongbo panyo chungba tini, nipi uyor ki chadob yaku shik desha.
0: Darangre, ta zina zho la kirangke, nintin duge nganzo shingro mangzo ka chobo lenge la, ka mwenshi zonro na.
2: Lo. Ta tingsa nganzo shimbo yini, chobo namdo gyo ba, topshi gubago.
0: Je.
2: Mi ka chigi sange, ti lendu jido me.
0: Re.
2: Pecha shani. Motri sida ar nyumbo yagun du san che. A mi kangwa nyu. A shukde leg marab che. Mi kur sida ar si chadi ugo.
0: Kuchi se.
2: Si si chi tai guan che. Kade ar jojo ya ki. A sida ar sa.
1: 咋不是咋不咋不咋不咋不咋不咋不咋不咋不咋不咋不咋不咋不咋不咋不咋不咋不咋不咋不咋不咋不咋不咋不咋不咋不咋不咋不咋不咋不咋不咋不咋不咋不咋不咋不咋不咋不咋不咋不咋不咋不咋不咋不咋不咋不咋不咋不咋不咋不咋不咋不咋不咋不咋不咋不咋不咋不咋不咋不咋不咋不咋不咋不咋不咋不咋不咋不咋不咋不咋不咋不咋不咋不咋不咋不咋不咋不咋不咋不咋不咋不咋不咋不咋不咋不咋不咋不咋不咋不咋不咋不咋不咋不咋不咋不咋不咋不咋不咋不咋不咋不咋不咋不咋不咋不咋不咋不咋不咋不咋不咋不咋不咋不咋不咋不咋不咋不咋不咋不咋不咋不咋不咋不咋不咋不咋不
2: 다 사야 두에 봐샤 돈도 키나즈 고메 녜제 나마 녜차네 가바다에 마던 너 뭐지 유바
0: 할래 내가 가라 그래
2: 가방으로 남산 줘봐 됐네
0: 그러네 세서 살기대 도잖아 다들이 가서 렌데는 도저 도잘라 폐지 가서 저게 제디 당에 나와 님 타반에 도잖아 쇼이 도잖아 아니 가서 제 제요
1: 도잖아
2: 야 따차노
1: 어
0: 아지
2: 단 내래래 저 파룩시시제 저저 님성지 신 다바디니
0: 라
1: 아지 난주 대야 두주 된게 요다
0: 젠
1: 아지
2: 안 도스나시 지나 님은 로테시
0: 라
2: 어 년도로 콘스타냠도 진지맨지스 튜스데
0: 뭐니 요거 말해
1: 요 말해 요 말해
2: 땡 아셈 나 게지망 대부지 코나서 쉐 예체
0: 뭐니 요 말해 다 죽어야다 죽어 죽어 죽어
2: 어 다자 안 홈네 대뇽도 당할디 캐셔 어
0: 라자 라자 라자 피셔 피셔 피셔 피셔
1: 스모 헨게 텐디 통대 초빙기 리젠 삼마 슈신 계실 헤게네 응니기 리젠야 저와당 삼자 요식 말해
0: 따라래 계실 헨제는 응니기 레젠라 저와당 삼자 엔제요나 테카르 쿠스메 쇼로나
1: 통대 초빙 초웨 멜롱인
0: 가가조조 미체닝보인
2: 가튼 좀다 남량 개바쇼

0: 동제 쌍마 속이게 나 막고들이 텔라 통주 만나고나니
1: 지보라 통주 딱네 너네가스나 고조 대리님카 괜히 여와 제제 대오레스고 가봐줘
0: 괜히 여와 제구래 어 다이나 제제 기다 파파라지님이
2: 뭐라 말이 말이 보라 키라시나다 남규이나 아주 괜히 여와 제제 판주나 루고레 다 당고 고모 굴루 유제 유야 참은 냠도 지금 유샤자
0: 알다 보라 다시네 하고 어 아주 정습 칼이나 대오리제 풍구오리제 루그레오리다
1: 풍구오리다
0: 저주 좋아서 여와 제제 촌들아 총진나라 티데 이거 지에 부르비
1: 다라리 보라 제다 나 드리셉도 내가 형통마 해보라
0: 형통지 마 해
1: 형통마 해보라
0: 형아 계시 보면 셉줄래 봐 마용난다다 지랑이를 쪼쪼 이난내 지랑이를 지워지 구이지다
1: 지워 가래 보라 지워 가래
0: 셉줄간 그 리모 지랑이 수련 잡통나 어디에 총주지 마래
2: 보라 리모 대제 랭겨야디 레라부 시타마라
0: 보라 하디 Lela mure, ati kela chirani porsho ta shikina.
1: Ta thari ina niga bola lia, nyam zhu shlena, marbe a.
0: Ya, kela chirani tepe da. Zepto te kanga rimu chungi sui len ya tubna ga.
1: Bola, kati ngayi da. Kati. La hala sipa laba yaba ta aduga tina ga janga zepto te ika nama, te ilaka nama, sepje, michiba nama.
0: Shizab, kenji maji.
2: Aya, chogo, nga tenda nge lenji ba.
1: Ya, anda chona shui da.
0: Hiong a.
1: 好几太阴呐，大波多天天追我出来，十几家人太阴的年纪。想想都有点心结，怎么都给？哦哦，坐，好的，这这人下，这都在坐。马来西亚，马来西亚，坐那个这这的，刚不要来车都。啊，呀，我车对的，的，跑不了下，知道不啦？跑不了下。跑不了，就都认不得那个拉油了。天，这拦截马币，我的啦。拦截的。
2: 是啥的啥？垃圾哪里啥？他问那垃圾干个什么节的，看得着的呢？他第一年同济的，不？对，表里一切不啦。他个哪里？我做家长呀，大个牛瓜煮一张，我做家长不？我做家长，我做家长，大个总是以为啊，什么不啦？他问那表个干个什么节的，看得着的呢？表个干的，什么的不啦？
0: 哈哈哈哈哈！你这就是个我，什么水果团队的这卡巴呀？啥呢？
2: 俺那心里说过，这才是平级，知道不啦？
0: 我太那学那个，什么大姐的对嘴了哇呢？俺这才是什么啥级的不到，什么级？马里马里马里马里马里马里马里马里马里马里马里马里马里马里马里马里马里马里马里马里马里马里马里马里马里马里马里马里马里马里马里马里马里马里马里马里马里马里马里马里马里马里马里马里马里马里马里马里马里马里马里马里马里马里马里马里马里马里马里马里马里马里马里马里马里马里马里马里马里马里马里马里马里马里马里马里马里马里马里马里马里马里马里马里马里马里马里马里马里马里马里马里马里马里马里马里马里马里马里马里马里马里马里马里马里马里马里马里马里马里马里马里马里马里马里马里马里马里马里马里马里马里马里马里马里马里马里马里马里马里马里马里马里马里马里 베시기마 다 다가라 뭐 집주 갈라 보러다 내주 야드세야 되게 요르비
3: 요마네
0: 키시다 네 차세 빠시기 들다 타오네 집주디 낭도 가드래 아
2: 보라 네 두스데 이마 샘제 신념도 좀샤 네 두스데 뒤전에 저시 신좀샤 나서나 민디카 좀 컨셉을
0: 들라 공조 개군 쉐지기 지가 갈라 지쿠제 조마비
1: 알레 딱다 보라 너 표수 저베 남다나기 탕세라마다 수고
2: 태도
0: 바제치 타데데 베세지마 제트요갈라 두바제다 탕세라마다 비우샤데 요르베 아
1: 요마르베
0: 베세지마 타치라니 퍼그링네 카디 칸하 고조메베 타도 제트레지 뉴제 로자돈지 취비 모타메닝이 아
2: 콜라 르살라 제트마뉴나 미샤프초스브레 제트요갈라 심장 가루요메 수팅해요라
1: 콜라 네 요마리 볼라
0: 제트요갈라 심지 미께자 마치나네 나라주 퍼그링네데 좀 다가스 동스 육샤비나 용지르비야
1: 할레 볼라 다체나 티낭드디 조메닐레 직수나다
0: 레레 직수나다 템버 보이시소리
2: 템버
0: 템버 보이시세나 갱군 슌지다 핀주 자드스시 김장 참드유외 저식이 문디 최고 열었다
1: 할레 볼라 대신에 청은이게 볼라 키랄랴
2: 굳이시비다 볼라 템버 보이시 오마싱에 소요래와 시르보
0: 천이 안 얌절래가 지거래 다 용아 다오나 내직 유다
2: 아직도 볼라게 직도 연속아 주고
0: 베시지 마다 내쇼다
1: 어 볼라
0: 다나나 셉도 내강 그 리모트 춘이 쇠래야자
1: 볼라 팅 아니다 아니다 가지냐
2: 야미디 히스
1: 타디 유조데 제부시 부스샤
0: 어
1: 타디 낭드디 조 됐다 타디 쩌랑게 세나
2: 르샤 르샤 윤종원의 기부시 다스샤 네 독스데 미노 볼라 디띠 와제 그 신간 맺어서
0: 대화지
2: 와제 그 신간
0: 베스지마 대체리 남주 죽어 왔다
2: 체리 남주
0: 다가러와 체리 남주스나 차체리 추체리 싱체리 미체리 샤와체리
2: 네 도스타디 자네 미보라 레모디 류서 파잔 인유 자연 화해 공생성의 증기
3: 내가 보라
0: 카데 류서 파잔 화해 세고 과로 파저 자게
2: 보라
0: 대중의 규매 이네 류서 파잔 자네 띠지 규이다야
1: 보라 딜레 체리 남주스한테 난 되시면 왜 정인들이야
0: 직속 아 영아 영아 체리 남주스나 체다 쓰는 고내 고도 폐회 저식이 문디 쓰고 열어다
2: 보라 언니가 되게 고내 보라키랑 꽃에 쉬빈다
1: 쉬다가 제 보라
2: 요사 치마 벽에는 제부 소야 디야 김장 약부 요에 문디 약부 요어로 뭐
0: 아니 타가로 봐 아니 쉬서 해 봐
1: 너도 대추 첩도다 체리 내매 요에 대대 최고 열이
0: 체다 체 어째?
1: 어째? 와, 어째?
0: 다 대신해, 렛츠.
4: 보라, 기라게 나 채는 거 입자.
0: 쟤비 타다 보도 갈아치 봐, 보라. 분위기 쟤도 고유 합도 잡지 않지?
4: 보라, 보라. 나 쟤도 뉴에차. 호랑이네. 보라가 진짜 개가 비를 쌍쌍만 좀 보라.
0: 보모, 뭔가 토도 떼떼친 얘기 미지이. 그리치마 집도 보물아 깨워 용부다 오고 드대다 지게 갈아오라
2: 미보라 꾸루샹거쇼 보라 카야낭 말다 딜레 집도 보물 갈아오라
1: 다들이 집도디 랄송야 요 말이
0: 제다 추지라 수지기 랭고라 자통문나가
4: 아니 카리네스워레 보라
0: 집도가 그리무 군이 수일레 잡통나 어디에 총주 제위바
4: 아니 군이 수일랭게 투스게
0: 어디 군이가 안 얌졸레게 요나 카리나 가보나 랭고라 자통마소
4: 타첸 보라 드리니 코니 추스던초 실랭 겹투네 데존
0: 그저데 타첸 보라 간답데디 지구나면도 코니 글레베날 푸구 오리룩 베소레지나가
4: 왔다 보라 보라 저구니 피게 시나다 피게 경일로네 시심드게 디나 가리요고 미킹가 아이
1: 그치 다들레 라버다 보모
2: 디다 팅상 공림네 제자 시부시너도
1: 봐봐
0: 하트 보모 다들 랑자 카데치야 저부지고 그게 멤비.
4: 레스폴라. 이게 아니. 저군이. 어. 피게 괜히 룩네 응업하시면 되게. 디나 가리요 우르베.
1: 다 디나랴. 수 두두여베 괜히.
0: 다 개물로 나오고 괜히 나라 주두야 대대 갈아오라. 니 파이
4: 불어.
2: 레스폴라. 비차샤나 정리다. 슈부리 시그리 기그리 소스다.
1: 몰라.
4: 다 전나 내 정군나 가리요 우르베.
1: 내 정군나랴. 탑탑나 그 세로.
0: 타체나 네 마모 페데날 카들룩다
2: 네 예베 괜히
1: 그렇죠 네 예베 괜히스나
0: 아지 제라라 쿠파라리
1: 보모
0: 예베 괜히스나 동지 틴데다 지금 하루시다 그러지 미 동
1: 빠자 그러지 뭐 이게 말해 보라
4: 이제 스고 마르다
0: 아니
4: 네 예베 괜히스나 페메기 록제다 규주 예차베 미소스 고르다
1: 네 사고라
4: 다체나 태도나 가리요르베
1: 태도나랴 데미 깊잖아 그 괜히
2: 다가라
4: 보라 저군이게 빼야 무슨 소아
1: 다다 잽도디
0: 어제 보모 잽도 내 케이스다
4: 잽도디 아
0: 보라
2: 제
0: 어제
2: 보라
0: 어제 왜 클라라 잽도 예차버 봐
1: 아니
0: 아시 원래 갤라레 다부게 되다 비비 구쇼 고여서래지 로사단도 하고 지나냐 알레 갤라레
1: 스콜라 타케 제투 세크베 쇼쿠디 자베 마오게 세제 메바나
0: 자베 모다 삭데 모도 몽데 보다 규메 간다 갤라레 차세크베 쇼퍼 시비 단교 줘봐
1: 도스루냐
0: 갤라레 나르요 마게 쇼퍼 쩨쩨 치세요
1: 카리보라
0: 다 같이 쳐서가
1: 깨달아 마음에
0: 다 맘에
1: 있어
0: 인자 초도 때때는 간부 쉽지 차대
1: 치트보라
0: 니나 같은 소야 말 하나 띠가 주여
1: 호보라
0: 깨달아 나를 요 차색배 쇼파 차겨 누가 쨔쨔스 안 넘어 로사다 뭐 로주지
1: 다 쟤는 답이 하소 나라소 탭
4: 요아

원점기 재무 크인수 왕점기 다우의 추달기 다우의 원당기 캡스 탐지에라 신점 파피기 나와기 쿠심기 재무 진작이 다우의 굴김 더강기 크인수 레무싱 자외투 티축이 니시러 흐대기 구양 천점시 낭조 디가니 다우유기 골강시비 리체히

0: 하장키 개침부치 마르드웨르
1: 라시잘 사드 중무츠 튀균드네 세지르야 당드나제 니므지 튠숨기셔라 나로라 찬용잠다 눔용잠 나르진용잠다 카즈용잠나비네 다키랑기 구스베메 동고 세탄스웨 파르제용시 마르발라
0: 슈잘 사드 중무츠 튀균네 세지르야 당드나야 당능신키 창라리아 최최 人不堂 삼사최 人不堂비네 야고시자두르
1: 타나지 디마세 기랑게 초고이디 망삼 최나비기는 기랑 육구수님의 외세라 낭노 징키 모티브치 여드 용어라

0: 스피
1: 점종탕 농친 되가라
0: 점종탕 농친 되가
2: 자산 대비 센트럴 행계 공감상 팅디리 젠키 난도 중국 총계마 도원준 기자마다 접상라기 표계 규르싱 변종미마 비준칸의 비준난의 중립 칸타마부 시바티 편놀기 좀지당 양균 수규인비 세나유슈 센트럴팅기 중진 강라마부 시비 좀케마 두원준이 산시 난징도 구충바당 며칠을 흉시바당 흉공킬레기 레수낭 용신 단다시안도 슈유 공니 중규 좀바부 팀조의 국민당 중규 년슈 좀지 롭초기 렌진 로슌 좀지 루딩기 급추시비 심주 로마지에시 공기 중진 강라마부 시바당 주리규바 시바 무지 좀지 느리 느리 시바다 구슈구슈 시바소 잠추 카주 비준낭 용식 공기 잠추 카지르 중교 좀바보 시베 튜딥기 에투스 차가다 징주 마기 직지 시베 튜딥다 내마르 시베 튜딥기 차가다 급개비 빙신 속좀기 차가 시바소 토바다 잠추 카지 지게기 이그당 뷰일 규르여바 마세 기지 빼딥 젠소안낭 탱마슈누유 중진 강라마부 시바디니 중국 좀바뷰 팀조기 존에 토로규르 체베 중진 표당 지와 유바시 임바티니 표교로와 미릅니기 중어 주네 민남다 중화 미지 능규기 튠지 지와 세균 체바시다 대외 양신 갸치외 통계 토네 민촌의 기간요르 룩당 튠베 섬시 사무 체베 잠취 식지 샴라 텐게기 중국 좀케마 도은준 기 잠바다 잡산라기 표게 규르신 변종민마 비준칸의 비준나의 중진 칸라마부 시바 페노르키 좀지당 양튠 슈바티 류소니 바티센라나 조시 크구 심부 차지 퍼슈르투 미지강 메베 크주 십슈메 메치소 세부르시에나 넘주인 난기 레차 창마 메 듄두 립시 대낭 대동 포냠 튜베 뷰리 슈바 태양 유바통 십슈만니 나르힌 개모 체체 임바다 슈바 딩어 돈토아두안 근당 추르 십슈메 Murzu qi jiwe lakda rangi changkart nyoni changkwa jung dirwe ngang gud se cilche. Shunpa di la ni kudung kume to tambur shani. Kuni la da xin kemu ke. Mu gyu kungi qiru debe ngar xin ngot ting ting yinbe kar. Pardu cuxi xenta tang denba ni pechir meto min nam nyam. Mu tedar sam xin tu nam chun ni tuan di zhokyo nyam. Hop di yal langbe. Nyansun songta la gangpa shi, go gu ne degab, omi nyi ni ngar xin nyi ku yu batong. Me lebo zhuk zhuk tangyang nyi dene ma se, mutu zhuk zhuk tangyang ngar xin nyi ma se. Donki namgyur le dena jung se du nge we namgyur den batang. Gubgar gye chungu me nga duen bar chi. Kajuy shibshu me na xun ter da zam che be, shunpa ti nangung yu le parcho su zhuk yu be datang. Nangung yuki dusa ne langji, shunpa ti lepuk gurzam che di, lakbe gemngu omingi nala jarji, shepshu mar da xintu gochok zam che. Nangung yuki laryang omingi bungpa ne zhugzhu dong xintu, gendang parme, jima ola, pöl lepsu, namchu ne pöbrensu, xie xie. Omingi tasu ni le se jing geshu chenbu, pöl lepsu ngam, nguyne pöl lepsu ngam, peginge loma tsuru, Zewa ribdu sebe ming shibe lushie lepkyang, loma zu gabu meji nga lupkane pyuchu. Tini, gelu bilu waji, chakjian lushie re sir. Nangung yu nare, kunzu chige gi geyi mashinbarshi, kerangi pyoge toani lepkyu. Ome ni nare, pyoge lep debu yutam, nga ra lona dindri lep yube pyoge xin enyong. Kunyi kungma rikirdi namchu nintu. Kumbha kashi dundu gyoji namchu pabdani sukhen yungi nyamne lakdwa kabar kachigab shengi gyobe kabar anta dundu. Kaba par gyobe gyobashiki pabdangi mikuksar yu. Changbyu to gena sumgi tsengyo yu sir. Nangung yugi ngani mingi le me niga pomu yin shishi. Parjoki hangsangbe tsuki lakdwa kabar ka. Namtangi mikuksar nyewe shribtu choshin dundu Sokdop chi la, yogor kumar rinbu kurwe geba shiki, la chiki nishe yu yu dang, la chiki jese karwa torne, lakba yu yu dungkin tu geshu chenpyo

나루에 개무션네 대단히 견수 수규 서규 기증내지 난수디가르 눈슈탄 점미싱기 슈만포 메꾸버 군네 러시엘레 송미 라토아 카바르 교장 다다 메바다 로그레 교장 차와미 이낭 메토아 종레 차긴 레과슈 메토아 종라 단다양 랑고르 샤동 동투기 메베 개요네 랑고르 샤동 미투베 종직부 티랑지 지슬 난공 규기 텐라진버지 지시해바당자 로산 갸츠 시베 고든 강인남 시치 로산 갸츠 나리 로산 갸츠 시바니 심시 갸츠 달상외 튼지 나주 퓨리기 민민의 징이 직진이 고차다 르주이소 임바 대단한 주민 주의바데 뺀나 나퓨 나와 징미 집에난 나퓨니 주인 태양 망주 지구마단 공 공기 김니 고차 임비 김시 김민 주민 투다휴 직니바니 미슬규마인 콘츠의 명티 내 명대부 인주니삼 숨실레 주규 지 대단한 윤듄 사무천유 민망치와 개준 상숨 좀비 러주일로 쉬워다 랄라키튜기 사갈라디네 똑바띠 다와다 미마다 학바다 푸푸다 빠상다 빈바다 니마더부리 샹양 제시다 치린다 튠줍소 윤듄 사무천바다 대둔 쥐마소 겨우 얌진 책임기 민양유 Keti pakuki mitsu chudu nimaam dawashi pyozi nyongdariyan mikashi ki lenlo yuri. Nangong yu ki juma shiba zawane shingi mitsuyu shue mapyubata. Pyuri ki mingmangbu timche kodyo meshin kara pakuki shiba nyingchir yuetam shichi. Losan gyatsu nari, pakuki zola kangi kolam parmatishi. Til hasar yu jing nganzu pyumi simkam choyu nejo jiga indab pyumi changme tegara chanze korchan shuwayin. Gacha shue shimbe gup, kashin chichu nyi gyube choo jamdu. Lepshin, choo nyi nyamdu dyni gyushin yu. Losan gyatsu choo ur zomu zukshin du nari. Kashin chung chungwe chudir nyangchu sirwa tang. Kashin chewa dir yalung zangbu sirwa yin. Nyangchu ni nganzu gongbyu kuygi mayum zangbu yin. Yalung zangbu ni pyoegi zangbu cheshue di yin jing. Te chunggu ni ngari sikyu yin. Zangbu ti dine gyuji. Mirinwara kukcha chenpu shikdu lepata. Tene rongyo su gyune gyakardan bankala gyagab gyutara hindu gyatsu nangdu zhuwayin. Pyoegi zangbu ni nangse chu chungze dan jikbayin. Nangung yuki tokchi che shu sim dan je kola tazam che de rangki meshinbe shija mangbu tinja dupe shunua lupchi te dan yun ringzam shimne lupdu jik takyu chi simki. Kongdu lenge ki senawa tene zhongkyo zomkema duwen jun ki zambata. Trapsan la ki pyoge tu gyurxin. Pyonchong mima bichun kane bichun nangwe zhungrin. Kangla marbu shiba pyonor ki zumji dan yangdu shiba ti liu suanyi patishi. Sanjwa lingye ting di lizhen pyu simayin. Lizhen zhechun dan zhechun nangke ni xiao xue la ta. Shibshir chen guiba ni kesan chuka la ri. Lingye shu dien jabo.

0: Chuzi anzhan lego ca sumne chupsi ca nga para. 보송라 주제 안전 레고 오기 직사 직내 주피사 숨파라
1: 현재를

0: 妈妈妈妈妈妈妈妈妈妈妈妈妈妈妈妈妈妈妈妈妈妈妈妈妈妈妈妈妈妈妈妈妈妈妈妈妈妈妈妈妈妈妈妈妈妈妈妈妈妈妈妈妈妈妈妈妈妈妈妈妈妈妈妈妈妈妈妈妈妈妈妈妈妈妈妈妈妈妈妈妈妈妈妈妈妈妈妈妈妈妈妈妈妈妈妈妈妈妈妈妈妈妈妈妈妈妈妈妈妈妈妈妈妈妈妈妈妈妈妈妈妈妈妈妈妈妈妈妈妈妈妈妈妈妈妈妈妈妈妈妈妈妈妈妈妈妈妈妈妈妈妈妈妈妈妈妈妈妈妈妈妈妈妈妈妈妈妈妈妈妈妈妈妈妈妈妈妈妈妈妈妈妈妈妈妈妈妈妈 반대 토마 돼.
1: 어. 아마라
0: 감사. 정말해. 감사. 감사. 어머. 혼수를다.
2: 레스. 반대. 겨우 뒤 아마라 쥐다.
1: 어찌다. 아마라. 견주 창기.
0: 차리. 엄마 수월해. 마 창기.
1: 엄마 엄마.
2: 마리 마리 아마라.
0: 자니 계시 마시 마셔다. 시워래.
2: 아마라. 계시다. 게 아라디 민러 편종 창게사.
1: 라리.
2: 반디.
1: 라.
2: 반디. 저 너도 같이 도.
1: 나 나십니다.
2: 아 대세 가게 봐도. 야.
1: 다르시.
0: 보고 싶지 캬샤. 난게 볼 수 있게 근데 참수.
2: 레스. 반디.
1: 좀 봐. 좀 봐.
0: 뭐 어제. 근데 참수 什麼.
2: 레스. 반디. 상 피게 뒤에 아. 와. 나 사용.
1: 좀 봐.
2: 아무나.
0: 아보.
1: 라.
0: 아보.
1: 라.
0: 어, 부. 불라슈다.
1: 라소.
0: 오지. 자, 되다 시험 맞지.
1: 라소.
0: 부.
1: 라.
0: 프라 연이 너무 가네 봐.
1: 나. 헤스. 라. 라 담슈네.
0: 담슈네.
1: 라오.
0: 어디는 아보
1: 라
0: 아브라한테 지금 아주 난리 당고 좀 와
1: 라리
0: 차차 아주 대 저지 개 처먹소
1: 라리
0: 얘라 그런 참 간추다
1: 라리 나 총동실님에
0: 가리 차통실님에
1: 아 미시
0: 쟤나 쟤나 알아 내 간추 아
1: 나 알아 동실님에
0: 인기 말이
1: 저래 도메시
0: 가리 알아 통신금에
1: 미시
0: 아부
1: 라
0: 티산치 소디 알아 통신 포토가 다 증마다
1: 라
0: 아부
1: 라
0: 니 아브랑 계속 하셔 지주
1: 라소
0: 아브랑 게 나야 창고 창샤 전에 겨 아
1: 라소
0: 아 아부케 좀 나라 개카 요르베 아
1: 개카 깨끗하고 깨끗하고 빠지고
0: 가리 빠지에
1: 라오
0: 아치 다들 가고 다 바이하고 오늘도 잘하고 다치에나 현재 나를 믿고 자요 아
1: 미 아파
0: 아파
1: 아마
0: 아마
1: 쪼쪼쪼쪼쪼쪼 아치 아치
0: 아치 망고도 되고
1: 마마마마 마 아치에서 제재를 저리 나, 나 덤베, 미 니슈 짜지, 따따 우.
0: 아, 바로. 내가 니슈 짜지.
1: 알라
0: 우. 내가 니슈 짜지, 라를 셔. 빠채나, 빠채나, 라 내가 가르치니 봐.
1: 나, 콩바 겹게임.
0: 콩바 겹니?
1: 라 우.
0: 아, 뭐.
1: 라.
0: 아, 지. 나 갑자기 오래. 뭐. 아부.
1: 라.
0: 뭐시 아부랑. 你唱不唱下那么工作差不多是多前场爱比宋清华天命多
1: 老弟
0: 你要不然唱不行你也碰不得弄那么手机前场心里要求你们要不然了偏头马的
1: 偏头啥的偏头啥的
0: 他妈可真笑的啊阿婆你也让他就是笑不笑马虎呀马虎的破球个大能行去光雨
1: 那大姨那那老大大姨
0: 儿子大哈死了婆婆婆婆我马上的他那么死了
2: 那他那说
0: 你让行他爹去做的马不车比呢养了狗吧养了鳄鱼吧今天明天大小是个朋友给不去过的对吧让车比你就多的几对的啥给大叔看到啊
2: 阿姆拉你你狗水不这么多狗没水没吧
0: 呀婆婆对对
2: 자니아무나가르치야돼봐
1: 나나계산장구창대유비야
2: 하루에장구창대얘눈백해야돼용스

0: Yap sen var be. Yap var. Amla. Amla. Amla. Amla. Ye pe da. Ye shu da. Ta rin kura amla tu tang gu song za. Din din am zha ma sa che.
1: Nam zha lang.
0: Nam gyu din zha jie yap ma ri zhi ba.
1: La ri.
0: Ko na da su me shi da ma da. Da su yo ri. Jun dan ni yo ri. Xi ji yun dan ni yo ri. Hong shi. Tundu, xie xia ru kep jia ri. Amla ji sen la. Ban di. Amla xie le gab jia ri. Rang ge a ra di ne kan lu xie shi dang da gu.
1: Nga di.
0: Da su ni dong da. Chi da chi da chi da. Dong da chi da chi da. Su go ri. Amla, sen la. Ni bu shi deng ge ri. Da chi da.
1: Amala kira taba shubyore
0: sirki
1: shuma kine kirang jeya mindu a zi zik zik din je kyo
0: sa sa bichi la shen nam to la ni de se to so re sa so
2: pomo
0: cha cha sha da ame lung gua po se te yo ma da sa yin ji mi ji
2: 你就让你这些卡的什么时候就多啊什么啦你你的同学你这么闹过看他看他俺不对没俺们来给他们对云南没呢看见我念你看车都没动看呗啊自己不摸俺们的手的俺们呢不摸不摸不摸不摸不摸不摸不摸不摸不摸不摸不摸不摸不摸不摸不摸不摸不摸不摸不摸不摸不摸不摸不摸不摸不摸不摸不摸不摸不摸不摸不摸不摸不摸不摸不摸不摸不摸不摸不摸不摸不摸不摸不摸不摸不摸不摸不摸不摸不摸不摸不摸不摸不摸不摸不摸不摸不摸不摸不摸不摸不摸不摸不摸不摸不摸不摸不摸不摸不摸不摸不摸不摸不摸不摸不摸不摸不摸不摸不摸不摸不摸不摸不摸不摸不摸不摸不摸不摸不摸不摸不摸不摸不摸不摸不摸不摸不摸不摸
1: 동마신 포초고 말했어. 용아, 네 동조 세상에 네 겹시고
0: 뭐 동제 거짓말이다.
1: 아마라 나 도마라라 가위 죄송한 네 김상족사는 네 메시지 도마라라 놈들 좀 해가 탐지사줘.
0: 怎么了？俺下路就说了，你能不能叫你什么用？叫叫！阿妈，
1: 马赛，接受阿妈来接俺建国南队，那你给接俺了，打到俺心前去。
0: 呀，就，俺呀，让个大舅，什么我自己。阿妈，反正都没动，打起人，俺就。
1: 你打人，打别的。阿妈啦。 阿妈拉起来给俺同桌接不起，你还哭？你上吧，民警人呢？恁就从外来了，有了春节比民警强的别的几个人上去。他完了，阿妈拉起来了，你连个军大妹吧，莫个军都抢了他，看钱么都不接，阿个那了最接点伢子过了边了。
0: 反正这样子你看着气儿着的，没动大气。
1: 看着我就多，那啥子不接了，索性做什么也没有。阿妈啦，他这里，明俺跟这几人民，俺阿妈拉起来了，我这塞不进去。怎么着嘛呢？我这厕所呢？ 俺啷啥清楚？俺不办的了，就当我们。一年啊，记录起个东国就国就国别了。中央没来，拉不起么团呢？不是想给明托别那么在意。谈到来啥，祖军吃亏别来个情绪。 mən tən lak zəgə minə çaqa mangu linyo. Oya, tanga ngotu shüsa, ama lakera mudu mana nən diga. Xiuk dən zago.
0: Ban dian.
2: Zoma.
0: Ban dian.
1: Gungba mazu, gungba mazu. Nga gom norti.
3: Xiao威啊，你个知道爱你。婆婆，婆婆，你让我怎么办的呢？给我回来，别打什么，给我住。来，住啊，来，住啊，来，来，来，别别撒下，慢点，有点暖，你要么出去，婆，婆，慢点啦，婆。好，这里结束。
4: 大田里拿出的拉不切木头节，龙安青的，老早开始做面切的。当俺做的给是拉不切木毒，是听不到的。上不落我恰恰三对青年讲讲的。
3: 可对了，控制起的，哦，这巧是多了。大雷注意，
1: 哦，这一点，这一点，这一点，这一点，这一点，这一点，这一点，这一点，这一点，这一点，这一点，这一点，这一点，这一点，这一点，这一点，这一点，这一点，这一点，这一点，这一点，这一点，这一点，这一点，这一点，这一点，这一点，这一点，这一点，这一点，这一点，这一点，这一点，这一点，这一点，这一点，这一点，这一点，这一点，这一点，这一点，这一点，这一点，这一点，这一点，这一点，这一点，这一点，这一点，这一点，这一点，这一点，这一点，这一点，这一点，这一点，这一点，这一点，这一点，这一点，这一点，这一点，这一点，这一点，这一点，这一点，这一点，这一点
4: 다르지마도 창모 중지다 차지 벌써 가슴이더라
5: 아
4: 유슈슈슈 다 재능에는 아주 코나서 첨지신 그제도
6: 자자 대배 스몰레제 곰감상
7: 예 켄게 나마 로사르 쩨스틸레
8: 예
9: 다 드릴 헨게다 제사 가보 시부 줘라
7: 예
9: 나 저기 자샤사들라 중계도 소마
4: 알레 구다
6: 다지요 다
0: 제장신
4: 키라소다차샤사르들로둥제체부터둥지다차예예인기리나다다노인다니노스나니롱아따가갈래게나다다카케즈메다오즈라란딘제스다물어온거티샤미강고로게란이야통종도통종스도아이게통조스가서버리니총통제로엽장통조스워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 게 채라 변조라사 차외도로 총게 체제기 잘라서냐다
6: 공게 채라 치람라쇼 디수 제소간 게 진다진베도
7: 공게 채야 타불라쇼리 고자 섭시 공시 진다리
9: 공게 채라야 녜테 딱 수제제 오르베니
8: 통속이 채
9: 알레 오리 공게 채야 겐젤라쇼리 공 타다 자샤 사르트기 럼비도 대두 낭심에 가르다
4: 지지 나 타다 배주의 최다 최십에 가르다
6: 他现在总天那座说说开始给没这些的我的人他现在我的数学家这些人数学家这些人数学家我的我的这种人打了我的我的编种人打了我的我的我的我的我的我的我的我的我的我的我的我的我的我的我的我的我的我的我的我的我的我的我的我的我的我的我的我的我的我的我的我的我的我的我的我的我的我的我的我的我的我的我的我的我的我的我的我的我的我的我的我的我的我的我的我的我的我的我的我的我的我的我的我的我的我的我的我的我的我的我的我的我的我的我的我的我的我的我的我的我的我的我的我的我的我的我的我的我的我的我的我的我的我的我的我的我的我的我的我的我的我的我的我的我的我的我的我的我的我的我的我的我的我的我的我的我的我的我的我的我的我的我的我的我的我的我的我的我的我的我的我的我的我的我的我的我的我的我的我的我的我的我的我的我的我的我的我的我的我的我的我的我的我的我的我的我的我的我的我的我的 마디 동부지 좋아이나
8: 아니
6: 아 동태하지 매매 차범 내배 라와전 내배 가다나 동바트 원하나
8: 가서 원하나
6: 고대시 고대시 내세하게 동바디 소소동 밀라되니 봐 소소의 기자도 밀라시니 봐 소소의 준다 밀라되니 봐 로고당 동바디 거리 쓰기다 타다데 두겁라 고프부다 제나나젠 슈노 또럭이 매매도
8: 동바 뒤졌던 알레이
6: 어 그렇지
8: 네 남규 총지 총자 동들 지신에디 핑제개그매야
6: 오지
8: 토도 총 당구디 겹사서는 니부드네 장아 제가 용역으로 요 말이
6: 오지
7: 알레 랑게 총격 잘라디 뷔제 제적으로 인기다
8: 말해 말해 말해 말해
6: 오나
8: 네 야구로 지금해니
6: 오지
9: 다 랑딘데 전화 총샷이다 가바르래
8: 어
9: 미두에나 총샷을 재미 잘라 공자 잘라디 지금이 누에니
7: 지미
8: 오지미 진짜 네 지금도 아니
7: 그래요
8: 네 남겨 한과중도 있다 직년에 직디기요
7: 아
9: 야오네요
8: 예보년에 요마디시요
6: 다르스사주데 네 로카치미 칠레 로글레비 로브다트지 나랑기 칠레디네 자샤드베 타이네 로숨 딱다 미밀라체제 칼레스티오비 퉁주에 쓰리 나 모사니 심견유 이네네 갈래 통도 냠뇨라지 통조도도 그쇼라지네 표지 젠덴든제 로그래기 저여분에 제용 거라 좀 봐이다 오 다다다스드 제용 거래 보는 거라 좀샤 찌짜도 좋아도
7: 빌라
6: 로그래기 저여분에 호종도도 장라제 장조도도 호라제 섬디도 좀 좋아
8: 대하래야 가로래니
6: 오
8: 자소스니에디다 예겨비
9: 그게
8: 但 e 记得提那罗密码都藏那罗中间去的。
7: 哦，
8: 等到拍个就不要去中间去吧。
6: 哦，
8: 但两年都是算不了算不了。
7: 算
8: 了
7: 的。
8: 他现在去让做，也不要两年的给他。
6: 哦哟哟哟。干了，不要的扛汤扛了，天气热汤。
8: 去让把那的看他拖起桶里尿的。
7: 干了，去让给不要的过汤粥，一碗肯定吃我的汤。
8: 工作一要忙就呢，他往那低一点的把手，尿的。
9: 干了，客人给不提，上去拿了把呢，这个热汤。
8: 哈鸡蛋啊，过不了没炸马蹄子就冲了，把那这个里尿的。对对对，天上果子起来没把尿出开这么多，巧克
6: 力。好鸡，客人全部冲出来啥不多。
8: 嗯，
6: 你让独立停车间嘛叫那的，恰恰啥都得从外面弄的，用啥没办了。
7: 嗯，对对。俺这拉不起毛啊，恰恰三顿钱为呢，人他也不是的，米钱么都不，米什么都不顶着钱
9: 嘞。
7: 第一名了呀！
10: 三面恰恰对，满分三顿钱，大众创业，万众创新的。
7: 三顿个努力的，当晚你我有么都为呢？恰恰三顿可万用嘞。
9: 对，
8: 我呢他个哪儿的，老多的，当晚你我，这四零个里的这边开啥的，干啷个学的？
9: 哈。
7: 拉不推没去了呀？你那些天灾下面，
9: 那些天灾，
7: 看样子听不起的。
10: 啊嘞，听不松。
7: 啊，听不起的。
6: 龙大爷，
7: 马子。
9: 马子。
7: 马子。
8: 龙大爷，他给马子去呀？
7: 马子。
8: 我那看
6: 啥嘞？
7: 这是去呀？
8: 啊，这是现在到了干嘛去啊？马子。
7: 是，
8: 你那些的谁没得？全没得两个人
7: 的。对对的。让个什么的，你旁边什么记不记伢的？
6: 可是
7: 你哪里呀？这是钱过了都记不得啊！你爸哪的？阿姆哪个？
8: 呵，记，俺最个来就上拉不着的，打拉不着的，养错啥子的？碰到金属那是，金属今年呢旁边断了去的。
7: 啊，你看那你断了金属开始去了？
8: 让兄弟们一再的来说呢，那你纯粹拿了我是要的。我的俺最没劲的结束钱了，卡里从没见过这乞丐子的，你这么的家乡，鸡蛋啊，
6: 好么？估计的，俺们动了点钱，得了明白两个鸡蛋，让父母几个卡里去用来的，我你爸妈你们是心在难见人的，估计父母鸡蛋。
8: 都让老子钱没团结，从这个意思呢，我这个没多个啊，提来五组姐姐凶下面一家的东西。
7: 王都姐姐，你旁边管不住，到我认不得，特子去。罗松大大，这是去要拉些奖品。弟呢，师兄呢，俺这拉着青毛啊，抢下三顿去年里啊，蒙牛可生呐，给每个破轮打男子。你这是看输赢，到躺到床上要洗澡浴了，跑个大西个子里啊，也拉从俺走下雨。
8: 我呢，我
7: 俺大招外婆们出去拉些来修土去，但俺躺的。旁边一起脱出来，接着顶撞羊脱出啊！
6: 我不听，我哪听
9: 的？他搁哪里？恰恰三顿去吧，看你下不能行的来了不？要嘛的，
10: 要嘛的，
9: 三不了三不能行的中途呀，要嘛的，
10: 要嘛的，
9: 努力赢得明年，这个呀要嘛的，
10: 要嘛的，
9: 一年俺错，哪怕你要的，
10: 要嘛的。
9: 哎，啥子？俺让老子都听不到啊！你胸下边一旧灯面。恰恰三顿吃个钱呗呢，怕嘛你给俺呀谢谢几顿，多了呀全部收完收了去当哪去？
8: 何止吃哦，家过毛过生的都谢谢东子多
9: 啊，
8: 三边给停车送不打，
9: 肯定
7: 肯定送不来。
8: 点的家过点吧，人大家有钱哇，看他说钱多不送不来。
6: 他们他无啥嘛是喂，三家本子打个停车的送药吧他。
9: 钱啥子？
8: 你也是呀给三边的三家本子打嘛打。
6: 我呢？
8: 三爹叫遍吧，三爹。
9: 我让老几个起来，老几出去。天天年老松当当，老爸干不当，拖啊去去，米仓忙不拿钱不赢。
8: 啊嘞，他现在去让给恰恰三队的，米仓那都把米买队国家家给赚的米多。
9: 可说嘞， 랑스나 갖고 말을 모르베.
8: 쟤는 랑감보다 더 아끼지 과하더니 반이.
9: 마르다. 네 김자 치도 망고나 치제. 산주기 촌루사. 깔았어. 로체스. 뭐주 티바다. 라바닐 텐제 용보사베. 다도 미카시게 나야. 랑로드 쳔모 튀어바지게. 미장기 산주고지 대기베. 세뇽예. 얘네 고고. 샘교. 미수당에 이제 나도 랑도 탈라바베미. 제아리베.
7: 마리.
9: 티네니 대주베 고고 심주 체제. 로니 콜라. 하빠 고자 초규 협수 공사 부위.
8: 고자 협수 신나.
9: 라바 상문 종합 부 공사.
8: 아레. 카르치니르베.
9: 네 카바칸이야. APP 지수제. 미장 수요나라 협수 군에 나도 다 저와 나서나. 초지 시계나 슬레바 체제 산주기 충주사 까라스 강바블
7: 아마웨이
9: 롤레스 닌디스 캬감스
7: 아마웨이
9: 모자주 사디주 쌍라체
7: 아마웨이
9: 다 캬라스네 아마웨이 아마웨이 말하자
7: 아유
9: 더둥강주 로사두 심도에서봐 미자난기 협주단양타 두지치야 데르카디엘라 소베 쇼슈두고르다
7: 아마웨이
9: 바바웨이
8: 타자는 초고 라니에 나라 첩도 쇼가 쇼스나
6: 용예다
9: 어제 용다 용초고 제주발라 고고이나 나도 용겨르다
8: 타이는 원에이 롱에 두주나라 나래 자살 중재마도 중재디 다니에 신의 신
7: 중재하소
8: 네 나 변조다도나 나 도르미도 스종다 도르소나 나 삼루닝거리샤 라종다 도르소나 레그치 고라 삼제 깔레 겨투금이도
7: 겐세 라니 제멀럽다
8: 屯亲主吧，硬人过去的，让你也心受的云呢，吃啥都吐吐吐。
9: 热热，我那里。大主播，让俺刚才都能俺做了的，俺做萝卜切香吃的，大主播。
8: 热热，我那里的。
9: 亚子，孔令大兵着手，俺做甲兵两把，突击接兄弟。
6: 记住，给俺做苦瓜那娃，各地接兄弟。俺做狼子大兵，俺做兄弟的人都约。俺做一见难当，俺做准备对手。
9: 拿枪走，立马进手。
11: 有人多，有人两三列哟，啊，就是我啊，啊，啊，这，这，这，这，这，这，这，这，这，这，这，这，这，这，这，这，这，这，这，这，这，这，这，这，这，这，这，这，这，这，这，这，这，这，这，这，这，这，这，这，这，这，这，这，这，这，这，这，这，这，这，这，这，这，这，这，这，这，这，这，这，这，这，这，这，这，这，这，这，这，这，这，这，这，这，这，这，这，这，这，这，这，这，这，这，这，这，这，这，这，这，这，这，这，这，这，这，这，这，这，这，这，这，这，这，这，这，这，这，这，这，这，这，这，这，这，这，这，这，这，这，这，这，这，这，这，这，这，这，这，这，这，这，这，这，这，这，这，这，这，这，这，这，这，这，这，这，这，这，这，这，这，这，这，这，这，这，这，这，这，这，这，这，这，这，这，这，这，这，这，这，这，这，这，这，这 喂喂喂喂喂喂喂喂喂喂喂喂喂喂喂喂喂喂喂喂喂喂喂喂喂喂喂喂喂喂喂喂喂喂喂喂喂喂喂喂喂喂喂喂喂喂喂喂喂喂喂喂喂喂喂喂喂喂喂喂喂喂喂喂喂喂喂喂喂喂喂喂喂喂喂喂喂喂喂喂喂喂喂喂喂喂喂喂喂喂喂喂喂喂喂喂喂喂喂喂喂喂喂喂喂喂喂喂喂喂喂喂喂喂喂喂喂喂喂喂喂喂喂喂喂喂喂喂喂喂喂喂喂喂喂喂喂喂喂喂喂喂喂喂喂喂喂喂喂喂喂喂喂喂喂喂喂喂喂喂喂喂喂喂喂喂喂喂喂喂喂喂喂喂喂喂喂喂喂喂喂喂喂喂喂喂喂喂喂 아자랑 디스까지 주다. 미 육설 제그래 아자.
12: 지. 와탄 기드네 디스까지 대비. 지 능도. 저. 저구치. 나시 원래 저지게.
11: 아자. 나 도봉에 이 미 제나 용기 말해.
12: 저. 제나 저란 게 나 내가 먼저 제 도보지 저 오다.
11: 어제야. 아자 님지 뭐 피를 쳐오셨는데 민을 먼저 이제 도보지세 개무만으로 아자 머신에 나 아자랑 도보 근데 찍으러 봐 아자랑 찍으러 봐
12: 도보 근데 찍으래 저 얘들아 두스 때는 범님 지금 되려던 와
11: 그랬어 그랬어
12: 야 나 도보 채워줄 때 아 저 도대체는 근데도
11: 아자
12: 저
11: 아자 자 사자랑 가르쌤 누가 니만 가가모가 민사방에 민손제 귀쌤을 다 와 아유 저 네 아자 내 뒤집게 당해 돼
12: 요
11: 어찌야 민을 맞으지 민 더 보지
12: 저 고다 저 지 아야 고다
11: 지 아자 어찌 다를 모르도 살아 망원에 되죠 민 다가라고 다 자랑 지시다 쌍년도 영영 애를 아 자랑을 봐 아자 내 아 자랑 쇼팅 꾸치 나 도보 오가 줘 아 자랑 맞지
12: 아니 저 꾸치 꾸치 나 니네 줄이 법도 없도 지게 나 니네 줘라 쇼팅 줘 아지 줘
11: 아자 잠만 장장이 뒤집 쏟아야
12: 아지 줘 오지 와와와 오지 오지 와 줘 나 너무 다지 줘
11: 공부부터 하자
12: 야다 조용히나 미미즈니아자 도보즈니아자 릴리법주부터 마게비나 마세우스니 벅메
11: 하치 워터 들리 이놈아 두고도 나를 아직 몇 년도 다시 통송아 또 다디 오래 다 달라디 토지 과유슬러면 갸지갸 죽으면서 그래 아자 다 오늘 달라 토지 자 오르다
12: 이대이 이대이 그저거 아 오늘 제초
11: 진짜 네
12: 뒤에
11: 어
12: 어디죠 응 근데 도착했어
11: 대하자 달라 토부 열어서다 달라져야 하면 다시 엄마다 하자 공부처럼 해서 온거 하자 럭바다 차 숨기 다 이내 내가 랑 토부 오가 저기 하자 도서고로 매 하자 하치 땅 미리베 라리베라 달라 도착했어 이거 누구야 내
12: 수수도
11: 아자랑
12: 저 됐다
11: 어제 하자 어 레나 고문이죠
12: 어 저라고 니기 보이사로
11: 아자 내 진짜 럽니다 내 럽이야라 대 니슈 쓰기 아자
12: 니슈
11: 어
12: 지저니 미 사태 없이 나를 고고 요스기 닌제도
11: 哎呀呀呀钱啊嗯你说人家这十九人家这就让俺的绿宝珠打死给俺的嘴巴呀你的对对对阿家都不行不就吐吐啊人家绿宝珠了连那国门你这这吐吐啊呀但是没生那啥的那么样生前面呗呀阿家我就行了吐阿家了好那要我钱吐啊
12: 呀呀你个电视的
11: 这是这个的阿家
12: 啊要
11: 要我钱吐啊
12: 要
11: 当我听你的阿家
12: 我也是这<笑>

0: 아자! 접사자, 눈에 광 도지 누가?
1: 요요요! 그린다.
0: 요요요.
1: 그린도 아.
0: 괜찮습니다.
1: 괜찮습니다. 찬스 격교인다.
0: 요요요요. 아자. 아자.
1: 요요.
0: 잠깐만 뜨다.
1: 그린다.
0: 요요 아자. 원 제발 아자.
1: 오.
0: 아자라. 내가 가르치는 봐.
1: 네.
0: 어.
1: 나 나. 시에다니.
0: 시에다네.
1: 오.
0: 뭔데 이거 아자.
1: 개하다 함세도.
0: 요요요요요. 요요. 전화하자.
1: 어.
0: 가산료대 너지 보유라디. 전대 대비 아기 텐도 아주 소송아.
1: 어.
0: 이제 하자라 이제.
1: 지금이 안 유가 줘.
0: 자, 전화하자라 통유님 씹으시도 가.
1: 왜?
0: 어. 뭔데 이. 아자 진짜 내가 좀 뭔냐 나와 좀도 카우지도 가. 나는 좋은 명도 가자.
1: 하나 좋아라 아니. 오나.
0: 어.
1: 나 진짜 내가 좋아. 이 크란지 톰 능신지 나와 기분인데 영마리.
0: 근데 사자.
1: 변나 카디에 가려 감치래 처비하면에 이체도 로다 다와 갈래 겨부다. 어. 좀 도움이 되고. 너 사다 뒤지는데야. 네 창문 능미냠 좀 제기 못해 내도 사 봐.
0: 어.
1: 난 좀데 주도 당분이 보도 나.
0: 어.
1: 예 제네 제대 우리.
0: 아, 내가자.
1: 갈래 엿다.
0: 다음에 진내 드려 얘기를 하자.
1: 어.
0: 갈래 가리 때문에 어, 우리 말이 하자. 내가 가르세네. 아니, 뭐든지 배부터 말해 봐.
1: 아니.
0: 아니, 내가 하자.
1: 응.
0: 먼저 내가 뒤에서 말다 하자.
1: 응.
0: 갈래시나, 요리.
1: 응.
0: 맞아, 돼. 누구 삼발리스?
1: 어.
0: 아자랑, 나 비자 집에서 전도와.
1: 요.
0: 어, 야, 어. 죽인다.
1: 어, 어.
0: 알았어, 하자. 야. 아니 너무나 그때가 우리 집에서 하자.
1: 아, 갈래 두.
0: 아자랑 공동아. 만주를 내가 내 갈래 이걸 다 하자.
1: 진짜.
0: 어 다행이다. 내가 님의 직책이래. 건강학교 직책이래. 남자 균도 매매 하자. 초도 매매. 어 다행이다. 내가 곱사 하는 진척을 다 하자.
1: 그치 어자.
0: 내가 말하자.
1: 초도 게 아니.
0: 매매 하자 매. 매매 토지 토지 하자. 원 제발 하자. 가상기 다 뜬딘데 전화 하자.
1: 어.
0: 현대 경례 두개 하자.
1: 어차피 현대 경례 유어 줘.
0: 어.
1: 비싸미 지도 갈래 심사제 미망고 도와.
0: 어, 하자.
1: 현대 경례 유었다.
0: 어.
1: 좀 너디 그 생각 좀 리오려 다 뜬 제임 소에.
0: 어, 하자.
1: 좀 너디 미소 겨샤베 현대 디가 참들이 루루 세제. 나 마친아. 뉴스 보 유려 개가 주네.
0: 어, 다 하자.
1: 어.
0: 하자 진짜 지도한 데 없네. 비미스에 영다 하자. 어.
1: 啦啦啦啦啦啦啦啦啦啦啦啦啦啦啦啦啦啦啦啦啦啦啦啦啦啦啦啦啦啦啦啦啦啦啦啦啦啦啦啦啦啦啦啦啦啦啦啦啦啦啦啦啦啦啦啦啦啦啦啦啦啦啦啦啦啦啦啦啦啦啦啦啦啦啦啦啦啦啦啦啦啦啦啦啦啦啦啦啦啦啦啦啦啦啦啦啦啦啦啦啦啦啦啦啦啦啦啦啦啦啦啦啦啦啦啦啦啦啦啦啦啦啦啦啦啦啦啦啦啦啦啦啦啦啦啦啦啦啦啦啦啦啦啦啦啦啦啦啦啦啦啦啦啦啦啦啦啦啦啦啦啦啦啦啦啦啦啦啦啦啦啦啦啦啦啦啦啦啦啦啦啦啦啦啦啦啦啦啦 조라니 피발 꽃이 있다니까
0: 걸리다 하자
1: 어 야시죠
0: 어 깨지 마자 하자 내 하자랑 늪중아
1: 하자
0: 난 찔러 내가 대깔래 여하리스 하자
1: 리사 제다
0: 야 하자 하자
1: 예? 아 저기 너 감주 형 대샤
0: 어 하자
1: 어 야죠 아죠
0: 어 깨지 마자 하자
1: 저 야죠 아
0: 뭐 어
1: 야지 다이나
0: 어 자 자 자 자 아 달라
1: 달라?
0: 어 하자
1: 아니 别急别
0: 好开心吗大家
1: 哎你好
0: 好好好好好
1: 好
0: 好好好好好好好好好好好好好
1: 好好好好好好好好好好
0: 好
1: 好好好好好好好好好
0: 好好好好好好好好好好好好好好好
1: 好
0: 好好好好好好好好好好好好好好
1: 好好好好好好好你路当中去，俺学来吧。你去叫那个太皮懂的。
0: 啥子啊？俺当时跟着是当人。
1: 啊！俺我那，你起码这。
0: 我用俺家。我咋咋咋咋？啊，起码这不是呢？俺家人家那么辛苦，俺可是最得力的。
1: 这咋么？呀，他叫他娘的，老老打不过。
0: 我咋咋咋咋？
1: 哦。
0: 你这用嘛咋咋？
1: 嗯。
0: 俺最那个的，读书就玩的。我那穷。고무제티그말해라협상고무제링말하자니네제가용말해
1: 주온다우리 좀 됐다. 어. 나. 펭기 나라니. 피네 디부도 곰니 쉬니 봐.
0: 어, 그래 하자.
1: 나 단도 줘라. 그 파랑 짜지지.
0: 어.
1: 곰시 주제.
0: 주제. 어.
1: 되네 초지요.
0: 어.
1: 네 양조랑 그 파시 그 주요. 파치 주요. 야, 다다 대화 왔다.
0: 어, 됐어. 됐어. 하자. 요, 요.
1: 아, 뭐해.
0: 어제. 아자, 아자, 아자. 아자. 어제. 또아 파지 칭추 지용 어제 아니면 아파 동파 칭추 동파용 대냥부 가려버리다 마진에 다가러 가네 어제 마진에 다가서 좀 된말다 미아자딩 하고 옴자 좀 재차버리다 또아 근데 전 딱다 좀 된마소 오래 따자무랑 우리 파지 칭추 지용 딜레라버러 야 고문자 탐바 아스 쏘르고 쎄다
1: 就你你对面那不进去是多少个？我这就就。干啥去？对面你对面那个。我这啊，多呗，跟朋友去的。啊，啥人干嘛去啊？对面，我还不就光想呢。对啊。这肯定就是你对面的，我也是他冲动了就。啊，啥啥？我这俺我那么就的多呗。啊，啥人一毛钱都掉的，别多。这肯定就是。我光人家去了啥？啊，这，但就。啊，啥俺我那么就的，俺多呗，俺肯定不碰我就啊这。
0: 我他这人那碰不上呗，伢准备被徐哥哥呗，伢那谁我那车坐，他在那铁道上去了，对，伢在那，铁民都干啥去？铁铁民都干，我去铁都啊这，谁等呢？都不要说，都不要说你对呗？啊这，都别你别没打，我那俺们准备提着没打这，
1: 就俺爹对的，爹。 디나 유베 우이디가 창물로 뉴스포유 라시엔디 겹야디 계속 우이디가 라비나 나 구조지 근데 스제오래
0: 아자
1: 응
0: 망부딘지 창물로 라시엔디 겹야리베
1: 지 드린체다 디가 체앙아 마기야가 주니니
0: 아나 아자 계시 만조 라시엔디 겹이나 아자 대 체시라 주요리베 근데래
1: 아니 딘데 요마리
0: 어
1: 수수 쌤 캐리 몽유제 요마데
0: 어 알로 나자 구아 또 어디 티트긴 아자랑 맞아 드려다 어 띵에 쓰면이 아자 망고도 정마소 이메일에 말해 쓰면 천지 라이 아자 아자랑 그 예측 제제 너지 보고 망절 직제로 아자 아자 그치 그치 아자
1: 저 안데 고마데 저 희랑 저 소화 갈래 가고 요로 야 디파니 어디다
0: 아자랑 하고 말해
1: 我们俺最朋友的邱军勇队，啥时候看你家表达让他们学习那么的？他的车进了刚刚土堆，学习他们家的肉就是吃的。俺这中华民族的水军上不行的，再打架，忙不得穷忙松，一年两个人生别春节来一下，过去俺这不在这工作就这样了，家家。勇啊，前两年，你是不与忙做手续的，叫人推荐那些。哦，这，你这是我的，他家长听了就不来用。勇。
2: 我这边叫，叫他名字还是？人名喂，三轮单元叫了是轮值班。现在叫三轮单元了，听啊。啊，叫什么了？听啊。新来鱼缸品种也让鱼缸给鱼品上涨，过了同桌的年冬来电，品种的年度不再拖为偏见的老不绝。 中国新版鱼缸品种也让鱼缸。路线念不日日呢，身边一穷日日银。写册同步日日呢，应当同步日日银。 로럽기니 리소탄 장첩게네 하삼키 면책상보 고라기 사주군라 키바체
3: 세소키니 양다타 종네 루이 갸수치 렌토슈긴 투군토 안츠키타 냠네슈

0: 别，铁爸，第一名了，说吧噻。第一片军，今天怎么估计也看到看满的？第铁看的，恰看也不值得的。俺俩都全部团结，你也配合个解说师傅领那个奖彩头了。俺俩女婿到处端头了，钱都上街，铁爸的作品。没些钱呢，别用过熊的开明度。你呢，明朗的片到处偷呢，俺都搞不起来都了。哎，老子，两个谁打的？
1: 俺们我那家那他俩小孩少年，给我给我这点我上中门，也不会贴不上牛肝就是。我打顶上山，他们就不会塞不到了。呀，他真不贴吧贴吧贴吧，不会牛了呗贴的，点点点那有劲。喂，伯母。
2: 阿姐，公干啥？
1: 我这公干啥？伯母。
2: 老。
1: 现在就点子弹，啥就都给。
2: 我是哪句？
1: 那春节人得慎重牛的
2: 啊！
1: 这伯母，你春节里是什么的？
2: 我呢？
1: 你是那不过拉家建议马新国就建议菜呀给我啥？西瓜子点啥的都给。爹呀，新华字典啥？爹兄弟。啊，老。哎，
2: 爹，爹来了。
1: 啊，爹了呗。
2: 哦。
1: 等一下子，伯母，这那伯母，爹可在嘞。
2: 俺那爹爹直接干着了，
1: 爹爹死呀的，
2: 听俺爹休息死的。哈哈哈哈哈哈哈哈哈哈哈哈哈哈哈哈哈哈哈哈哈哈哈哈哈哈哈哈哈哈哈哈哈哈哈哈哈哈哈哈哈哈哈哈哈哈哈哈哈哈哈哈哈哈哈哈哈哈哈哈哈哈哈哈哈哈哈哈哈哈哈哈哈哈哈哈哈哈哈哈哈哈哈哈哈哈哈哈哈哈哈哈哈哈哈哈哈哈哈哈哈哈哈哈哈哈哈哈哈哈哈哈哈哈哈哈哈哈哈哈哈哈哈哈哈哈哈哈哈哈哈哈哈哈哈哈哈哈哈哈哈哈哈哈哈哈哈哈哈哈哈哈哈哈哈哈哈哈哈哈哈哈哈哈哈哈哈哈
0: 喽，对不对？这些脸哪过不去啊？伯母，
1: 喽，
0: 人家让的要嘛的呗？
1: 啊，是这，天不光在，你看车有的。
0: 啊，不会过不去啊？
1: 不是啦，就看他我说家长名牌给动不动了。
0: 衣服就伯母，对对的，家给阿妈你，我们吃鸡，股东经理来，我们阿东给他花花公子，我们写东，红果鳄鱼，我们送东。都出来几来广东送点的。
1: 哦，那请呢广军几的。
0: 啊，这个了嘞，同乐的天都是个娃嘞，没事我呢，天不能看了脸了，我们军哎。
1: 啊，师兄，天不灵堂，七中你还恐嘛的？
0: 七中。
1: 我。
0: 那天主管给你弄
1: 我
0: 呢。
1: 啊，那个，啊，这一趟我叫人可
0: 得死了不嘞。
1: 有蓝天地，有蓝天地，有蓝天地。公看啥？
0: 公看啥？
1: 公看啥？公看呀！他天气不过女婿贴地名的，嚯！一接，嗯，我好热。婆婆，喽，看哪说贴地图哎？啊是啊，这满足的贴地在前面都。爹，牛郎织女啊是婆婆贴牛郎织女才是对。
2: 阿嘞，嘟嘟，别别的。爹，弟弟了，
1: 给一马的皮的皮牛郎织女有马的，
2: 越过去，
1: 皮一个家中娶妻，牛郎织女，
2: 皮一个家中娶妻，
1: 嗯，
2: 啊嘞，爹呀，牛郎吹的啥？
1: 牛郎吹的啥啥啥？
2: 你是姑娘？
0: 哈哈哈哈哈！
1: 嗯，给么哪说吧，想么说说过来来不及，快呀买吧。
0: 亚那都呢，奥斯出来亚然呢，全叫的，来那我们解冻了喂。
1: 阿婆，想么子空气不？看门这里多啊。
0: 一毛钱。
1: 大姨呢？想么我勒不得，光可真是难我。
0: 我的，我呢吃过的味亲亲，看门这钱不多。你呢吃过我个做的，一个看最难亲亲的了。
1: 你
2: 去哪个帖子？哦，今天你考试完了。
0: 伯母，我家个接待是杨学士教授。
2: 那是。
1: 伯母，我婆婆这是个。
0: 婆婆这是。
1: 恰婆这。
2: 啊哈嘞，婆二车，那是那是，都是修啊。
0: 婆婆这是哪的？
1: 你听见嘞？去哪个在水边？都是的对，去哪不过天明啊，撇不着。
0: 羡慕到我爹家去干什么？
1: 钱上去。 아다니 군개 군가 초도 마음으로 쓰고야 카케빈도
0: 뭐냐 지다다 나랑도 로제데 강에 각수도 뽑을 셈데 마사야
1: 되리 이샤 지 기한게 지나 부고 야채 레라시 디 가르도
0: 오지 디도 뭐야 디야 부고 고만 거 죽었으나 나주 디주리 자다도 고스나 야다도 디주리 와다이나 부고 나 체관하네 체뮤스로 봐 오지 나네 고 바사라지 템기 디나로 나네 템부 찍고 사제 권배 배제 찍고 다 차리샤
1: 뭐네 거라 나 처음에 교 슬라비나 아니야 니 뭐지 샤유기 나이크 아디다 시디 시키 샹나르 와 샤지 가르니 와 주네 니 충분 걸어 말이 탭가 하나 탭 여실랍니다 아치 아니야 사라질 우용기
0: 뭐네 딱깔이야 각수다 뽀글 쌤대고 걸어 마 사야들이
1: 뭐네 이러샤 오리 아치 마키라라 같이 쉬야지
0: 어제 쏜다
1: 기사님 비 쇼게 룩다고디 어
3: 아 마 샤 라 아 마 샤 라
1: 모두 쏘기 아니야 대해 토로 머리 미시 싱메 비날 디제스 리얼벨
0: 랑하 금이 있으면 좀 쉐쳐지지 마다메
1: 아지 어머 콘하 승매죠
2: 말이 말이 딜럭다 로거릴
1: 어머도 이해도디 토로요 토도 마샬로 봐 재밌다
0: 어디 딜럭다 로거럼 지나네
2: 지리 알레 챕친다
0: 로로 아지 어머 출어 그제도
2: 어 근데 쓰이게 그래
0: 니 뭐 계속
2: 휴인돔 교직할게
0: 가리
1: 교직할게 봐봐 가리게 아지 가이나
0: 어디 가이나 가이나 아지 가이나 재밌다 재밌다 재밌다 가이나 야 부모 로로 먹었다
2: 원터진아 알레 챕친다
0: 알레 호

0: 제시지신금면도
1: 가래? 제시? 아지다야? 뭐 나쪼스 어 괜찮으리다
0: 어 아무라 롱타마 세니에 수려러
1: 롱타마? 아 롱타마 세니에 정대가 저정대리다 어후 아지 디디샤 공부체 냐 랑주나 랑코 타메강코라 세고 케이블이
2: 아자 아자 제불랑 담 세니 할롱 베더리
1: 가리 랄로 베더 에 아지 부 아메디 어 랄로 베더 스니 에게 셰비 지리 사르토
2: 오자 아자 셰브 마다
1: 야 셰메나 랑 세르베
3: 제자고
4: 우디
3: 다녀 보고 가라 자 어 너무 양 가르쳐서 봐기
0: 빨라 나 등이 가져야래
3: 가리 레드 좀 내 이거 그대로래 어. 오, 제 나네. 레드 좀 내세요. 이리지 못 하면 말해.
2: 다니 저기를 띄우고. 레드 좀 그냥 이거 삼았다. 어. 라든 체가 이거 뒤여리.
3: 어제 보모. 저는 라든 체가 이거 뒤여서 괜찮으네.
2: 라든 체가 이거 뒤. 사수 가봐 차다도. 나도 남은 잘라 토스리.
3: 아, 내가 그거서. 에, 너무 야구쟁이야. 아. 소소 가봐 전에 줘. 나도 남은 릴 줘.
2: 아, 저 언제서 말해.
3: 아저 말해 살아 보. 아저 보모 다 지나가 지금 나다 안 와.
2: 왜 보모? 어, 소소 가봐 전에 줘. 나다 나. 아저 땅아이 별 출세. 아저 보모. 어, 도스리. 소소 가봐 차다도 나도 남을 잘라 도스리. 어, 어. 요요. 레세.
3: 와 도저 나 보모. 다이는 사용 전에 시민도 초로요 내 시민도 보고 가발레 땅안에 라라스 그리고 미고 왔다.
4: 달러나디.
3: 어디 가지?
1: 어디? 예쁘다. 아지.
4: 아지다다.
1: 보. 양카 제수 안에디.
0: 아, 아무라. 던지도 저 창문지 있어. 만나기나 그랬어 이거.
1: 이게 봐나 요는 창문신기. 바이바이. 아지 보모. 요게 대단.
2: 간나서.
1: 괜찮으래. 보모 나는 강식도 꼬치 안 해질랬다. 어.
3: 어제 보모. 저랑 나는 계속 지세로 남사시 주저라고 진짜 굉장히나
2: 티티기네 대단 차과다의 금시 예전 제단
3: 아 네
2: 한번 가서 학습 신세 그 차지 거리
3: 나
2: 높은 제배 지초 적준 체우를 쓰워다
3: 어때 보모 대비다 대비다 보모 예 저랑 그 대유에 제비가 상으로 가서 안 묘탁진이나
1: 보모 대비다 보모 보모랑 대바디 가서나 예뉴
3: 오늘 보모 나 보모랑 좋은 집아 계속 보모랑 좋은 일이나 예 보고 장제다 럭시 사례잖아 뭐 아니
2: 어 나님 대리네서 괜히 대다 사과도도 쓰유도 쓰유면도
3: 원내 다구도가
2: 럽죠 마신 안 수치소도 제 쓰임도 쓰임도
3: 원내 쓰임도
2: 럽죠 마신 안 저 수수 보고 카티 쳐도 쳐임도
3: 원내 쳐임도
2: 제자 한다 당 중앙다 랑정 조네 비위다 별개래 통 가찬 체분는 거리 동동 안주 별거 정기다 정세 칼레 대파만 구조야디 미리 그 링내 추세 털다디 괜히 무슨 소장 체르달
3: 원내 리샤 보모 대개소 다 민박가 보장체 버리고라 고고제데 로종 디스 마체나 보고서 로소 컨데스 겨브레 원내 별거 담비다 시지 혹도라 알도와
1: 왔다 제무 고라 고고 치즈 통로 고라 탄되 제제 데빈 보다 공통 유예민도라 원내 별거 담비다 밥지 보고라 하자
2: 님 대리네서 키나니니 대반 앞에 바꿔서 쉬운다
3: 보모 요 탄진이나
5: 대개서 대반 알지
6: 什么人 接,
7: 给我们仨那两通都出不来来在那都先接触呗搞不起不穷俺的年终把多接差不赢俺的年终把是那么多经营听你这路你懂见面找不见了到你别切切切切切切切切切切切切切切切切切切切切切切切切切切切切切切切切切切切切切切切切切切切切切切切切切切切切切切切切切切切切切切切切切切切切切切切切切切切切切切切切切切切切切切切切切切切切切切切切切切切切切切切切切切切切切切切切切切切切切切切切切切切切切切切切切切切切切切切切切切切切切切切切切切切切切切切切切切切切切切切切切切切切切切切切切切切切切切切切切切切切切切切切切切切切切切切切切切切切切切切切切切切切切切切切切切切切切切切切切切切切切切切切切切切切切切切切切切切切切切切切切切切切切切切切切切切切切切切切切切切切切切切切切切切切切切切切切切切切切切切切切切切切切切切切切切切切切切切切切切切切切切切切切切切切切切
4: 창락 용잠 저교 락바르도 창라 땅에 랑고르 미제 바타 랑고르 쳐네 창라 미또 랑고르 땅에 창라 미 랑고 창 랑고르
6: 당도 텐제리아 저시기 담산 수주유 표지 괴주 담된 첩된 바 도치 잡아 당수남 도진인의 첩에 담출이야 텐제가 니엽지라는 것도 다로 코닐이야 표지 동바 특수기 미네 천년 터바 저시 딜리 수주 마세 마온베 론데나 코닐기 초돌이야 파제 메베 저시 민두 수주인
4: 코닐기 괴주 담된 게
6: 你们几个听书念呢？姑苏三当堂，查些牛皮土白，天道七不严。下班都小给听几年呢？读什么专不穷钱？八个不稀少土不堂。人工听几年呢？卡拉萨米格巴吃不加吧？公墓马年空了听几年呢？年纪呢？没最空呢？你苦土白女不严。天高卡巴南，恐怕少白水的，他叫什么其他土？
4: 就到了给卡巴南给恐怕的年代日期送来这个月子，特别去检查去下。文章大姐媳妇吃不住，就到了给卡巴的参加体重给接了大年下南个月吧的。现在恐怕体重新的是。年家的六千五百的体面三百将在下上个月，六百些个年岁的特别特别些多，给跟当六百年度将在体重就涨，给跟忙个些个人呢，光忙俺咱年特别些多，六百了将在下上个月民多了。
6: 就听说了，他们听也忙着被经济，说不得不买吧的。年前空给年轻团呢，他们听着呢，说不那都千百元百块几十多。第一空也是没够千百天节，年天呢送空给三大张姐给年轻的就接下。年前没上吗？卡巴拉这么这就，还长干不完。他把都出个群众看了嘛，年把了卡巴拉在那，可是没得个多。年前没干那多，阿家专门拉拉出个些价格。 出个的，六百七了，对妈妈多，俺们可别拿那扩张起了早年的团民多，没上嘛，俺们这吃不起的，俺们是哪个？快六百拿，可怕是这不大个，心里嘛疼下。年前的泡沫洗衣机，面具眼帘卡，皮具钱呢，下水光脱不是女下，下水的东了就去，东吃脏，把脏吃又不得。泡沫的俺们这吃不烂的，面看都这个，面具眼帘卡呢，我偏几样还买不得。年前的，俺老祖妈说个是，记得两个呢，真送钱多。
4: 好了，看来俺老祖妈说个呗，就没在看了呗，先提拔大家去。俺老祖妈说呢，我那说土给民族，谁来接不下了？
6: 听过几首土，各位诸位领先党，全面被写字忙不写他听的多。各位诸位领先边呢，让了月白卡巴提，你们来了，听家对。康熙人家说完呢，下了车就点开了。
4: 全面被写字了，下上呢，看了这面这个细细月，俺了人麻木月。
6: 却给明年俺了南大爱人让了代个，我真认得俺一个，俺儿子动，就那年么子，俺都拿不了铺那着，俺拿不了铺土不了，
4: 怕了没事带呗，除了没老带着，要叫了军队们都要都是没难的估计要拜拜拜拜，啥有那了？不只是那的，小朋友不念，官兵人都撇的，昨晚的住，现在他们家了，地基特别没那么偏下。
6: 今天看南了盘罗街，天大春秋，是个团多，穿不青紫当，家里可就做做把都卷下。别急了，穿不青紫的没得做，昨晚的就给空手去买不着。
4: 人家是叫那些，莫着当在做的，今朝来着全部是拉多，天就在你，看给莫着脚步当在做的，卡把那里真真看切切，可走得了，啷个得不可走不得？
6: 云霄地方了，我走，俺来地方去，耶！俺中国有道，俺到角落送个，拉下，拉下，拉下，俺来送个。车上挨的呀，大姐，莫着东街去，看了我那么几，俺这才学着，还记得，就不打直播开过嘛嘞。等下俺拿了恁那大个嘞，俺当不够，拿了过的有的，就给你。就街上来给，莫着当车边来给，马上过来，莫着是越南下。
4: 文江空气一再落松荡漾，一再忙乱场，他路空无土的，去年忽然给毛泽东一再当间干了的，做那啥？我个内哈萨巴的，牛只熊那么小东土鸡，人只有哈将打得不下雨。开始前两阵，落个皮子光个石头呢，落个前面光个东子也拆不打个，哈萨内头呢，落个皮头，落个前面光个过来是当个不打个，很多脚子光个摔吧，吃家个这么足足软软的。
6: 什么天气？天国平镇头点票票了，是个哈家忙不多。但听你运气当，超过我些忙里了，大家让着下。军在坑一拉马代把的点票票被接不住，后里我叫王杰了，马金开进了党团中央党，马金阿在专门了，新宿开进了党团中央，新宿我叫努不了，美军开进进了党团党团，他把东安最近突变了，南巡机部落开进了党团党团。陈杰说。
4: 天个制造套都培养艺术讲究了，他说吃不起个多。对，俺这个说到哪讲，推着恐怕有人心都培养艺术讲那个多啊。
6: 这。
4: 俺看上工人个拿了不对，工人个提拔培养艺术，咱们这吃不起，吃俺们个的家乡多啊。
6: 难得看提拔了，
4: 究竟空中当面吃，
6: 太爽了呗。 什么天气？你查了？

0: 你把这个我们所有都是蛮子心你要不一万是是是是是是是是是是是是是是是是是是是是是是是是是是是是是是是是是是是是是是是是是是是是是是是是是是是是是是是是是是是是是是是是是是是是是是是是是是是是是是是是是是是是是是是是是是是是是是是是是是是是是是是是是是是是是是是是是是是是是是是是是是是是是是是是是是是是是是是是是是是是是是是是是是是是是是是是是是是是是是是是是是是是是是是是是是是是是是是是是是是是是是是是是是是是是是是是是是是是是是是是是是是是是是是是是是是是是是是是是是是是是是是是是是是是是是是是是是是是是是是是是是是是是是是是是是是是是是是是是是是是是是是是是是是是是是是是是是是是是是是是是是是是是是是是是是是是是是是是是是是是是是是是是是是是是是是是是是是是是是是是是是是是是是是是是是是是是是是是是是是是是是是是是是是是是是是是是是是是是是 다에 마당 넙골 때 뿌지 유바
1: 할래 내가 가라 그래
0: 가방로 남산 줘봐
2: 그러네
1: 세서 잘 그래 도잖아 다들이 가서 렌데는 또 저도 잘 패지 가 저게 제지 당에 나와 닝 타반에 도잖아 쇼예 도잖아 아니 가도 제 제용 도잖아
0: 야 따차노
2: 어
1: 아지
0: 단데레레서 파루시시제 저저 닝송지 셴다바디니
1: 라
2: 아지 난주 대야 뷰주 된게 요다
1: 젠
2: 아지
0: 안 도스나시 지난 닝원 로테시
1: 라
0: 어 옌드로 콘스타냠도 젠지멘트스 튜스데
1: 오늘 이거 말해
2: 이거 말해 이거 말해
0: 땡 아셈 나 게지망 대부지 코나서 쉐예
1: 오늘 이거 말해 다 죽어 죽어 죽어
0: 어 다제 안 홉네 대뇽도 당할디 캐셔
1: 라자라자라 비셔 비셔 비셔 비셔
2: 스모한데 텐디 통대 초빙기 리젠 삼마 슈신 그세 헤겐네 응니기 리젠야 저와 당 삼자 유식 말해
1: 따라래 계실 현재는 은이가 레젤라 저와당 삼자 엔제요나 테카르 쿠스메 쇼로나
2: 통대 초블링 초외 멜롱인
1: 가가조조 미체 닝보인
0: 가튼 좀다 남량 개바쇼

0: 这点我认识我，
1: 他在做，他在哪？天天给我接过来，哦，大姨呢？天天记得跑不拉进来没？
2: 这，马里马里马里波拉，其他谁拿的？能给你拿，俺就给你一万七千，反正拿路过的。他当过我们鼓励有钱有压，咱们娘都这个有下子。
1: 好嘞，他现在还我说，俺就重视卡里呢，带我的钱，捧过我的钱，路过的嘛，他就不交是一万七千的，从头拿重金拿了，直接一万七千不呗？
0: 他哪里不拿？小子，那特里接住，人家用土嘛，黑不啦？
1: 用土干嘛？
0: 用土嘛，黑不啦？
1: 用啊，这是朋友接住两把，没用难的，他其他人了做着。哦，一男爱其他人了，吃不着规矩的。
2: 吃我卡嘞，
0: 吃我卡嘞。
1: 接住干个日毛，其他人手连夹不通的，我得从就去买嘞。
2: 好了，日毛在这连夹边的来那不市场嘛嘞？
1: 好了，对。来了么嘞？啊，这给拉起来你不晓得是
0: 哪个？哦，大腿里那个波拉了，娘就是来了，麻烦啊！
1: 行啊，给拉起来你太别的。哦，再不就抬杠个什么去你水帘家土不能啊？
0: 波拉，他听哎的。
1: 好的。
0: 那好了，是吧？那么也把大都个听那个讲个再不提一个那么提那个那么是不是？没接管那么。
1: 谁咋偏见嘛是？
2: 他听。哎呀，这个俺点到年龄就。
0: 这呀，俺那叫哪学的？
2: 行啊。
1: 好在他人呢，大部分现在主要是来修这家呢，他人呢年纪。
2: 想想都有点生煎子面，都给。
0: 哦哦，叫
2: 好的，这这来下，来都来叫。
0: 马来西亚，马来西亚，叫那个这这的，看个表来切都。啊。呀，我切对的，的拍不来下，是吧？不啦，拍不来下。
1: 拍不来就都认不得那个拉油了。这垃圾麻痹我的啦。
2: 垃圾。
3: 是下里下垃圾哪里下？
1: 他问那垃圾干个什么？这卡得了怎啊？
0: 他第二天去写明不？哦，对，表里一切不啦？
2: 他个哪里？哦，俺做家长呀，大个牛瓜种上来，老干的把我洗脱
1: 了嘞。我再给了，俺大个种是一杯啊。
2: 行没不啦？行没。
1: 他问那表个干个什么？这卡得了怎啊？
0: 表个干的什么里不啦？
2: 你得这时间，俺个洗米水果团队的这卡包
1: 呀，啦，
0: 俺那洗米水果这这三瓶子，
1: 是吧？我太爷那学那个洗米大子的对嘴了完呢，啊，这这洗米啥子的不到，洗米这这，
2: 妈的妈的妈的，
0: 他包了，他出
1: 包了，
2: 你阿妈老送药了，晓得吧？哦，俺叫林波，哦，水果团队，哦，他晓得日本人送给日本包了，
1: 他个哪里？他问那日本干个的卡得了的那个？
2: 林总，
0: 妈的，破了的，
2: 啊对。妈这里
0: 苦着的
2: 狂魔的
0: 呀这里
1: 俺的顶是顶是别死你妈他个人吗这不就完了不让他念着鸭子是鸭子的油里
2: 面有
1: 没有没有的你吃死不死你的人他问的这不就得难得看的啊
2: 不了你也都是代表吗现在新娘都做不下你也都是得罪着呢这些行动是
1: 但是呢
2: 明天看什么可这
1: 些行动工作干过学习的，这个干了几苦就着麻痹。
0: 啊嘞，大大不啦？哦，那票数这边那么大那个，唐僧那么大，孙悟空他都。
1: 八戒，他爹爹不是的嘛？哦，再不就干了猪八戒大，唐僧那么大，表现的这幼儿园啊，
0: 幼儿园
1: 不了，不是的嘛？他其他那个，头个人呢，他的看还好就买卖，他到再不就那些年前罗刹东子去呗，我才没那个啊。
2: 好了。留下了这么多牛奶，没下不出
0: 来。对对对，
2: 这么多干了新疆烤肉有没？是真爱有了，
0: 我当年有买的不啦？
1: 这么多干个新疆米，跟着马进来呢。我让这破个人呢，都做打死都是有下味呢。用这里边啊，
0: 好嘞，不啦？大钱呢？天南地北，就我们俩去苏南的。
1: 对对，苏南的，特别不用些手的。哦，特别不用些谁呢？干过选举的，凭着杂队申请，紧张枪队有位。这是个门庭成功要的大
0: 来不来他现在唱个你给不来起来了过去是不是
2: 好了这么不允许我马上给所有人了
1: 现在
0: 是了不
1: 全你俺娘子来还是个人他有吗他有那哪几个有的
2: 他有吗这都有什么说过
1: 别死你嘛他哪说的
0: 我不来
1: 他哪呢再不做哪个个人物都去你睡了一家家
0: 不来听挨的挨的
1: 还听呀
2: 呀没得意思
0: 他的宇宙的再不行不是啥哦他的男队的就
1: 是的他的这两个谁呢
2: 人下人下眼睛我呢给我写啥事情你也读死点名了不了你电话见个情况没说
1: 什么电话见
2: 个情况
1: 不是的嘛你吃了那么多水果的
2: 吃了那么多
1: 他个人啊 Tiri namzhu si na cha tiri, chu tiri, xing tiri, mi tiri, xiawa tiri.
2: Nye du sda du zan ne, mi bo la rimu di lu se fa zhan, ren yu zi ran, he xie gong sheng si ge zi chun ge.
4: Lu se fa zhan.
1: Ka de, lu se fa zhan, hun xin se go, gua lo fa zhan xia
2: zi.
1: Di zong ai gyu me, yi ne, lu se fa zhan xia di nge di zi gyu yi da ya.
0: Bo la, di le, di tiri namzhu sa di nang du shme be, jo ngen jin li ya, jik
1: su ya. Yunga, yunga, tiri namzhu si na, tse da sun nam, gong ne gong du pe we, zho shi gi, mun di chi gu yo la da.
2: Bo la, ngen yi ge, tagi gong ne bo la ki ran, go zi shu bin da.
0: Shu sa ge che bo la.
2: Lu sa, chi ma bu ge la, zi bu su ya di ya, kim zang ya gu yo we, mun di ge gu yo la wo.
1: Ta ga ra wa, ane, shu sa ne wa.
0: Bo la, tadu, pe tsu yi, chab du da, tiri ne me yu we, deb de chi bu yo la.
5: Che ba, che.
1: 哦对对对哇可是这大姐现在的波拉今天给我采访过一遍这比他的波拉卡拉鸡巴波拉波拉波拉波拉波拉波拉波拉波拉波拉波拉波拉波拉波拉波拉波拉波拉波拉波拉波拉波拉波拉波拉波拉波拉波拉波拉波拉波拉波拉波拉波拉波拉波拉波拉波拉波拉波拉波拉波拉波拉波拉波拉波拉波拉波拉波拉波拉波拉波拉波拉波拉波拉波拉波拉波拉波拉波拉波拉波拉波拉波拉波拉波拉波拉波拉波拉波拉波拉波拉波拉波拉波拉波拉波拉波拉波拉波拉波拉波拉波拉波拉波拉波拉波拉波拉波拉波拉波拉波拉波拉波拉波拉波拉波拉波拉波拉波拉波拉波拉波拉波拉波拉波拉波拉波拉波拉波拉波拉波拉波拉波拉波
4: 你不拉咕噜想过去不拉开眼那个门的你来这边的不拉咕噜咕噜咕噜咕噜咕噜咕噜咕噜咕噜咕噜咕噜咕噜咕噜咕噜咕噜咕噜咕噜咕噜咕噜咕噜咕噜咕噜咕噜咕噜咕噜咕噜咕噜咕噜咕噜咕噜咕噜咕噜咕噜咕噜咕噜咕噜咕噜咕噜咕噜咕噜咕噜咕噜咕噜咕噜咕噜咕噜咕噜咕噜咕噜咕噜咕噜咕噜咕噜咕噜咕噜咕噜咕噜咕噜咕噜咕噜咕噜咕噜咕噜咕噜咕噜咕噜咕噜咕噜咕噜咕噜咕噜咕噜咕噜咕噜咕噜咕噜咕噜咕噜咕噜咕噜咕噜咕噜咕噜咕噜咕噜咕噜咕噜咕噜
1: 제나 보라 간답대디 짓고 있는 도 군이 레베 날 부구 오리로 배소리 지나가
5: 왔다 보라 저군이 피게 시나다 피게 갱이로 늘 시심 누구에 니나 가리고 미키가 아예
0: 그치 다들 하버다 보모
2: 디다 등산 공림네 제자 시부시 너도
0: 봐봐
4: 하지 보모 다들 앉아 같이 지겨 저부지고 그게 미미
5: 레스폴라 저군이 피게 갱이로 늘 원파심 누구에 디나 가리요 우르베
0: 다 디나랴 수 두두여베 괜히
4: 다 깨물로 나오고 괜히 나라 주두야 대대 갈아오라 니 파이
5: 보러
2: 찌찌 보라 비차샤나 저리다 슈부리 시그리 기그리 소스다
0: 보라
5: 하체나 뇌 정군나 가리요 우르베
0: 뇌 정군나랴 탑다 나가 세로
4: 타체나 뇌 마모 페데날 카들룩다
2: 뇌 여베 괜히
0: 그치죠 뇌 여베 괜히스나
4: 아지 결라라 쿠파라리
1: 뇌마 여베 괜히스나 동지 틴데다 지금 헐시다 그러지 미 동 바자
5: 그러지
0: 바빌라 보여게 말해 보라
5: 이제 쓰고 말다
4: 아니
5: 뇌 여베 괜히스나 페메기 록제다 규주 여차베 미소스 거다
0: 아
4: 네
5: 다체나 태도나 가리요르베
0: 태도나랴 데미 깊잖아 그 괜히
2: 다가라
0: 와
5: 보라 저군이게 빼야고 쓴소아
0: 다다 잽두디
4: 어제 보모 잽두 내 케이스다
5: 잽두디 아
4: 보라
0: 아제
4: 어제
0: 보라
4: 아제 어제 왜 클라라 잽두 여차오르 와 아니
0: 와
4: 아시 원래 갤라레 다우게 되다 비비 구쇼 고여서래지 로사단도 하고 지나냐 알레 갤라레
0: 스콜라 타케 제투 세크메 쇼부디 자베 먹게 세제 매바는 아
4: 자베 보다 삭데 모도 몽데 보다 규메 간다 갤라레 차세베 쇼퍼 시비 당겨 줘 봐
0: 도스루냐
4: 갤라레 나르요 마게 쇼퍼 진짜 치세요
0: 카리보라
4: 다 같이 채성아
0: 깨달아 마음에
4: 마음에 쓰네 닝자 초도 대대는 깐부 쉽지 차대
0: 깨달아
4: 니나 맞지도 소야 말하마 띠가지 깨달아 나를요 자색배 쇼파 차겨는 거 쨔쨔쓰 안능아 로사다 뭐 로주지
0: 다 쟤는 답이 하소 나라소 텟
3: 요아

0: jube shibe mingdi da khonglan ngode songsima nangshin kada ji kangda jira ngoy ki tuen tengu yu na dir tenbe mingdi koja chenpo shibo ruba la sebraji shibo yu na mingza mo tse nami tang tse so yang di na na du yu arwa la tse zang di gao ki mingdi ming kona la ngunzi chiku meba chi koja chenpo yinba chi koko gu yu are kang mingju be yataru shibe yatashi duwa la yata shiba diri da nganzo ngode songsima nangshin o digabgi yata shiba di kandajigla kogulresna o nganzo kang mingjube tangburu shiso nganzo lobjong chevruwala digabgi tangbudi tang tari deshebe yata seyala soba tunzu changma o tunda jigri tunda khadresna tongma seyala soba ngun seyala soba dun shiso giri kodunruwala no 디급게 야타시바디 딘데지로 문지 최고고 요아르데 테다디 민기 야타 코너 주거딘데 자원이는 말에 어 마탈라 주바 양 요아르 로알라 샴뎅아도 레디신 롭정 슈쇼그레 강민주베 야타시바디 죽라 야충에 라셰주 루트 루스도가라 디니 카르스나 어 라든게 체기 다 유티 덴바르 체버로알라 덴바르 체버레 제자 강민주배 야타루스 송디 송제 대대체기 주유디 락바잠치 나돌라 떼난과데 세부슈나 타직도 야타코나 주바 네바틴데 양마데 루알라 대대체기 표주동당기 남발의 양안주 20탕 섬시지 치료자네 대다디 편의 대마 탑에 고든 땜베 내급라 야이나 민기 야타르 자와디 조치와 잠레 나 디민기 디데테기 튼딘주기 남발라 야 27베이나 야탐 토마 자와디 뉴뉴레 뉴뉴레 어 세브라지 슈부이나 망치와지 민기 마타르 자와디 슈크침부 요레 알라 슈크침부 요레 샴랑안도 레리신 롭종 슈초그레 자와라 야이나 강민주배 야타루시 송배 공부 태당 뒤인제 양제 주배 도지라게 가르스나 대대급라 준비 왕문 안에 딘데 송부로 와라 민기 통매 대대디스 셰미디 송제 통마세지 자남을 와라 니가 그 통마 송 송부디 공도 쉬버 능신 다 투미 자와라 공부라 야이나 강민주배 야타시배 공부 태당 뒤인제 딘데 양자 두배 도지라 준비 왕문 나라 얘네 토마스 숭바 코나르 마도지기 타지도 토마 코나르 네버딘데 양 마레 로알라 에 와도 나도 전규 죽주 시에베 겁라 빼망부 체그레 빼테다 토네 양 튼다디 나도 라드 투그레 지강 이베 겁라딘데 송송알라 수발라네 에자와스 수발라네 에자와 시베 지강디 강아돌이야 춘다 가르데머드베스나 티더십의 체디 두주기 남바디 세월체바디 태양 숨바스에디 가르시에고아르스나 구림세의 장기 민지레 디이나 디미제디 가르시에 미제디 컨데지는 우지 최고고아르베스나 진주기 이게 인바 로알라 진주 미제디안 진주 이게 인레 로알라 진주 이게 인자 진주 이게 숨바 더이라 양기 에디 정부 자와 로알라 정부 자 정부 자외 타도 못 대시베 대대체도 두베 추디 나돌이야 대낭바리 디나 숨발라네 에 자와 시베 어 지강 디낭게 댄데드레 시양 로알라 시양 뭐스 뭐숨마 잠레 마도 어원 다키고 디발라 응원 다키고 디시베 다디양 참조학제 푸 로라 참조학제 그러 니저디 미주버레 제자 참조학제 푸 시에 테데튼 로라 던기 죽주 망치와 살라 년장기 개바다 제제 응원 다키고 디시베 다디양 죽으레 로라 언데 공어슈버 능신 참조학제급러 야이나 응원 타기고 디디 미주버데 김민기 대대 체기 퇴기 죽주가라 자외차는 년장기 개발자 제재 어원 타기 우디디야 주버리 로라 디 자와라 무슨 무슨 뭐 잠재 마도 지기 퇴는 야이나 쇼는 야 코트베 어 지대지래 다 지금 수백가로 태년 왕도 숨인데 숨바타 지금 시백가로 오백 왕도 시루교 지금 아백가로 투기 왕도 니인노 시베 지금 숨부디 당한돌래야 가정 어제 낭바드베스나 티데 퇴용 강탕 강댐베 추디 나돌라 어제 제브레 세브라지 슈베이나 태년 왕도 숨타 오백 왕도 시 투기 왕도 니제 퇴용 구잠 댐벌 주베 퇴디 나돌래야 라드타 세세 낭바레 로라 세세 낭바레 제자 태년 왕도 수민데 외부 왕도 시루규 투유 왕도 니노스 투미삼부데 자와난라 티데 퇴기 주주고려야이나 지간 숨부디 떼나마데 아 자와려야이나 안조 태년 왕도 수민데 세게 셈이주발라 태년 왕도 수민데 외부 왕도 시루규 투유 왕도 니노 시베 태년 왕도 수민데 시소게 공바탕 뚜제 망우 천재 난라야 셈이 딘데지 송요래 대시 차외 치기 퇴 태년 외탕 둔죽송 대탕 남탕 현재탕 항마타탕 제바오스 망우 천재 난라 송 낭바데 태년 외탕 둔죽송 세디 다 자와라야이나 태년 왕도 숨인데 외부 왕도 시루교 퇴기 왕도 니인오 시베 외댕기 다 대대 퇴기 죽주 구부소소 락바 잠지 댐바 체벌와라 태양 태년 탕 외부 퇴제 남바 숨기 차네 데네 퇴 댐바 주부 인시베 퇴네디 나돌라야 세세 체벌와라 남망우 천재 난라 숨베 대당 남당 현재당 항마타당 제바 50에 지금 딩인이가 나도라 가정 모두 제버리베스나 자와리야이나 태년 왕도 숨인데 10에 숨디 태년 왕도 숨죽바 야마나 태년 왕도 퇴 남아 미직바 숨잠 땜바 죽바 소소 강당 강이민디 나도라야 라드당 세세 남아라 루와라 태양 태년 대마 타바탕 태년 남당 현재 태년 학제제기 퇴 땜바 죽바 추디 다 세월 채워루와라 자와라 대시 두두 딘데지 슈제 다 샴랑에 티데 퇴기 죽주 골야이나 갸제 퓨가 룬딘 셈바보 남라 모데지 슈구이
1: 신게 넘버 2 공감상 당대 캐남체 신신바티니 편정 룬딘 닌친 레공 베게 룬딘기 룬딘 롭티 레첸시 레전딘낭 편정 롭다 체메 게겐 치무와 치링 도지라니 표현 다주의 리비에 콜라 치리난 시교비에 세나 엽쇼
0: 태양 당보 로라 테다 태년 왕도 퇴숨잠 댐벌 주부에 추구고를 야이나 모데지슈 태년 왕도 퇴숨잠 댐도 주부에 추디 개생안주 신구구요나 로라 양마나 디신벌 야이나 당도 태년 집에 민디 고든 신바 체규디 개침무시부리 로라 개침무시부리 제당년에 야 안주 태년 왕도 숨도 숨잠기 퇴댐벌 주부에 추디 我说我这没许空了你能按住他的爹穷哎天年时的肯德基了文静七国民国了呀那嗯你这些他我这就许个人按住能够看的是呢别具七百九零难了别能按住天年时了说吧明时了说吧大时了说吧得解时了说吧同忙不别具等的说了
2: 제장 공도 시에베 태녀 이내에 민 이내에 더제 이내에 다 이내에 창말로 가져서나 민 아주 능구 시에게 민 민세에게 민디 전다되되 이내 대달라 공두시에베 더니에 민다 더제세 통돌라 케바탕 이와 양만나 튼기 고제 치중소 강라양 케바 중세양 메버딘데니 자원이는 말에 케바 요아레 알라 다디 케바 요버이나 샴랑안도 레레신 체제 모두 죽인다 오나 당보 아주 민세시 민세디 고제 치부 시라인베 민지제 로알라 공동 오드 송슨바 민기리기 기와탕 다가나신기 고자 치중서 강라양 마드발 민시이나 자초베 민지를 와라 두나 민세디 고자 침부시부래 고자 침부시부래 다당 터니에서야기 민디니 근대지는 문진 치구민기 꼴라야이나 남디나네 시에메딘대지 송부래 당부자와 다인라 치네 쥐바 터니에 토스 지강니게 대낭바래 와라 시간이부 디 다 가데스나 다당 터니에 집에 민디니기 이와 양만나 고자 치중소기 케바디 나돌라 대낭바데 당보 나도 다시 다세디 근대지기를 고국을 베스나 어 남디나네 숨문능신 당부 자와 다인라스 숨을 와라 제장 당부 자와 다인라세디 숨디 가르 숨고하데스나 최강시 통마 주바당 현도 민도겐기 군전시엔 강라양 마드바 다베 민디릭라 테네 고구구 예외 최디 나도라 대남부데 베지차샤베이나 분바 주바 당현도 민도겐기 군전시엔 강라양 마드바 테네 분바시 다바 로라 다베 머체 치장 분바시베 민도 주바 더블야이나 다시바디 문지 최구구 예바디 대낭바데 세브라지 슈베이나 다 되게 민더보 와라 되게 민더보 타니에세디 근데 지금 문제 치구구 유명고라 남디나네 숭베 숭치마디 치네 쥐바 타니에 토 숭으로 와라 치네 쥐바 타니에 토 숭바 디 디급수 중에 쥐지 두가라 디 쥐디 카데스나 떡지에 쥐디 와라 더워 빠이드 자나도 쥐타 쥐 제당 제세디 튼다 가르시고라스나 떡제기 튼다데데 루알라 떡제기 튼다데 디인자 텐예세디 근데지로 고고와라스나 제베 남바당 덴베 민디리글야이나 텐예스 문지 최고고 여바지 대나마데 루알라 베차샤바이나 품바디 품바인바 시엠바 루알라 디나 시엠바디 시엠루알라 아 품바디 품바인바르 시엔제 데네 품바시 제바데보 루알라 디나 제바데 루알라 품바인베 추누두 데네 제바암 추누두 주바 세브라지 슈바이나 진네 시타 니네 제 숨네네 죽 숨길 정신타 남바탕 덴베 민지라 터니에스 문지 최고고 예바디 대낭으로 와라 제단 터니에스야디 민인바 강시 시주 죽숨기 남바탕 캐주 덴베 민지라 코구주 대낭으로 와라 다 탐마된 아주 대제세야디 슝달라 다 대제시바디 근데지로 무지스 최고자였으나 대제세야디 세브라지 슈브나 민제 로라 민제 当明日的德杰社的能够早晚才能扩建幼儿吧，扩建幼的肯定就了考古过儿的是呢，哦，大所堂，大个能行个所儿的吧，自己吧，大个能行个安康的吧，大个能行个自由的吧，所属具备的亲密的民的的幼儿吧了，亲爱密别民的的。第二个原因呢，德杰是考古过幼儿的，完了考古过幼儿的。这张狂了许不能行大唐特涅明唐德杰写了说法唱吗还是呢明西北扩得热的大西北铁巴洋月巴的家就比过龙镇三伯伯南给天国巴的还想给开清不得他的第西北特涅的按照明记的压抑呢我就签了这个的李天地那样的压抑铁德格早晚点呗，提纲阿不提大个，扩张过了呀！我这谈这些虚不谈，团结就是写不来，团结王子送银些呗，搁不了穷哎， Tanya Sadi, Kandaji Langundi, Chi Gugu Yuming Gola Yaina, Deshe Tang, Motu Shuba Yi, Lizen Chimenalaya, Nye Mutuje, Tede Tungi Juzu, Ka, Jaji Puga Lundin Sambabonala, Motu Shuzu Yube, Tudodo, Sanarana.

0: 파르체 테네데나 실동타 낭제니가 다와시 뒤마라 뒤직도 장례니 바로 입었다. 대통령 랑게기 차상배 퇴내 말하기 지소뇨소나 대교로 된부 시바 강리 준유라 랑게기 천재 사르드 뉴베 지소뇨소나 군디 뉴데 당와양 강리 준유 지주유 다류다오 다문에 개배 바라 랑게다 이시에 샬루난지 바르기 뉴소진 단동보로 고로 통주로 칭아탄 고동합기 쓰이시 개진 이슈차 주 바로 입었다. 중국 당 아시아 샬루난지니 편준기 뉴소족도 치슈인비 내다 땜부인부시 다오 당분의 개배 바라 랑게다 유럽 난제타 어디 바르기 뉴소진탄 동보로 카소스로 개체 개사직타 개체 직사 순파로 요타 뒤송수 랑게기 규지 남지 님주 지켄 계급라 실동 난제 지세 균동 고로 통주로 치주든 타 뛰노 쉽게 쓰니 개체 주영사 구바르 유 랑게타 계급타 스쿠이 게타 중니 바르기 실동 타 난제 니가 바르 유바타 너는기 뒤송리 계급 주든 망도 신유부시 다르다오 당문에 개배 봐라. 랑게기 치초 뉴송겐 조남라 순슈 게시 망여 길에기 치동 낭제 고르 통주르 치주구 단 뛰동 곱지신니 개치줍든 사초 파워티 랑게기 치동 낭제 신탄 동포르기 개정업 중어 주사 구스마타 지기기 송배 멍위 샥배 길에기 치동 낭제 고르 통주르 치주타 제동 앞게 신신 개자 좁게 사식 바르휴 계급 라왕웨 킬레기 제도낭제 고르 통주로 최시다 된도 된기 신신 개주주주 사고 바르규 류다량기 다르다오 당문에 개배 바라 랑게도 지도낭제 개신도 유비 지계기 송배 마조 제비 킬레 지계점 유부타 지계기 송배 마조 제비 킬레기 제도낭제 개파르세 모두 듄제도 내 유지제유 다루신토 랑게기 실동 좁제 균제 메바라 림주 림바르 충신 소뉴 진하 치베 튠세기 실동 추 조송유 더 당분에 개베 바라 출로 튠세 실동 치세 고르 통주로 지중이 다 고도 갸신니 갸진 유석 지사 고파와티 튠송기 랑게기 실동 진다 동버기 갸제 주주 리피시마타 뒤마라 다와 좁게 링퍼규 균효도유 류다 량기 더 개바라 비진도 녀르베 점리 추민 속진타 미입 주미 류제 전소 니리 랑게기 전제 사르트기 니리 제신 벤조 피케기 군유 사바타 레제 사바트베 튠리 춤제 직투토 응바르시규 지초 뉴송기 캡본수 튠제기 춥지디 사바타 링류 방미제기 초수 비비 개주 응세 되부인바타 랑게기 제도낭제 균퇴왕 중교벌 벌규로 군디 대비 유지주유
1: 디글레 군의 비베 내추 Nyechara, Gyesi Jigyabha Sengyuru Shungtun Kanki Sengyuru Yongcha Chondu Chobo Ta, Sule Ta Chirin Jien Bu Ta, Chongtun Bu, Rigne Ta Yugur Bu Ta, Chumla Dogu Todam Jigyab Chujie Ki, Jiyu Gengur Lu Dun Ki, Chedum Nama Song Ne, Lu Gyu Ki Bezun Tunle, Buze Tobu Kongbe Dungyu Hin Si Song Yuba Shi. Lu Gyu Ki Bezun Tunle Shibati, Tarku Ta, Chalu, Garyu, Zhonglu Suri Menze,
2: 이겐진으로 시소 린내기 시딘딩서베 중회 수균기 켄덴 툴레라스기휴 민가라 랑게기 루규 비춘툴레기 투서 릉신데리기 시균연기 켄레기 창보르 친이 타 아동 승기휴바탄 레가 디치켄 치 숨데 응압줄라니와 승기휴진 레르 시부 르 송니르 용법 고르통주로 치게 하점 승기휴바마세 디단 첩지토 사내카키 응미 린내 슈샤르 송경탄 균진 치슈 치루단디 루규기 비춘툴레 공비라 규디동 신휴 나니 룬주 팔리급 개용수 응미수칸 치직탄 시동급제 휴바탄 치기 숨데 하라탄 툴레기 말라 남바 민자화 친이 하점 휴바탄 록두 송둔기 디부규티 치게기 계급탄 서구 겨주 하라 최송도 휴바시
1: 孙九荣在村里头这月跟国民内三图班正切片陆剧集被村村里被丢空白了规地东西国旗三家的西北南三年卡起村里切租旗三家抗教所谈比例村里去归规地里给了所切的你都你说三天罗里个西军同学的家庭别你真开了恶就所用图的七八谈 中国在聚集拆迁重大家队体西军同居的东人别天天天天去出租东家队各部谈你都送出了一个怎么给这孙开来谈拆迁表达开启七八七的六月节被村村来提苦了十一部人谈这他吹起人不准我谈这孙给拆损来把的各地东各别浪车顿月节我准拿去 Tidan chabji du, rangye ki, mitab rinyu ki, lukyu ki, be zun tunle kongbe donkwar nubat jintuba cheba tan. Tine, sanca denpe tunle kui ki, tunle ki, le chi ngun la zubara gyabjur cheba tan, mala rengxin ki, bidu tan, cendia rengxin ki, da yupa, zi sui tan tunbe, likri che che di, mirab ne, mirab par, yunzin chepe, la zi ti, gyardu ju choba tan, nyam ju chi rungwe, chengzin gyo nula yuwa che di, su yun so zi tan, tingrib cendze ni, nyam zi ting sa tuba che di yunba shi.
0: Digli gune pepene zu, sanne ka gile zha kaisin ka jikla, kurim denxin, dendi ngang gundi dangne, buze towe peke la rongde chixin yu. Nyewe nyeshe rin, gyekhob ki gengzin chute le zha di, changgyu zuku korubwe, Guangdong ki chu tunkong kuzhi le zhe, chu lianse, di xin chuten sisi ki, chubzi zo, ale chebe tu samso lip yu. Changgyu zuku korubwe, Guangdong ki chu tunkong kuzhi le zhe rin zhe la, jili xipki gubju yu bata. Guangdong, Yunpu Chongke ki Xijiang Zangbu Chushung ni, di xin Chudin Sisi Gyu di, Chu Zhangji, Guangdong Nubyu Sikui Du Ye Yi Yubatan. Lam Yu ki Xiangtan Chongde Gyatan Chungye ki, Mibur Chi Jigdong Gyeje Laksamba Pembatub Gyu Yinxin. Cherchida na, Nidong Yami Sumju Soji Loro, Chu Xiartong Tumne, Korgyu Chikgu Zugyu Zhi. Heilongjiang ki Mudanjiang Chongke Tu, Linhai Chuzui Ki Zugjun Ti, Rakchin Ki To, Kip Gebe, Tame Dongchong Ki Tu Samsu Libyu. Gyekhob Chubi Leta Kejin Ki Namchang Gyata Ngupchu Yi Che Yinbe, Linhai Chuzu Ni Heilongjiang Chute Jisi Leta Kejin Si Yinbe, Megyu La Bili Chukung Kotun Chi Tupatang Tuzung, Chu Jinbe Gyakun Muti Chuyang Le Kini, Chulu Gokbe Nuba Chiro Chu Yinbashi. Jimju Ki Mengxi Jigui Ka Jik Zujun Chebara, Gwendi Gyobu Dong Xin Yu. Mingar, Gyekhob Ki Longa Tsen Chuyang Be Chargui Ki Zune Leta Namchang Di, 大连金州湾各级南塘南站及客居设施及拓宽组织设计的，全用的沙田及出租组阿列级别推送组织。越南及苏道美苏林镇及南塘托马银别问题，南站及推定塘铺路命运中进入局域别，提及客居设施拓宽塘。特任南站局长林专家的约谈，旅主播技术设施每天至西东松吉新年，向下的社会及各级客居店的各级行动局局员办事。 新疆土天山市为洛江这边吉义松来过松松奎田的杜山子塘田内库车牌的引入追熊南基村的最近人心给来着阿克桥马克普朗尼巴的阿来给推上做了一批吉义松来过松松牛追熊南基给南土追新别该次这边做内熊南列着新新提准期天山市为洛江牌的追别对云提坦的出租局部内出租西牌的通途住居一部坦 罗西布罗追求个有不是贵州六盘水冲起的水城区所怎么能给三百多岁松巴的安盘牛追熊狼起天门三群追求这边推三所里边行阿里明年三个月定就所给两个了女婿有贵滚地东西去安盘牛追熊狼起贵州安顺塔潘州尼这对钱有不谈今年结合给牛追熊狼找啊基础两个起 上海滩昆明牌的牛追熊狼改革单位列着协议天门三品级北盘江藏北朝荣进步车开车有不谈接政策了密接动阿边阿边中卡松有不谈三位谈三位牌的托车黑把密阿边中区新月别托车日节月别托汉西给托车堂送给月狼国的小通突击朝荣欧尼牌的追别推运体谈得出去松铁干么全个三牌的通突出军不是
1: 第个来库那边为内区，他六村土中国人越过了永康滩，中国人在九七天军队忙不充分，他六到我塘沽内到我东北派的，解控七米内中国人在九国同居了，你东出家什么就守住，解约不谈，铁腿从来家在你说这段谈，成军解派的一把是。 解控中内在这老派，朱六年间去七街外面上，铁腿从来到松岩派的一把是。 他留言给公司时，监控男子内越过了永康安塘不内，安内徐牌去监控他三千处。有了结合机，加上松竹松玉巴塘，俺都推送来，加上你家同学听俺牌去不是？八十俺都也推送来，得你说哪牌去不是？铁蛋吃鸡多，结合机他是所谓表达他，人流团在俺这边忙活，期间越过了会，俺把同学这边将我所有的学弟，变成上海内请俺随便群口谈，坚持老多出去。
2: 没些说都不具备，这具备国库民众瓦工费团结，全国技术七八天，开局所准备。期间越过了话，明年我先去，请俺提个人，俺所七八的用个一百趟，提送费多长，押金我就来给一百十。
1: 上海属全国奥数七八的永会二日月国会奥数七岁的内心已经被沉淀第二闽南籍来去哈